0: 사람이 있나요?
1: 선생님.
0: 준영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선생님은 맨날 저희한테 엄청 많은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0: 고마워요.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네요. 선생님이 보기에 우리 준성이와 리아도 부지런한 것 같아요. 항상 이곳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2: 맞아요.
0: 친구들은 혹시 요즘 부지런히 하는 일이 있나요?
3: 저는 밥 먹기.
0: 밥 먹기 부지런히 숙제. 해야죠. 숙제 부지런히 하는구나.
4: 숙제 하기 싫어.
0: 준성이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부지런하게 했다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2: 전 그럼 박수 쳐줄래요.
0: 우리 준성이는 숙제를 부지런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4: 혼나니까 할머니 엄마한테.
0: 아우, 정말 정직한 답변이에요. 우리 준성이는 어쨌든 숙제를 빨리 끝내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4: 편해요. TV를 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숙제를 부지런하게 계속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부지런하다의 짝꿍 단어 만나볼까요? 부지런하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게으르다. 게으르다?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TV 보고 숙제 같은 건 거의 안 하는 되게 약간 놀북?
2: 그냥 친구들이랑 탱자탱자 노는 백수 같은 거?
0: 탱자탱자 노는 거요? 게으르다는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버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 친구는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할 만큼 게을러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말과 행동이 게으른 것일까요?
2: 싫어라 라고 하는데 싫어 엄마 나 그냥 TV 볼게.
0: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하는 것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1: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야 하는데 막 10분, 5분만 더 자겠다는 게으른 마음.
0: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게으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준성이는 게으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인가? 부지런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4: 게으르다!
0: 아니, 선생님 질문 끝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2: 저는 밥만 짓기처럼 게으른 거 반, 부지런한 반, 그거? 아니 말고요.
0: 부지런하다와 게으르다라는 말을 배우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두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 두둥. 빠르지만 게으른 토끼와 느리지만 부지런한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부지런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봐요. 그럼 오늘 배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5: 꺼내고
0: 펼쳐서
5: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0: 부지런하다.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 게으르다.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버릇이 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함께 볼까요?
5: 네.
0: 우리 준성이부터 발표해 줄래요?
1: 나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똑똑 선생님은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와, 우리 준성이가 한 문장 안에 두 단어를 모두 다 잘 썼어요. 내용도 완전 잘 썼어요. 리아.
2: 나는 부지런하지 않다. 나는 게으른 반 부지런 반이다.

0: 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똑똑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짓기도 아주 잘하게 됐네요. 오늘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두 단어를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부지런한 똑똑 준성, 똑똑 리아예요.
1: 감사합니다.
0: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2: .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아,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까?
0: 라라한테 물어보자.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줄 마법의 펜 라라야.
3: 안녕.
4: 오늘의 관용어는 라, 만난 고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야, 뭔데? 나 좋은 생각이 났어.
1: 뭔데?
0: 혹시 불 아닐까?
1: 불?
0: 불 플러스 고기 하면 불고기잖아.
1: 내 생각에는 불 만난 고기라면 불을 만나서 엄청 뜨거워서 팔딱팔딱 거리는 고기를 뜻하는 거 아닐까?
0: 그러겠네.
1: 그 고기, 어, 그나저나 고기가 소고기도 되고 닭고기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여러 가지 고기가 있잖아.
4: 그렇지. 고기는 정말 많은데 여기에서 고기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잡는 물고기야.
1: 아, 물고기? 물고기는 물에 사니까 혹시 물 만난 고기 아닐까?
0: 그럴듯한데?
1: 물이랑 고기랑 합치면 물고기. 불이랑 고기랑 합치면 불고기. 불고기 맛있겠다.
4: 좋아,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그려봐요.
1: 알았어.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그려주고요.
4: 예진아.
0: 응?
4: 예진이는 왜 불 만난 고기라고 생각했어?
0: 물고기가 불을 만나면 위험에 처하고 좀 죽어가는 상황이잖아.
1: 그치? 그러면
0: 그래서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한 거 아닐까?
1: 아, 죽기 전 위기 상황을 뜻하는 건가?
0: 어.
1: 오.
0: 불 만난 고기네. 어서 이리 왜 전화해?
4: 그렇구나. 재밌다. 불 만난 고기는 위험한 상황에 쓰는 말인 거구나.
0: 응.
4: 그럼 노아는?
1: 나는 물 만난 고기라고 생각해. 왜냐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잖아. 물고기가 물에 안 살면 그냥 고기가 될 거야.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에 있을 때 물을 만나면 어, 우리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정신없이 물로 달려간다는 뜻 아닐까? 하루 동안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아유 졸리고 빨리 침대로 가가지고 자고 싶다 하고 싶은데 눈앞에 우리 집 침대가 있으면 와 침대다 하고 달려가는 거 아닐까?
4: 아, 반가운 뭔가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구나?
1: 응. 근데 이게 맞을까?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0: 그치.
1: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0: 그러게.
4: 노아야. 노아는 물고기가 신나서 헤엄치는 거 본 적 있어?

0: 나는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작은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마티잉을 빙면서 울고 있는 거야. 왠지 모르겠지만 엄청 즐거워 보이더라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먹이를 주고 있더라.
1: 아, 밥 먹고 있어서 좋아했네, 너처럼.
2: 에이, 맞아. 나 밥 먹는 거 좋아.
3: 좋아, 그럼 오늘도 함께 설명을 해볼까요?
1: 응. 나는 불맛난 고기라고 생각해.
0: 왜?
1: 아니, 물고기가 불을 만나면 위험해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잖아.
0: 맞아, 맞아.
1: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할 때 불만난 고기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0: 오, 그럴싸한데?
1: 그래서 나는 일단은 여기 고기 굽고 있는 아주 입맛 다시는 나를 그렸고 여기 아주 커다란 대왕 물고기와 뒤집게 뒤집게
0: 맛있겠다.
1: 그리고 불도 그리고 땅도 그렸어.
0: 응.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해볼게.
1: 맛있겠다, 너. 너도 그렸네? 이 빵 모자.
0: 나는 물 만난 고기라고 생각했어.
1: 왜?
0: 왜냐면 물을 오랫동안 못 만난 고기가 바로 앞에 눈앞에 물이 있을 때 우와 물이다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야.
1: 설명 너무 잘한다. 엘리트급이야.
3: 우리 좋아. 오늘도 그림남매의 재미있는 생각 잘 들어봤어.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나라가 알려줄게.
0: 뾰로롱.
3: 오늘의 관용어는 물 만난 고기야. 친구들은 부모님과 낚시해 본 적 있어?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처음엔 팔딱팔딱 싱싱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잡은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두지 않고 그냥 바닥에 놓아두면 활발하게 움직이던 물고기가 점점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사람은 폐로 숨을 쉬면서 공기 속에 산소를 마시지만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마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쉴 수 없어서 무척 힘들어해. 그런데 힘들어하는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넣어주면 어떨까? 물을 만난 고기는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원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 이렇게 물 만난 고기라는 말은 물 밖에 있어서 힘들어하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크게 활약할 상황을 만난다는 뜻이야. 만약 동네에서 공차기 연습만 하던 친구가 운동장으로 나와 축구를 하며 멋지게 공을 차 넣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와, 넓은 운동장에 오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니는구나. 라고 말이야.
0: 우와, 내가 맞췄다! 예!
1: 이런 시간까지 패배라니. 그래, 축하해, 동생아.
0: 아유, 누나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1: 오늘의 관용어는
4: 물 만난 고기!
0: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1: 맛있는 냄새 난다.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나가서 집을 짓고 살렴마나.
1: 네, 엄마.
2: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가 하나도 둘도 아닌 셋 삼형제라니 얼마나 귀여울지 기대되는데. 아담이, 소령이, 제인이, 강준이. 모두 준비됐지?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3: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말했어요.
0: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나가서 집을 짓고 살렴마나.
1: 네, 엄마.
3: 돼지 삼형제는 집을 지을 재료를 구하러 나갔어요.
4: 으쩌, 난 이걸로 집을 지을래.
5: 집으로?
6: 좀 더 튼튼한 걸로 짓는 게 어때?
4: 이거면 충분해. 빨리빨리 짓고 푹 쉬고 싶어.
3: 첫째 돼지는 집으로 뚝딱 집을 지었어요.
0: 좋아! 그럼 난 나무로 집을 지을게.
6: 나무보다 튼튼한 벽돌이 낫지 않을까?
0: 야! 아이, 그 무거운 벽돌 나르면서 언제 짓니? 나무 정도만 돼도 첫째 형네 집보단 훨씬 튼튼할걸?
3: 둘째 돼지는 나무로 뚝딱 집을 지었어요.
6: 오래 걸리더라도 난 튼튼한 벽돌로 지을 거야.
3: 셋째 돼지는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한 뒤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지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죠. 어느 날 마을에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어요.
7: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먹을 것 좀 없나? 에? 돼지 아니야. 아이, 맛있겠다. 가만, 요 진풀하기쯤이야. 후 불면 날아가겠는걸.

0: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후
1: 날아가 버렸대요 뿅
2: 으아 잡아먹겠다
3: 으아 돼지 살려 첫째 돼지는 얼른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0: 하나 후!
1: 날아가 버렸대요. 뿅!
2: 크아! 한 입에 두 마리 다 꿀꺽해볼까?
3: 우와! 돼지 살려!
4: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얼른 셋째 돼지네 집으로 갔어요.

0: 알아. 후! 끄떡도 안 했대요. 짠!
1: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무너지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2: 으아! 늑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아.
3: 어떡하지?
4: 우리가 같이 막자.
2: 돼지 삼형제는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았어요.
1: 그럼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다 방법이 있지. 자, 하나, 둘, 셋.
4: 맞다.
1: 야호.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 아 뜨거! 아 늑대 살려! 불!
2: 늑대는 그 뒤로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고, 돼지 삼형제는 튼튼한 벽돌 집에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5: 막내 돼지의 집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6: 맞아.
5: 엄마 돼지는 왜 아기 돼지들을 나가서 살게 했을까?
7: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많이 컸기도 했고 혼자 살? 네, 독립할 나이가 된 거지.
8: 쟤네는 일단 동물이다 보니까 살아남는 법도 배워야 되고 혼자가 아니니까 다 같이 이제 단합력도 키워주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잘 살 수 있나 한번 엄마 시험을 해보려던 건 아니었을까?
5: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왜 벽돌이 아닌 지푸라기 집과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을까?
8: 셋째 돼지는 좀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있고 안전한 집을 짓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는 좀 참을성이 없어서 빨리 짓고 빨리 쉬자라는 마음에 그냥 간단한 재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5: 내가 만약 아귀 돼지라면 어떤 집을 지었을 것 같아?
9: 철이나 쇠나 막 그런 벽돌보다 조금 더 단단한 걸로 지었을 것 같아. 왜냐면 벽돌은 뭐 막 지진이 막 울리면 막 넘어질 수도 있잖아. 막 근데 막 쇠, 철, 막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지으면 비싸긴 할 테지만 뭐 지진 같은 거는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5: 그럼 막내 돼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9: 끈기랑 참을성을 배운 것 같아.
10: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다?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5: 이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만들어둔 막내 돼지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자.
6: 응.
5: 약속.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구슬이도 응원할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등겨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준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2: 우리는 Super Duper 마법사!
3: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0: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O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술래잡기 시간이지.
2: 와, 재밌겠다. 오늘은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볼까?

0: Fine, see.
1: 오, 친구들, 오늘은 C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을 거야.
2: Wow, it'll be so much fun. 재밌겠다.
1: 나는 지금부터 벌써 힘이 막 나.
2: 와. 에이, 아니야. Calm down. 진정해.
1: 어, 멜로디 너도 신나지 않아?
2: 완전 신나지. 근데 first 일단은 우리 친구들한테 C를 알려줘야 되잖아.
3: 어, 맞다. 먼저 C를 알아봐야지.
1: 친구들, 이건 큰 big C.
2: 이건 small 작은 C.
3: 둘 다 모양은 같지만, 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네.
1: C.
2: C.
1: C.
2: C.
3: 둘 다 C.
1: C. C. C. C.
3: 오,
1: C.
3: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제 단어를 찾으러 가보자.
1: Melody, come on, let's go.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Wow.
3: Go, go, go.
1: Come on. Go, go, go. Melody, you're the best. Go!
0: I see.
4: 멜로디, 여기가 Sea World이야?
3: 응, 맞아. 여기가 분명해. Listen.
5: 어, hey, Energy. What are you doing?
4: 뭔가 마시는 냄새가 나. I smell something delicious.
3: Joy, 한번 따라가 보자.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5: Oh, really?
4: Oh, wow! Unbelievable!
5: Wow, 과자집이야! Oh, it's so lovely!
4: They look so yummy!
6: 드디어 걸려들었군. 맛있는 집을 보니까 그냥 못 지나가겠지?
3: Oh. Hey guys, listen.
5: Oh, 소리가 들린다.
4: Joy, 어서 소리를 보여줘.
3: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5: It is C. Oh. 우리 어디에 숨었는지 빨리 찾아보자.
7: 오키토키.
5: 어? 크림이다. 크림. 크림. 와우, 슈퍼 듀퍼.
4: 예, 신난다.
5: 으흡.
4: 어? 여기도 있다.
8: 쿠키.
4: 쿠키!
5: 예이! 찾았다!
6: 누구야? 누가 내 집을 망가뜨렸어?
4: 오! I'm sorry!
5: Sorry!
6: 너희들을 모두 잡아가겠다!
4: Joy, Melody, 어서 도망쳐!
6: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라도 잡아가야겠다!
8: 슈퍼 듀퍼 슈퍼 듀퍼 파워!
6: 어서 쫓아가봐!
9: 큰일 날 뻔했다.
3: 가이너지 정말 고마워. 땡큐! 근데 어. 여기 안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5: 어, 정말?
3: 어?
5: 어?
3: 어? 진짜다. 들린다. 소리가 여기서 들려.
4: 어, let's find it.
7: Yeah,
3: let's do it.

0: 으아초! 으아초!
1: 어?
2: 와?
1: 고양이다!
0: 하이!
1: 슈퍼 마지컬! 와! 와!
3: 좋아. 잠깐! 지금도 크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4: 어?
3: 리슨!
0: 칭찬해! 어디? 어디?
1: 어?
0: 어? 어? 이거 들어봐! 어? 이거 들어봐!
5: 마법봉도 캔디였지?
1: 맞아! This is candy! Hey!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5: 우와! We found them all!
1: Yeah! Yeah! 진짜? 얘들아, 그러면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한번 볼까?
3: Yeah! Cat, cat.
1: Candy, candy.
6: Good job.
1: Wow! I'm so happy! Yay, yay, yay!
3: 얘들아, 우리 행복하니까 노래도 한번 불러볼까?
1: Oh, great idea!
3: It's time to sing.
1: Let's go!
5: Melody, sing it!
4: 들키는 줄 알았잖아요.
7: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근데 두 분 뭐 잊은 거 없어요?
4: 아, 친구들한테 스테이 쓰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네요. 자, 친구들 따라 써봐요. 크게. One, see. 작게. One, see.

0: 친구들, 이제 C 잘 기억할 수 있겠지?
1: Remember C,
0: please.
1: 우리 다음에 또 재밌게 놀자.

0: 세상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큰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3: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3: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4: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5: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4: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6: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4: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8: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우와!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되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3: 정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이게 아닌데.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1: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2: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2: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2: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1: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에 주러 왔어.
2: 너흰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드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2: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흰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1: 음파지래요. 빨리 피해야 해.
2: 어떡하지? 거부는 도망쳤나 봐.
4: 빨리 묶어. 기가빌더 변신!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4: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가! 따라와!
0: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포부, 거기 서!
4: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도망치고 있잖아.
4: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5: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6: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5: 힘이 더 필요해.
1: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는.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7: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저기 좀 봐요.
7: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공원 지킬이.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아주 아주 큰 공원에서 일할 거야. 동물이랑 나무도 보살피고 캠핑 온 친구들도 만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돼지 같지 않아? 내가 도와주러 왔다는 걸 알려야 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공원 지킴이거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공원 지킴이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공원에 있는 동물이랑 식물들을 같이 돌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만나면 배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 난 공원 지킴이야. 공원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거야. 같이 말해볼래? 난 공원 지킴이야. 공원을 위험해서 안전하게 지킬 거야.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공원 지킴이 놀이! 그럼 공원을 지키러 가자!

0: 얘들아 안녕.
1: 안녕 딜런.
0: 공원 지킴이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그럼 난 모닥불이야. 타닥 타닥 치. 넌 캠핑 손님? 좋아. 나한테 마시멜로 구워 먹어. 자 가자.
2: 나도 공원 지킴이 할래.
0: 어? 근데 배지가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2: 배지, 배지, 배지.
0: 찾았다.
2: 우와, 됐어.
0: 이러니까 기운이 쑥쑥 나는걸. 좋아, 이제 순찰할 시간이야. 쓰레기가 있는지 잘 한번 찾아보자.
2: 야호, 일한다.
0: 오, 저기 봐, 쓰레기가 있어.
2: 그리고 여기도 있고, 치우고,
0: 또 치우고, 여기도 있네.
2: 치우고,
0: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근데 주스팩이 왜 이렇게 많지?
2: 또 과자 봉지도 떨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지. 딜런 요원, 저기 봐.
0: 연 모양의 새야. 안녕, 반가워. 안녕, 잘 가. 어? 또 주스팩이잖아. 공원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캠핑하러 온 것 같은데.
2: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는 규칙 맞지?
0: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1: 타다닥.

0: 저기요! 타다다! 하! 실례합니다. 캠핑 손님,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괜찮아요. 우린 지킴이에요. 공원을 위험으로부터 지키죠. 아이고!
1: 타닥, 타닥.
0: 모닥불은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터지, 타다닥, 치, 타닥.
0: 숲은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1: 치, 작은 타다닥, 작은 치.
0: 아직 안 꺼졌나?
2: 맞아, 아직 이러잖아. 작은 치.
3: 얘들아, 내 꼬리에 모래를 뿌려. 그럼 꺼질 거야.
0: 알았어.
1: 작은 타다닥, 작은 치.
2: 담고, 담고, 담고.
1: 치.
0: 부어, 부어, 부어.
1: 치, 야우.
0: 야호! 이제 숲은 안전해.
2: 타닥 소리도 안 나.
0: 불이 꺼졌어.
1: 고마워요.
3: 아,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0: 위험에 빠진 동물인가 봐. 공원 지킴이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니? 저기야, 새가 도움이 필요한가 봐.
1: 우리도 도와줄까?
0: 그럼 좋지. 지킴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1: 공원 지킴이 출동! 자, 바다비씨.
0: 우리 팀에 잘 왔어. 자, 그럼 출동!
1: 저기 새가 있어.
2: 놀라게 하면 안 돼. 살금살금 다가가야 해.
1: 지늘게 빠졌고.

0: 너 뭘 먹지? 벌레? 아, 그렇구나. 방금 벌레라고 했어. 네가 나설 차례야.
1: 비씨, 새한테 말해줄래? 우린 공원 지킴인데 돌아온 거라고.

0: 우와 먹는다. 먹고 있어. 자, 바다 돼지. 너도 바다 피쉬. 우리 다 같이 먹이 주자.
1: 온몸이 끈적한 진흙투성이구나.
2: 게다가 딸기도 부러졌고. 그래서 날지 못했던 거야.
0: 그럼 어떻게 고치지?
1: 바로 이걸로!
0: 이 배지! 진짜 괜찮겠어?
1: 공원 지킴이잖아. 어떻게든 도와야지. 이 배지를 써서라도. 아, 배지가 너무 작잖아.
2: 잠깐만, 내 것도 싸. 지, 샥!
1: 거의 다 됐어.
0: 우리도 하자.
1: 날아봐 새야, 활활!
2: 어떻게 나는지 잊어버렸나봐. 괜찮아, 나도 가끔 물구나무 서는 법을 깜빡하거든.
1: 나는 법을 다시 알려주게.
2: 이제 네 차례야, 새야. DC처럼 날아봐. 가, 가, 가!
1: 날아! 하늘을 훨훨! 바람을 느껴봐!
2: 날 수 있어! 날 수 있다고!
0: 잘 난다! 봐봐! 새야, 너 날고 있어! 우리가 도와줬어!
1: 우리가 해냈어! 공원 동물을 도와줬어!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딜런
1: 세야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팔럭팔럭팔럭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

0: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이카루스의 추락.
1: 태우.
2: 테디, 어떻게 된 거니?
0: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2: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우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4: 네!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태호야, 들리니? 태호야, 응답해봐. 태호야.
2: 마리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3: 도와주세요.
2: 무슨 소리지?

0: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1: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2: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자, 업히세요.
2: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2: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테디,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그렇게 될 순 없죠.
1: 태호야!
4: 뭐야? 이번에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이야! 에어로젠트 액션!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리하자!
4: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4: 훌륭한데?
1: 태호!
5: 허큘리스,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다.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어디 해보든가! 그런 것 좀 못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에?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에어로! 부메랑! 예? 안 돼!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1: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1: 수상하긴. 한번 안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1: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1: 한번 안아보자.
0: 싫다고.
2: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4: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2: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1: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3: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대한 공룡은 더 말해.
1: 안녕. 누구나 요원 학교 온 요원 친구들.
2: 맞아 맞아. 아니, 난 안녕하지 않아. 너무 더워.
1: 오늘 좀 많이 덥긴 하지. 그래서 특별히 시원한 물놀이 시간을 준비했어.
3: 와, 물놀이? 잠시만. 누나? 아, 예. 물놀이 어디서 해? 어디? 어디?
1: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풀장에 물 채우는 중이거든.
3: 아! 이렇게 큰 풀장에 언제 물을 다 채워? 토토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1: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때? 그럼 시간이 빨리 갈 거야.
3: 재미난 이야기?
1: 아, 그래. 그때 그 공룡 사건이 좋겠군.
3: 그 사건. 그날도 아주 덥고 무척 바쁜 날이었어.
4: 시원한 당근 주스 한 잔 부탁해요.
5: 네, 크기는요?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있습니다.
4: 차하, 당연히 큰 컵이죠. 큰 컵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5: 네, 여기 있습니다.
4: 차. 왜 하필 지금?

0: 시원 등용 큰 애한테 더 많이
1: 유치원 공룡 큰 거 뭐지? 위험해 공기원 출동 차 차 큰 공룡들아 나와라 차
2: 와주셨군요, 곰기온.
1: 네, 이리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2: 위험하죠. 주의해야 합니다. 심쿵주.
1: 아, 귀여워.
2: 그쵸, 그쵸. 쌍둥이 아기 공룡들이랍니다.
1: 그거 작은데. 아이, 쌍둥이? 아이, 그러니까 지금 공룡들이 귀엽다고 신고하신 겁니까?
2: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1: 에? 우유병?
2: 네. 아침에 쌍둥이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맡기실 때 이러셨거든요.
3: 더 많은 걸 큰 아이한테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2: 그런데 뭐가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1: 딱 보면 알죠. 이거네요. 이게 더 높잖아요.
2: 확실해요. 노란 뚜껑병은 위에가 더 길고 파랑 뚜껑병은 옆에가 더 긴데요.
1: 아이, 그래도 역시 이게 더 높으니까.
2: 진짜요? 정말이요? 확실하게 진짜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곧 있으면 쌍둥이가 깰 테고, 그럼 우유를 찾을 테고, 못먹이면 난리가 날 테고, 저는 어떡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이거 잘 좀 봐봐요. 이거요, 이거.
1: 그게, 그게.
2: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아니면 이게 위에 달린 거예요? 아니, 옆에 달린 거예요?
1: 왜요? 모르겠어.
2: 예? 아니, 이거냐고요, 이거냐고요.
4: 이대로 곰기는 상권 해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여기서 문제! 요원들, 어느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을까?
5: 노란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4: 자, 파랑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5: 어허, 의견이 갈렸어!
4: 정말 쉽지 않네.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알아보면 좋지? 우리 승아 요원
6: 먹어보면 알아.
4: 재밌다.
6: 우유들을 두 개의 컵을 다 잘라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거야.
5: 어허, 좋은 생각인데.
4: 좋았어. 우리가 한번 따라보자고. 두 병의 크기가 똑같았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었는지 금방 알았을 거야. 그치?
7: 맞아. 더 높은 게 더 많은 거야.
4: 그래서 파란 뚜껑병을 하나 더 준비했어. 노란 뚜껑병에 담긴 우유를 여기로 옮겨 담아보자. 이제 보인다 보여.
7: 이쪽이 더 많아.
4: 그래. 예.
5: 이런 방법도 있어. 똑같은 그릇 두 개를 준비해서 비교하는 거지. 부탁해.
6: 파란 뚜껑 병에 우유가 더 많아.
4: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지. 컵을 준비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이렇게.
5: 어허, 노란 뚜껑 병은 세 컵, 파란 뚜껑 병은 네 컵이 나왔어. 이 얘긴 바로
4: 어떻게 비교해도 파란 뚜껑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5: 다행히

0: 우리 곰기여원도 이걸 생각해냈어.
1: 왔으면 대답을 해야
2: 될 거야. 하! 자, 이럴 땐 다른 그릇에 따라서 비교하면 된다고요.
3: 오호!
2: 자,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3: 어허! 하하! 어? 아이들이 깬 것 같아요! 얼른! 얼른!
2: 자!
3: 잘 해결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곰기여원!
2: 아이, 뭘!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 친구들도 보았나? 뭐가 더 많은지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고! 노! 하하! 우리 아기 공룡들! 가고!
3: 곰기여! 곰기여!

0: 건교와 함께라면
1: 오늘의 훈련은 바로 봐라.
2: 식사를 더 많이 담아라.
1: 이건 터터팀 텅.
3: 터터터터.
2: 이건 깨깨팀 텅.
4: 깨깨깨깨.
1: 저기 있는 쌀을 더 많이 옮겨 담으면 승리. 근데 뭘로?
2: 번호판을 뽑아서 나온 도구로.
0: 자, 친구들. 그럼 이 중에서 뭘 뽑아야 가장 유리할까?
4: 닭고기.
0: 어허, 바로 그거야. 많이 들어가는 도구를 뽑은 팀이 유리한 게임.
2: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1: 여원들 모두 번호를 뽑아주세요.
0: 자, 우리 서윤이 먼저. 4번. 1번. 몇 번인가요? 보여주세요. 짠. 번호 뽑기 완료.
2: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원들 준비 시작.
0: 자, 오, 조심. 오,
1: 우와, 서윤 요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0: 좋아. 우리 윤세 요원 달리기 아주 빨라요.
2: 시간 다 돼갑니다. 5, 4, 3, 2, 1.
1: 다음 요원들 출발. 설아 요원 빠르죠?
2: 우리 승아 요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이 다 됐어요.

0: 결과는?
1: 토토팀이 더 높아!
2: 오호! 그렇다면 오늘은 토토팀 승리! 이긴 팀, 진 팀, 모두 모두 멋졌다! 모두 함께 멋지던 세리머니 시작!

무시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공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1: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2: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의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2: 솔라는 강력한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0: 아틀란티스?
4: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3: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1: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5: 네, 사령관님.
6: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0: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6: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0: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4: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6: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찾았다.
0: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4: 진짜 멋지다, 맥스.
6: 피뢰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0: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트.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이쪽이야, 이쪽.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5: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마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5: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2: 아니, 상자가 비어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1: 아부?
3: 어?
1: 말도 안 돼!
3: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3: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4: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5: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0: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 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2: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3: 뭐? 정말이야?
4: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3: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2: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4: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어?
2: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4: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4: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5: 우와!
4: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1: 맥스!
0: 들여보내줘.
6: 알았어요.
4: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2: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잠깐.
4: 아리!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7: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핏!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4: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7: 뭐? 널 던지라고?
4: 날 믿어. 믿고 던져.
7: 알았어. 섀도우 스핏!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4: 솔라빔 발사!
7: 우와!
2: 눈보라가 사라졌어.
1: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3: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2: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1: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3: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4: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1: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출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1: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2: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0: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3: 좋은 생각이야! 우후!
0: 안녕! 우리 왔어!
4: 어서와! 중장비들도 안녕!
5: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6: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 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5: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 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2: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1: 문제는 우리가 X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거야.
5: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7: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1: 우리만 믿어.
0: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6: 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5: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8: 골든 버이벌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아, 골든 AI, 꽁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9: 네, 주인님.
2: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1: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10: 어, 이런! 어? 그냥 떠있는 게 아니야!
1: 조심해!
10: 어,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2: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분석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
1: 계속 움직이자.
0: 거의 다 왔어.
2: 우와,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날 수 있어.
3: 얼음이라?
2: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4: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0: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1: 스타코어가 분명해.
2: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0: 기다려, 우리도 같이 가.

0: 이게 바로 스타코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볼까? 도니, 초강력 드릴 액션!
3: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한결 쉬워졌어!
4: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4: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0: 잘못했어.
1: 괴상한 액체가 우리 다 삼키려고 해. 이젠 끝났어.
4: 당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섀도우 스핀. 준비 출발.
5: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덜덜 떨려.
4: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 우주 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6: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애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0: 골든보이!
4: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1: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6: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변칙!
4: 어?
6: 골든 AI 시작하자고!
7: 네, 주인님.
6: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4: 아, 이거다!
6: 그래, 놔줄게!
4: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8: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3: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0: 오케이. 우린 스타코어를 옮기자.
1: 여긴 우리가 맡을게.
9: 중장비 팀 합체.

0: 그림도 없지.
1: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0: 하, 성가시긴. 이거나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1: 잡았다.
0: 골든의 아이, 뭐라도 해봐.
2: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0: 안 돼, 안 돼, 안 돼.
1: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지?
3: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 우즈 본부로 돌아가야 해.
1: 좋아, 가자.
3: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4: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5: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6: 준비! 발사!

0: 자. 솔라 슈퍼 윙스 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0: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
1: 예로부터 인간은 신의 뜻이 궁금했다. 신의 답이 듣고 싶으냐?
2: 오, 제우스 신이시여.
1: 그런데 신의 뜻이 궁금한 건 인간뿐이 아닌데? 응?
3: 어떻게 하면 번개맨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알려줘잉.
1: 오, 이빨 해줘. 너도 이 제우스님의 답이 듣고 싶으냐?
3: 제우스? 제우스가 누구? 난 제우스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1: 아니야? 그럼 누구?
3: 요샌 다들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게 트렌드야. 아, 테스 형!
1: 왜야? 제우스를 자존심 상해! 너! 테스 형이 누군지 알고 물어보는 거냐?
3: 동네 형 아닌가? 아니야? 그럼 테스 형이 대체 누구임? 뭐 까짓거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뭐. 얘들아 가자. 테스 형이 있는 나라로.
4: 무서워 무서워.
5: 이빨 해적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6: 안돼. 번개맨 도와줘.
5: 번개맨. 친구들 걱정하지 마. 이빨 해적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잠깐만. 그런데 분명 테스 형이라고 했는데. 테스 형이 사는 나라가 대체 어디지? 번개아이, 검색 부탁해.
7: 테스 형의 나라는 제우스와 관련된 테스와 연관된 나라는 그리스. 그리스가 검색되었습니다.
5: 그리스? 좋아. 그럼 그리스로 번개 이동!
7: 그리스는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 신화 속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는 신들의 나라랍니다.
1: 그리스 최고의 신은 나 제우스. 번개와 천둥맛 좀 볼래? 바다는 나 포세이돈이 맡고 있지. 화가 나면 삼지창으로 사나운 폭풍을 일으키니까 다들 조심해.
8: 난 전쟁의 신 아테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도 바로 내 이름에서 나왔지.
7: 여기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신화 속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이곳은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이에요. 여기는 에레크테이온 신전. 여섯 명의 소녀상을 신전의 기둥으로 장식했답니다. 이 신전은 도시의 수호신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를 놓고 두 신이 경쟁하던 장소라고 해요.
5: 이 도시의 수호신은 나 포세이돈이 어울리지.
8: 아테나가 더 어울리거든.
5: 포세이돈이라니까?
8: 아테나라니까.
1: 에이? 포세!
8: 아테!
1: 포세!
8: 아테!
7: 자, 포세이돈 탈락! 아테나로 결정! 이곳은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디오니소스 극장이에요. 야외에 지어진 이 극장 덕분에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3: 테스 형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테스 형?

0: 나? 날 부른 건가?
1: 어이? 혹시 거기 테스형?
0: 아, 테스형!
2: 에이, 속았네. 난 테스형인 줄 알았잖아!
3: 이빨해져. 나쁜 짓 할 생각 그만하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건 어때? 테스형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라고.
4: 번개맨, 알아줘서 고마워. 내가 한 유명한 말 알지? 너 자신을 알라. 이빨 해줘. 너 자신을 알라.
2: 뭐야? 그럼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란 거야? 속았네, 속았어. 화난다, 화나! 너의 바위야! 떨어져라! 슈바라, 슈바라! 우리를 콱콱콱!
3: 안 돼! 그리스의 보물, 디오니소스 극장이 위험해! 용기, 지혜, 내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도망가자!
4: 우리 그리스를 괴롭히는 건 용서 못해! 제우스의 전등번개 받아라! 포세이돈의 바다 폭풍만 좀 봐라!
3: 우와, 그리스의 신들께서 도와주셨군요. 정말 고마워요.
2: 내가 그리스까지 와서 그냥 갈 줄 알고? 신의 기운이 제일 세다는 신전을 찾아가서 번개면 호출내는 방법 꼭 알아내고 말 거야!
3: 그리스에 있는 세계의 배꼽이라고? 아, 그렇다면!
5: 델포이예요. 그리스 신화에 재미있는 델포이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4: 제우스 신이 명한다. 독수리여, 날아올라 세상의 중심을 찾아라.
6: 세상의 중심은?
4: 여기?
5: 두 마리의 독수리가 만난 장소에 배꼽이란 뜻의 돌, 옴파로스를 세우게 했는데 그곳이 바로 델포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 델포이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에요.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어요. 아폴론 신전은 신전 중에서도 신탁의 힘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 델포이에 있는 이 신전까지 찾아오곤 했답니다.
2: 나도 좀 물어보자고. 대체 번개맨은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는 거야? 응?
0: 허허, 번개맨 그자를 왜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냐?
2: 왜냐고? 번개맨은 정의로우니까. 번개맨은 평화를 사랑하니까. 번개맨은 용감하니까. 번개맨은 지혜로우니까.
0: 이빨의 적,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구나.
2: 뭐야 뭐야, 또 번개맨이었어? 번개맨,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기 모두를 망쳐버려야지! 슈바라 슈바라! 이빨 해적의 검은 연기 공기야! 받아라!
3: 아니, 이빨의 적, 이곳을 더럽히려 하다니! 번개 파워!
7: 감히 평화로운 이곳을 더럽히다니! 빛의 화살을 받아라!
2: 화살이야! 그리스 신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들 너무 세! 용맹아!
7: 번개맨!
3: 아, 아폴론 신도 비밀 수호대원?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들 정말 멋져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요.
4: 제우스, 오케이. 포세이돈, 오케이.
8: 아테나, 오케이.
7: 아폴론, 오케이.
9: 사랑하는 그리스.
3: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 뮤지컬로 만나는 그리스 신들. 지금 시작합니다.

0: 그리스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그리스의 공중도시엔 해골을 모아놓은 방이 따로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깎아지른 절벽 위. 수도원들이 있는 메테오라예요. 이슬람교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숨어서 기도한 수도원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옛날엔 도르래와 두레박을 타고 다녔다고 해요. 수도원 내부엔 유골들을 그대로 보관해둔 해골의 방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리스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그리스에는 지금도 당나귀 택시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산토리니 섬이에요. 높고 높은 절벽 꼭대기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하얀 집들. 마치 하얀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절벽 위까지 지그재그로 난 길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옛날부터 이 높고 높은 절벽까지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날라줬다고 해요.
1: 그리스에서 신화 속 주인공들과의 만남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 오랜 건축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스 사람들, 정말 잊지 못할 거야. 또 만나요.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는
1: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번개맨의 도전 극한직업.
1: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 달콤한 빵을 만드는 제빵사, 맛있는 음식이 가득 요리사, 나비가 되고 백조도 되는 발레리나 발레리노. 그런데 여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아슬아슬한 직업이 있었으니 숨이 턱 막히도록 위험한 순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직업. 아슬아슬 위기일발의 순간.
2: 위험해요. 번개아이, 저렇게 높고 높은 야자나무가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3: 야자나무가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번개맨.
2: 그렇다면 야자나무 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하는 곳.
3: 스리랑카. 스리랑카 야자나무가 검색되었습니다.
2: 고마워, 번개아이. 좋아, 스리랑카로 번개에 이동! 여러분, 괜찮아요?
4: 우린 괜찮아요. 줄을 타는 건 늘 하는 일이에요. 나무 위가 우리의 일터거든요.
2: 우와, 저 정도 실력이면 이분들도 혹시 슈퍼 히어로? 친구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번개맨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3: 나무에서 나무로 줄을 타며 휙휙 옮겨다니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 나무는 흔히 코코넛 야자나무라고 부르는 코코야자예요. 엄청 높죠? 이 호리병처럼 생긴 통에 담긴 야자 수액을 가지러 가는 거랍니다. 이 통을 전날 미리 나무 위에 뒀다가 야자 수액이 가득 차면 이렇게 밧줄에 묶어 나무 아래로 전달해요. 이 수액은 이곳에서 음료수이자 음식의 재료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라야 수액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야자 수입으로 이렇게 감싼 후 수액통을 씌워놓아요. 야자 수액이 흘러나오거나 벌레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랍니다. 이 일이 끝나면 줄타기를 시작해요. 나무에서 나무로 연결된 밧줄을 이용해 옆나무로 이동해요. 아찔한 줄타기.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 나무를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예요.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땅보다 나무 위가 더 편하다고 해요. 도시락도 나무 위에서 먹을 정도라고 하죠. 발에 상처가 많지만 이분들에겐 열심히 일해서 받은 자랑스러운 훈장이랍니다.
2: 우와, 야자 수액을 모으는 일은 강한 체력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로군요.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을 나무 위의 슈퍼 히어로로 인정합니다.
3: 번개맨! 여기에도 나무를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연기가? 그리고 나무 위에 벌떼들이, 위험해요!
2: 뭐? 벌떼를 공격? 위험해! 번개아이, 저곳이 어디지?
3: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검색되었습니다.
2: 좋아! 캄보디아로 번개에 이동!
3: 여기는 캄보디아!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숲 속에 야생 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꿀은 달콤하지만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찾는 건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꿀벌이 있을 만한 곳 찾기. 보통 꽃이 마른 곳이나 커다란 나무, 물이 있는 곳에 벌집이 있다고 해요.
2: 벌이다!
3: 드디어 벌집을 발견했어요. 어른 20명 키만큼 높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해요. 사다리가 필요할 땐 즉석에서 나무를 잘라 사다리를 만들기도 해요. 높이 올라갈 때마다 사다리를 하나씩 놓고 맨발로 조심조심 올라가요.

0: 발짝만 잘못 디뎌도 떨어질 수 있으니 늘 바짝 긴장해야 해요. 드디어 야생벌집 가까이 도착! 야생벌집은 한 개당 최소 10만 마리의 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아요. 어? 벌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난 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 저리가! 저리가!
0: 연기로 벌들을 쫓아보지만 벌들이 더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어요.
1: 벌에게 눈이 쏠 경우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0: 휴, 겨우 벌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공했어요. 우와, 달콤한 꿀이 가득 차 있어요.
2: 그렇게 좋은 거라면 타네까지. 꿀이 뚝뚝, 그거 맛있겠네. 이것들은 내가 가져간다.
3: 잡아라, 벌집 도둑. 으잉. 목숨을 걸고 딴 벌집이야, 이빨해져. 어서 벌집을 돌려줘.
2: 내 마음이거든, 흠칫뿡.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저 멀리 아마존 밀림에 꼭꼭 숨어버리면 번개맨이라도 날 찾긴 힘들 테니까. 이빨 해자 좀비다.
1: 이런, 또 도망쳐버렸잖아. 가만, 도망친 곳이 아마존 밀림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걱정 없지. 아마존 밀림에도 비밀 수호대가 있으니까.
0: 아마존의 비밀 수호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나콘다 부대? 악어 부대? 도꼬미? 제규어? 아마존을 지키는 특수부대? 아마존 정글 전투여단이에요. 심장 쫄깃, 다리가 후들후들, 긴장 100배. 하지만 이분들은 두렵지 않대요. 최고의 강심장들이 모여있는 정글의 비밀 수호대이기 때문이에요. 아마존의 생존 훈련, 함께 따라가 볼까요?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이들을 보고,
4: 헐, 정글 부대 무셔.
0: 쎄다, 쎄. 아마존의 동물들도 숨어버릴 만큼 강한 체력을 지니기 위해 정글을 헤치고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한다고 해요. 덥고 습도가 높은 아마존 정글. 목이 마를 땐 나무를 잘라서 그 안에 든 물을 먹고 살아남아야 해요. 나무의 이름은 워터트리.
5: 맛있어요. 아마존 정글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다고 해요. 워터트리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죠.
0: 코코넛 씨앗에서 발견되는 고단백질의 애벌레 파푸르예요.
6: 번데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0: 이처럼 정글은 무시무시한 곳이지만 정글을 아는 사람에겐 생존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답니다. 때로는 나무가 나일론 줄보다 강한 밧줄이 되고, 정글에서 얻은 재료로 집을 짓기도 한답니다. 물새 틈 없이 지붕도 엮고 잠잘 수 있는 이동 침대도 설치해요. 정글에선 뱀과 같은 독을 가진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면 매우 위험해요. 해먹이 필수죠. 단, 해먹에서 떨어짐 주의.
2: 여기 숨으면 아무도 날 못 찾겠지?
4: 아닐 것 같은데?
7: 이빨 해적,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2: 아, 정글의 악당? 전에 만나봐서 하나도 안 무섭거든.
4: 아니, 우리 말고.
7: 저분들 말이야.
2: 윙? 누구?
0: 이빨 해적을 찾아라. 수중 침투 작전. 이빨 해적을 찾아라. 고공 낙하 작전.
2: 아, 저 군인들 대체 뭐야? 아나콘다보다 악어보다 더 무시야.

0: 돌려줄 테니 쫓아오지 말아요! 지구에는 온통 비밀 소대뿐이네! 엄마야!
1: 숲과 정글의 슈퍼히어로들을 만났더니 이젠 바다의 슈퍼히어로가 궁금해지는걸? 좋아! 이번엔 바다로 떠나볼까?

0: 극한 직업의 놀라운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중국에는 사람을 싣고 3,000개의 계단을 오르는 가마꾼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중국의 아름다운 산 루산에는 가마꾼들이 일하고 있어요. 가마와 사람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 구불구불 높고 높은 산위까지 사람을 싣고 3,000개의 계단을 쉼없이 오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1: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번개맨은 오늘 정말 최고로 멋진 슈퍼히어로들을 만났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슈퍼히어로기도 하지. 그럼 또 만나. 번개.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숲과는 무척 다른 모습의 숲이 있습니다. 강과 습지, 강어귀를 따라 펼쳐진 쉽사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울창한 숲이죠. 낙엽수림은 그 존재 자체가 담수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목이나 가시덤불, 그리고 나뭇가지 속에 사는 조심성 많은 생명체들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사나운 사냥꾼을 피해 몸을 감춥니다. 연중 강수량이 불규칙한 이런 반습윤 숲에 사는 생물들은 날마다 두 개의 세계를 만납니다. 물과 땅 사이를 드나들고 미로처럼 복잡한 숲과 강둑 너머의 고요한 물 사이를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축소된 정글에 사는 주민들은 물과 땅의 특별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이 풍성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수림은 강의 물길을 따라 자라는 울창한 삼림지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 다양하게 발달한 숲지대입니다. 그중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바로 도나우강 삼각주점.

모든 거수림이 그렇듯 이곳도 강어기의 수많은 물길을 따라 나무들이 미로처럼 수십 킬로미터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숲은 대체로 온화하거나 건조한 환경에서 수로를 따라 발달합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계절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녹지대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죠. 그런 면에서 이곳은 적대적인 환경을 피할 피난처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선선한 기온이 보장되는 곳이니까요. 이곳을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오아시스라 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이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은 무척 특별합니다. 비옥하지만 습한 흙에서도 잘 자라고 봄장마와 해빙으로 인한 계절성 범람도 견뎌내거든요. 물풀의 나무와 버드나무, 포플러 나무는 상당한 크기로 자라 숲의 지붕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대규모 군집을 이루는 때까마귀 같은 군생조류에겐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가마우지 같은 물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들은 뛰어난 잠수부로 강과 습지를 둘러싼 숲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거수림을 단지 새들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물 주위에 발달한 삼림지는 레테아 숲의 야생마 같은 대형 동물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하죠. 전설에 따르면 이 말들은 칭기즈칸이 소유했던 타타르말의 후손으로 도나우강 삼각주의 광대하고 치밀한 숲 덕분에 무자비한 사냥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도나우강 삼각주의 이 말들은 유럽에 남은 몇 안 되는 야생종입니다. 지금은 3천 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숲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점점 커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먹이를 먹는 탓에 몇몇 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든요.

루마니아에 위치한 도나우강 삼각주는 유럽의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의 낙원입니다. 숲과 습지, 늪으로 이루어진 이 복합적인 영역에는 현재 식물 1200여 종과 조류 300여 종, 담수어 45여 종이 함께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숲은 강을 따라 커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수와 숲, 갈대밭이 뒤섞이기도 합니다. 황금 자카리 살기엔 완벽한 환경이죠. 황금 자칼은 늑대와 비슷하게 생긴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자칼은 야생마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보통 죽은 짐승이나 작은 사냥감을 선호하거든요. 강 주변에 동물의 사체가 나뒹

백로는 습지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냥 기술도 아주 뛰어나죠. 성실하고 집요한 이 사냥꾼들은 죽은 나무나 뿌리를 덮은 진흙을 발로 헤치며 얕은 물속을 누빕니다. 진흙 속에 숨은 작은 물고기를 찾는 거죠. 사냥은 거의 백발백중이라 꽤 많은 물고기와 곤충, 올챙이를 비교적 수월하게 잡습니다.

물과 땅이 혼재하는 이 생태계는 연체동물과 무척치동물, 개구리 등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물량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대륙 남쪽 숲의 강둑에 군락을 이루고 사는 적갈색 따오기는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구부러진 부리와 짙은 새끼털을 지닌 이 작은 섭금 요새에는 강어기와 삼각주 같은 습지를 즐겨 찾습니다. 성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새끼들도 이제 곧 다른 새들과 경쟁하며 이 영역을 공유하게 되겠죠. 황로는 강변의 나무에 거대한 군집을 형성하고 다른 여러 새들과 숲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시끄러운 건 단연 황로들이죠.

이 시기엔 울창한 거수림의 나무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둥지를 만들 재료는 물론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보호물도 제공하니까요. 황로가 사는 나무 위는 매우 부산합니다. 몇몇은 번식기를 맞았고 몇몇은 둥지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컷은 둥지를 짓기 위해 재료를 모으고 암컷은 그걸 이용해 둥지를 만듭니다.

권희 부부는 호숫가나 강둑에 마땅한 자리를 잡고 불청객이 나타나면 힘을 모아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거수림에선 봄이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수백만 개의 씨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죠. 봄이 되면 숲과 주변에 사는 생명체들은 풍성한 먹이와 따뜻한 기온, 충분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비바람도 찼습니다.

눈처럼 흰 깃털을 지닌 고니들도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의 짝짓기 철은 보통 3월에서 4월까지인데 안정적인 짝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죠.

비바람이 멈추고 나면 숲은 다시 생명력이 넘쳐오릅니다. 암컷 비둘기 소름도 둥지를 완성했군요. 그 사이 사냥에 성공한 수컷은 곤충과 작은 동물을 선물로 건네며 암컷과 결속을 다집니다.

스윈호 오목눈이는 거수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솜털 같은 씨앗과 포플러 나무의 잔가지를 이용해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태의 궁지를 짓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수컷이 동시에 여러 개의 동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다른 짝들과 각각 마무리를 합니다. 완성된 집은 마치 털양말처럼 생겼습니다. 입구는 터널처럼 생겨서 포식자의 공격을 막는 데 유리하죠. 거수림은 여러 종류의 작은 새들에게 둥지뿐만 아니라 풍족한 먹이도 제공합니다.

물과 맞닿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새끼 고니들이 부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둥지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느라 주변을 살필 기회가 없었죠.

자상한 부모 고니들은 새끼들에게 먹잇감이 될 만한 작은 동물이나 수생식물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니 가족은 보통 4, 5개월 동안 함께 지냈는데 길게는 다음 봄까지 동거가 이어지기도 하죠. 이들의 주먹이는 강둑 근처에 흔히 있는 개구리와 도롱뇽입니다. 신나는 첫 번째 탐험이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곳에 사는 양서류 중 가장 놀라운 녀석은 유럽 무당개구리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보통의 개구리와 다를 게 없죠.

자신의 피부에 독이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죠.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기 위해 표적을 버리고 지체 없이 자리를 뜹니다. 숲의 모든 사냥꾼이 먹잇감을 꼼꼼히 살피는 건 아닙니다. 뒤얽힌 초목들 주변에 둥지를 짓는 붉은 외가리는 개구리의 화려한 색깔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가리의 식단에는 온갖 동물들이 올라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물고기와 올챙이죠. 예리한 눈으로 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하게 작살 같은 부리를 재빨리 내리꽂습니다.

레테아 숲의 야생마들도 거수림의 새들과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망아지가 태어났으니 무리는 새끼가 마음껏 먹고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초지를 찾아야 합니다.

숲은 이곳의 말들에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풀을 제공하고 암말들은 그 풀을 먹고 영양가 높은 젖을 만들어내 새끼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경쟁이 꽤 치열해 보이는군요. 뿔까마귀와 까치들도 자기 몫의 현상금을 노립니다. 이대로 식사를 하기엔 무척 성가실 텐데 자칼은 먹이를 나눌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나운 성미를 드러내며 결국 불청객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립니다. 녀석은 영역을 공유하는 독수리와 하이에나에게도 덤빌 만큼 자신만만한 포식자죠.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독수리는 싸움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변이 정리되고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들자 독수리는 이제 자신이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 같군요. 굶주린 이웃들의 공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 대형 포식자 앞에서 자칼도 어쩔 도리가 없나 봅니다.

독수리와 황금 자칼, 고니, 수인호호 목눈이. 거수림은 이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모두를 환대하며 보호합니다.

도나우강 삼각주처럼 주변에 물도 충분하고 선선한 기온이 보장되는 거수림은 특별한 산림지입니다. 물길을 따라 울창하게 자라는 미로숲과 고요한 강이 공존하는 이곳은 무한한 생명의 요람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Sesame Street!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헤어 디자인

0: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해줄게.
1: 응, 누나.
0: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고 오또가 너 똥 쌌어?
1: 아니, 나 이제 똥 안 싸. 나 방구 낀 거야.
0: 근데 바퀴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너 요새 뭐 먹었어?
1: 식탁 위에 있던 새까만 고기.
0: 뭐? 그 탄 고기?
1: 그리고 피자.
0: 그거 상했을지도 모르는데.
1: 아니야, 완전 맛있었어.
0: 호떡아, 탄 고기나 오래된 상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방귀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방귀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 줄게.

0: 고독한 방귀 냄새의 비밀. 옛날에 방귀를 엄청 많이 끼는 방귀 며느리가 살았어. 그래서 전국에 많은 방귀쟁이들이 도전을 해왔지.
1: 이 순간을 위해 1년 동안 방귀를 참았다.
2: 한번 껴보시지.
1: 위험하니까 뭐라도 잡는 게 좋을걸. 자, 간다! 뿌이, 뿌, 뿌이, 뿌, 뿌이, 뿌이, 뿌, 뿌. 방귀, 발사! 어때? 내가 바로 최강 방귀!
3: 그 정도로 감히 도전을 해? 내가 방귀가 뭔지 직접 보여드리지.
0: 방귀 며느리의 방귀 냄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
4: 여보! 방귀 냄새!
5: 방귀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
0: 방귀 며느리는 방귀 힘으로 하늘까지 날아갔어. 땅에 내려왔을 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0: 내가 생각해도 냄새가 심하긴 좀 심하다. 어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우와, 방귀 며느리도 나처럼 방귀 냄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나 봐.
1: 방귀 며느리도 너처럼 탄고기, 상했을지도 모를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
0: 그렇구나. 아 근데 왜 탄고기랑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왜?
1: 그건 그러니까. 아 그래! 호기심 딱지가 필요해!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방귀 딱지. 방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2: 난 방귀 며느리 대장에 살고 있는 좋은 세균이야.
0: 좋은 세균? 세균도 좋은 세균이 있어요?
2: 당연하지. 대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균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바로 좋은균. 나쁜균. 그리고 좋은균과 나쁜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익균이 있지. 방귀 며느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그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려오지.
3: 음식 찌꺼기 왔습니다.
4: 오!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 찌꺼기가 엄청 많네. 채소 찌꺼기는 냄새도 좋고 나 종균의 힘도 세게 만들어주지. 채소 찌꺼기 속에 영양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른 찾아보라고.
5: 네.
6: 아이, 내가 좋아하는 상한 찌꺼기는 왜 안 나오지? 아유, 그걸 먹어야지. 나쁜 세균의 힘이 커지는데.
4: 너 나쁜 세균. 너 저리 가 있어. 여기는 채소 찌꺼기들이 훨씬 많다고.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6: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 대장 속을 지배할 테니까. 아이, 잘 먹고 잘 살아라.
4: 아이고, 저리 가. 나쁜 세균이 갔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고요.
5: 네.
2: 좋은 균은 무익균들과 같이 찌꺼기에서 영양소를 골라 몸속으로 보내지.
7: 다 골라냈습니다.
2: 그러면 영양소는 몸속으로.
3: 네,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찌꺼기는 똥으로.
5: 똥으로!
2: 이렇게 분해된 찌꺼기들이 똥으로 나가는 거야. 나 좋은균은 대장 속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1: 아, 좋은 똥 냄새.
2: 방귀 며느리도 한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꽃방귀를 끼었었지.
8: 좋아. 안 나. 악취 안 나.
0: 근데 왜 냄새 지독한 썩은 똥방귀가 된 거예요? 왜요?
1: 설마 혹시...
2: 맞아. 아깝다면서 탄 고기도 그냥 먹고 오래돼서 상했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그냥 먹었기 때문이야.
3: 음식 찌꺼기 왔습니다.
4: 그래, 그럼 이번에도... 냄새!
9: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찌꺼기가 나왔다!
4: 탄고기랑 상한 음식 찌꺼기가 많아지면 이 좋은 균 힘이 약해지는데... 안 돼요!
6: 탄고기 상한 음식 찌꺼기가 많으면 이 나쁜 균의 힘은
9: 세지지!
6: 지금부터 이 대장 속은 이 나쁜 균이 지배한다!

0: 내장에 나쁜 균이 많아지면 무익균도 나쁜 균처럼 변하고 냄새 지독한 나쁜 가스들이 만들어져. 나쁜 균이 대장 벽을 공격해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 그렇게 해서 방귀 며느리는 배도 아프게 되고 냄새가 지독한 썩은 똥방귀를 끼게 된 거지. 대장 안에 나쁜 균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절대 탄고기나 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1: 난 이제 탄고기나 상한 음식은 절대로 안 먹을 거야.
2: 그래,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좋은 균이 많이 생기지.
1: 그래야 방귀 냄새도 덜 나는 거잖아.
2: 그렇지.
1: 그리고 나 앞으로 채소도 완전 많이 먹을 거야.
2: 우와, 역시 호떡이.
1: 근데 방귀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2: 아, 방귀 며느리도 그 이후엔 탄 음식, 상한 음식은 절대 안 먹었대. 대신 채소를 많이 많이 먹었어.
3: 맛있어. 아, 향기로워.
2: 방귀 며느리는 냄새 안 나는 꽃방귀를 끼며 달나라까지 갈 수 있었대.
1: 우와, 나도 이제 방귀 며느리처럼 꽃방귀 낄 거야.
2: 기대할게.
1: 그럼 나 방귀 딱지 주는 거야?
2: 당연하지. 문제 잘 맞히면.
1: 아이고, 좋아, 자신 있다고.
2: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공식 지독해.
1: 와, 잘한다.
0: 또.
1: 좋아, 계속해볼까? 채소 많이 먹으면
0: 좋은 균이 생겨.
1: 좋은 균 생기면
0: 방귀 냄새 안심해.
1: 좋은 균 생기면

0: 먹고 말 거야.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맛있는 토핑이 올라간 이 피자를 한 입에 고소한 치즈가 얼마나 맛있게요.
1: 맛있게요.

0: 게임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지.
1: 미안해, 누나. 콜라를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누나, 콜라를 마시면 왜 체름이 나오지?
0: 호떡아! 어젠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던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1: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겠다는 그 어젠 졌스 이야기? 기억 안 나.
0: 기억 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좋아, 누나가 또 얘기해 줄게.
1: 좋아, 좋아.

0: 내놓을까? 옛날에 우주를 지키는 영웅들, 어젠져스가 있었어.
1: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지는 난 닥터 스트레스.

0: 난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출동하는 어이없맨.
1: 난 어벤져스의 비밀병기 크. 우리는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기고 마는 어벤져스.
2: 그리고 우주를 위협하는 악당 타조스.
3: 나는 타조스.
4: 보라돌이야? 뭐야?
5: 멍든 거야? 뭐야?
3: 뭐라고? 어벤져스, 응? 너희들은 내 손가락 한 방이면 끝인 거지.

이때 어젠져스의 마지막 희망 트르가 드디어 비밀 무기를 공개했어.

0: 비밀 무기는 바로 트림이었대.
1: 우와, 트루 트림 엄청나다.
0: 그렇지? 호떡이 네 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1: 근데 누나, 트림은 왜 하는 거야? 몸에 이상이 생긴 건가?
0: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아, 그래! 홍실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트림 딱지. 트림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안녕, 나는 위.
1: 위? 위 아래, 위 아래.
2: 그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위야.
0: 아, 트림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2: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트림은 왜 하는지 알려줄게. 트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에 쌓이지. 어? 오늘 점심은 피자를 먹었나 보군. 샐러드도 엄청 많이 먹었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에 그

0: 발사해볼까? 우리 위에 중요한 임무는 바로 위액으로 고기와 지방을 죽처럼 만드는 소화. 그리고 또 위액에는
1: 야, 그만 좀 뿌려!
0: 음식물에 묻어서 세균이 들어왔나 보군. 세균, 죽어라!
2: 막 녹아요?
0: 당연하지. 위액에는 금속도 녹일 수 있는 강한 위산이 들어있거든.
3: 아, 그래서 세균도 죽일 수 있구나.
2: 그럼 소화도 끝이에요?
0: 아직 아니야. 위액을 뿌렸으니 소화가 잘 되게 잘 섞어야 돼. 꿈틀 운동으로.
2: 꿈틀 운동?
4: 음식물과 위액이 잘 섞이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꿈틀 운동 시작! 꿈틀, 꿈틀, 꿈틀, 섞자, 꿈틀,
2: 꿈틀, 꿈틀,
0: 섞자. 이렇게 꿈틀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죽처럼 만드는 거야.
4: 꿈틀, 꿈틀, 꿈틀. 아, 뭐야. 꿈틀 운동 하는데 누구야? 어? 너?
5: 공기. 안녕. 공기. 난 음식을 먹을 때 들어온 공기야.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3: 공기. 공기요?
0: 그래. 음식을 먹을 공기, 때 공기. 음식물과 공기. 함께 공기도 자연스럽게 위에 들어오거든.
6: 공기, 공기.
7: 공기, 공기.
8: 공기, 공기.
9: 공기, 공기.
10: 공기, 공기.
11: 공기, 공기.
0: 아, 진짜 공기들 계속 공기. 들어오네.
12: 공기, 공기.
5: 와, 공기. 위 속 되게 공기, 신기하다. 공기. 어? 위야, 나랑 같이 놀자.
0: 야, 안 돼. 소화시키려면 꿈틀 운동 열심히 해야 돼.
5: 에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0: 아, 안 된다니까. 꿈틀, 꿈틀.
13: 그럼 나랑 놀자.
5: 어? 넌 누구야?
13: 나는 고기를 분해하고 나온 가스야.
5: 우와, 살다 보니까 위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반갑다. 나랑 놀자.
13: 그래, 같이 놀자.
0: 진짜 신경쓰이게.
5: 공기, 공기.
13: 가스, 가스.
5: 공기, 공기.
13: 가스, 가스.
5: 공기, 공기.
13: 가스, 가스.
0: 아, 언제 이렇게 다 꽉 찬 거야. 다들 제발 좀 나가.
5: 어?
13: 나가래?
5: 나가래.
13: 나가?
5: 나가.
13: 나가자.
5: 나가자.
13: 나가자.
5: 어? 다쳤는데?
13: 다쳤어?
0: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입으로 들어온 공기와 음식물이 분해된 가스가 섞여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게 트림이야.
3: 아, 그래서 트림에서 냄새가 나는 거구나.
0: 그렇지. 이렇게 트림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2: 그렇구나. 근데 콜라를 먹으면 트림이 더 나오던데.
0: 맞아. 바로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탄산가스 때문이지.
5: 어? 넌 또 누구야?
14: 난 탄산탄산, 탄산탄산, 탄산가스야.
13: 만나서 반가워.
5: 반가워.
14: 반가 반가.
13: 가스 가스.
5: 공기 공기.
13: 가스 가스.
0: 아, 공기에 가스에 탄산까지. 위가 터질지도 몰라. 다들 제발 나가.
13: 나가?
5: 나가자.
13: 나가자.
0: 탄산음료를 마시면 탄산가스 때문에 트림을 더 많이 자주 하게 되는 거야. 만약 이유 없이 트림을 자주 하게 된다면 위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해. 알았지?
2: 아, 나도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서 트림을 자주 했나 봐.
3: 그러니까 트림하기 싫으면 조금만 마셔.
2: 알았어. 참, 근데 트르가 타조스를 완전히 무찌른 거야?
3: 글쎄, 어떻게 됐을까?
5: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0: 지구는 계속 우리가 지킨다.
1: 어제는 졌지만 내일은 꼭 이기고 말은.
2: 이렇게 어젠져스 덕분에 지구엔 평화가 찾아왔대.
3: 우와, 어젠져스 진짜 멋있다. 트릉.
2: 누나는 이제 갈게.
3: 누나 어딜 가려고. 트림딱지는 주고 가야지.
2: 아, 차차 깜빡했네. 자, 트림딱지.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3: 좋아, 좋아.
2: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3: 야호!

오늘의 주제는 종이컵? 평범한 종이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관찰해보자. 하얀 종이컵 하나. 위로 길쭉하게 뻗은 종이컵의 모양은 요리사 모자와 비슷하다. 작고 귀여운 화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종이컵. 좀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종류의 컵들. 우리가 평소에 컵에 담았던 것은 주스, 우유, 커피, 물 같은 액체. 그래서 젖지 않고 음료를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재질의 컵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컵, 종이로 만들어진 컵인데 어떻게 젖지 않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걸까? 종이컵의 비밀이 궁금하다.

평범한 종이컵의 시작.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오늘날의 종이컵을 발명한 것은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휴 무어. 그는 약 100년 전 종이컵을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당시 생수 자판기에 사용되었던 컵은 잘 깨지는 재질의 사기컵이나 유리컵이어서 툭하면 깨져버렸는데, 깨지지 않는 컵은 없을까 고민하던 무어. 그는 종이로 컵을 만들면 깨지지 않겠다 생각해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로 실험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면에 초를 칠한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무어. 그는 이 새로운 소재로 컵을 만들어 특허를 등록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이컵. 흔히 쓰이는 종이컵은 사실 100년 전 발명품이었다.

종이컵을 물에 담갔다 빼자. 겉면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잉크가 번진다. 안쪽에 떨어뜨리면 한 방울 더 번지지 않는다. 안쪽은 물에 젖지 않았다.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 안쪽 면은 잉크가 번졌던 바깥쪽 면과는 달리 코팅이 되어 있어 약간 미끌거린다. 종이컵 안쪽에 코팅된 것은 폴리에틸렌. 우리에게 익숙한 주방용 랩, 비닐봉투, 에어캡과 같은 재질이 얇게 입혀져 있는 것. 위생적이고 편리한 대신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생겼다. 이젠 너무나 많이 쓰여 환경 문제가 된 종이컵. 100년 전 발명품 속에 담긴 과학의 열쇠는 코팅에 있었다.

종이컵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종이컵 위쪽에 항상 있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보자. 잘린 종이컵의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있다. 손으로 종이컵의 말린 부분을 풀어보자. 풀기 전과 비교해보니 원래의 종이컵보다 키가 커졌다. 원래의 종이컵을 손으로 눌러보면 탄력이 좋아 쉽게 눌리지 않는데 윗부분이 풀린 종이컵은 같은 힘으로도 힘없이 눌린다. 음료수를 담아보면 어떨까? 종이컵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러다 쏟아지겠다. 종이컵을 탑처럼 쌓아보니 10개. 순식간에 쌓은 종이컵 탑이 제법 안정적이다. 정리도 눈 깜짝할 사이 완벽하다. 윗부분이 풀린 컵들로도 해볼 수 있을까? 똑같이

10개의 컵으로 쌓아보려고 했는데 컵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차이라면 위가 말려있는지 아닌지 하나뿐인데 종이컵의 사소한 모양 하나에도 과학이 담겨있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흥미진진한 종이컵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분해한 종이컵 옆면을 펼치면 부채꼴 모양이 된다. 종이컵 한쪽을 연장해 선을 긋고 다른 한쪽을 연장해 선을 그은 다음 종이컵의 중심각을 재보면 45도가 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펼친 종이컵 하나의 중심각은 45도.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늘어나면 8개가 모여야 360도의 원이 된다. 종이컵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바로 껌 종이다. 껌 종이? 뭐가 특별할까? 자, 일단 자세히 보자. 반짝 반짝. 껌종이는 은빛이다. 은으로 만든 종처럼, 은메달처럼 은빛. 껌종이도 혹시 은으로 만들어졌을까? 지금부터 확인 들어간다. 껌종이를 조심조심 심혈을 기울여서 떼어보면 하얀 종이 한 장이 분리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얇은 은박지. 은박지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정말 은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다. 은박지의 정체는 알루미늄. 알고 보면 꽤 친숙한 알루미늄. 탄산음료를 담은 음료수 캔이나 가볍지만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 금속이다. 뿐만 아니라 녹이 잘 쓸지 않아 자동차 바퀴를 만들 때도 쓰이는 알루미늄. 그런데 껌은 어떤 이유로 알루미늄을 입힌 은박지로 싸는 걸까?

은박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알루미늄 포일. 얇게 펼친 모습을 자세히 보자. 정말 얇다. 은박지는 얇게 펴지는 금속. 그리고 손으로도 잘 뭉쳐질 정도로 변형이 쉽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조심조심 망치질로 완성된 알루미늄 구슬. 제법 쇠구슬 같다. 무게는 어떨까? 기울어진 저울. 반대쪽에 비슷한 크기의 쇠구슬을 올리면 무거운 쇠구슬 쪽으로 기운다. 알루미늄은 가볍다. 얇고 모양이 잘 변하고 가벼워서 껌종이에 알루미늄이 쓰이는 걸까?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해보자. 동그란 금속에 연결된 같은 길이의 세 가지 막대 끝에 동일한 크기의 버터가 올려져 있다. 세 개의 막대가 꽂혀 있는 동그란 금속에 열을 가해보자. 어떻게 될까? 알루미늄 막대에 올려져 있던 버터가 가장 빨리 녹았다. 촛불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 알루미늄이 제일 빨랐다. 그 다음은 황동 막대. 금속의 열 전도율이 큰 순으로 버터가 점점 녹아서 떨어진다.

얼음을 얼릴 때는 어떻게 될까? 가장 빨리 뜨거워졌던 알루미늄. 얼음이 어는 속도도 달라질까?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이 얼려보았다. 3시간이 지나고 얼음틀을 확인해보니 그냥 얼린 얼음은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다.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얼음틀은 어떻게 됐을까? 같은 시간 동안 얼렸는데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뜨거워지는 것도 차가워지는 것도 빠르다.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얼음이 급할 때도 유용하다. 그러고 보니 상하기 쉬운 식품을 보관하는 가방이나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아이스박스에도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다. 과자 봉지 안쪽도 예외는 아니다. 혹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알루미늄 코팅을 한 걸까? 만약 껌종이의 알루미늄 코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껌을 같은 공간에 놓고 온도를 높여보자.

시간이 흐르고 검정이를 벗겨보면 은박지로 감싼 껌만 멀쩡하다. 똑같이 뜨거운 곳에 있었는데 은박지를 벗긴 껌만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알루미늄의 높은 열 전도율 때문.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아 열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 껌을 보호할 수 있다. 껌 종이에 숨어 있던 비밀. 그것은 알루미늄의 과학이었다.

여기 계신 이분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프랑스 왕궁에서 연회가 열렸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계급에 따라 식기가 주어졌는데 서열 3위 은수저, 2위는 금수저. 서열 1위에 왕족에게 주어진 건 알루미늄 수저? 한때는 금보다 귀했던 알루미늄의 빛나는 과거. 나폴레옹 3세는 귀한 알루미늄이 검정이에 쓰일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오늘의 보너스. 손으로는 휴대폰에 그림이 잘 그려진다. 볼펜으로는 터치가 안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볼펜을 무엇으로 감싸면 터치펜이 될까?

볼펜 끝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면 정말로 터치가 될까? 써진다. 정답은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원리였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다.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층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딘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네,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대.

0: 모르겠다.
1: 되잖아. 된다고. 야!
2: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미스터

0: See you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2: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해야 해. 왜냐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어. 1초도 쉬지 않고 말썽 피우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너무

드디어 완성.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기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생각해.

0: 기상!
1: 아, 로블리.
2: 아, 로블리. 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0: 문제요? 아직까지 자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법 유치원생이라면 해가 뜨면 눈도 떠야 하는 법. 지금 바로 굿모닝 타임 준비합니다.
2: 굿모닝 타임?
0: 모두 준비됐습니까? 굿모닝 체조 시작! 굿모닝 굿모닝 해가 떴어요. 하늘 쭉쭉 쭉쭉.

0: 말아요. 네?
1: 체조 하나 못 따라하는 햇병아리들이라니.
2: 우리가 병아리처럼 귀엽긴 하지.
1: 지금 장난처럼 보입니까?
2: 아니요.
1: 지금부터 다들 교실로 집합. 이제부터 잘못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벌칙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2: 벌칙 스티커라니? 그런 거 싫어요.
1: 스티커를 거부해도 벌칙,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벌칙, 복도에서 뛰어다녀도 벌칙, 밥을 지저분하게 먹어도 벌칙.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다른 어린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3: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놀자.
4: 평소처럼 놀자, 핑!
1: 복도에서 뛰었으므로 벌칙! 태도 불량! 미술 시간엔 미술을 하도록!
5: 러블리! 베리는 자기 얼굴을 만들려고 거울을 보던 거고, 슈리는 작은 요정의 집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1: 벌칙을 주지 않는 선생님도 벌칙!
4: 더 이상 못 참겠어! 얘들아, 도망쳐! 로블리 미워!
1: 여러분의 잘못이 점점 커집니다! 모두에게 더 큰 벌을 주겠습니다!
6: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밝아? 늦잠이다! 왜 아무도 안 깨운 거냐고? 다행히.
4: 뭐야? 로블리가 둘이 됐어?
6: 과연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1: 복도에서 뛰어다녀서 발칙!
6: 이게...
1: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로블리 2, 잠깐 멈춰!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아이들을 지키는 로블리라고!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비키지 않으면 같이 혼나야 합니다.
6: 조심해.
1: 하다 이제 손까지 날려. 여러분 일단 도망쳐요.
4: 로블리2는 대체 뭐예요?
6: 로블리2는...
4: 로블리! 뒤쪽에!
1: 이래서 다리를 달면 안 됐던 건데!
4: 지금은 마법을 써야 해!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추! 주니! 도니! 현신!
7: 자가조라 마법을 써! 좋았어!
4: 주피추! 자가조!
7: 주문 제대로 한 거 맞아?
4: 거절의 마법이 나가버렸어.
0: 지금 선생님에게 마법을 쓴 겁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법 유치원 전체가 벌을 받도록 합니다.
7: 모두 도망쳐!

0: 전신 마법을 쓰세요.
1: 아이, 로블리! 어서 마법을 써야 해. 주니! 이제 그만해!
2: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 주니, 어서 이걸 받아! 토니! 주니, 작아져라 마법, 빨리!
3: 하지만 또 잘못해서 더 커지면 어떡해?
1: 주니, 친구들을 봐! 용기를 내야 해!
3: 친구들...
1: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2: 더 이상 마

0: 서지 않겠습니다. 성공했군요.
1: 다행이에요.
0: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블리 2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힘들었으니 모두들 쉬도록 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나.
1: 안녕하세요, 로블리.
0: 네.
2: 안녕하세요, 굿모닝, 로블리.
0: 네, 굿모닝. 네? 방이

0: 아,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1: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2: 감사해요.
0: 네?
2: 감사해요.
0: 아이, 천만에요.
2: 죄송해요.
0: 아니, 뭐가 죄송해요?
2: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한답니다.

0: 저기 여보, 그땅 있잖아요. 지금 도토리문화센터 자리 지분이야. 오늘 센터 갔다가 들었는데 그 땅이 이제야 빛을 보나 봐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러 다닌다고.
1: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야? 그땅 처분한 지가 수십 년인데 당신 쓰러졌을 때 내가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거 그거 알아 몰라? 아 내가 뭘 했어? 거기 아줌마들하고 엮이지 말랬지?
0: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2: 찾았다. 미남 크림. 또뭐살거 있나? 부장님!
3: 뭐지? 왜 빙글빙글 도시는 거야? 샤머니즘인가?
4: 동물원의 사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3: 부장님!
5: 좋았어. 이번 달에 만삭처럼 벌었다!
3: 비타민 B가 스트레스성 정형 행동 같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여보, 어디 가세요? 가게는 어쩌고요?
1: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와서 열 거야.
2: 부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요.
6: 소은 씨,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상당히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6: 이제 소은 씨도 30대인데 슬슬 노후 대비를 해야죠.
2: 노후 대비요?
6: 회사에 믹스커피 놔두고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이나 사 마시다뇨. 커피 두 잔이면 8,000원인데 하루에 8,000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예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2: 부장님, 저는 행복을 이자로 받고 싶진 않아서요. 지금 내 주머니에 딱 넣을 수 있는 행복이 좋아요. 지금 내 입에 딱 맛있는 게 좋고요. 포인트 그거 좀 싹했다고 맛없는 김밥 먹으면서 사는 인생은 저는... 부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스티커 모으시죠? 예, 제 거 드릴게요.
0: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2: 와, 금방 다 채우시겠네요. 선물이 뭐려나?
6: 허접한 에코백 같은 거 주기만 해봐.
3: 부장님?
6: 딜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0: 이번 역은 유니버스 그룹 본사, 유니버스 그룹 본사역입니다.
1: 저는 붉은색 곱슬머리에 연두색 상의, 핑크색 땡땡이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2: 저는 카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베이지색 자켓에 검정 바지. 보이십니까?
1: 이건 콘서트 티켓이고요. 이건 오리즈 공식 응원봉. 그리고 이건...
3: 저는 절대 탈덕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리 씨. 부탁인데 언니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2: 그럼 왜 다 팔아버리시는 거죠?
1: 다 파는 건 아니고 몇 개 남겨뒀는데.
2: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 콘서트에서 다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1: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2: 하고 싶은 일이요?
1: 사실은 저 예전에 미용일을 했거든요. 사기당하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4: 미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그땐 언젠가 제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아이를 다 키워내고 나면 언젠가 내 차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사는 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깜깜해진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고 세상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저는 그때 사라져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5: 오비서님, 요즘 사업부 고부장님이랑 다닌다면서요? 무슨 프로젝트예요?
6: 그건 비밀.
5: 비밀은 무슨 비밀이야? 아, 뭔데요?
7: 아니, 그 책임자한테 말하면 바로 안다니까 그러네.
8: 뭐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요? 말해. 설마 미행한 거 들킨 건가?
9: 이러시면 곤란해요.
10: 부장님, 빨리 돌아오세요.
1: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오리진을 만난 것. 노랫소리가 살을 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놀이동산에 간 어린아이처럼 설렜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 다짐했어요.
2: 그러니까 오리진의 노래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는 그 지루, 아니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1: 좀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지켜내고 싶다. 어머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흥분을. 아무튼 덕질은 나를 집 밖으로 꺼내줬어.

0: 사라져가던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줬죠.
1: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겁니까?
0: 자꾸만 초라해져서요. 오리진이 빛날수록 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빛나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외로워진다고. 나도 알아요. 남에게 빌려온 불씨는 꺼지게 마련이라는 거.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이. 얼마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가위를 꺼냈어요. 사기당해서 다 뺏겼지만 팔지 않고 남겨뒀던 내 가위. 상자 속에 묵혀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반짝거리더라고요. 다시 미란 헤어샵을 열고 싶어요. 다시 오리진 앞에 섰을 땐 지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1: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0: 어머,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떠들었죠. 그럼 이제 정산할까요? 티켓이랑 굿즈 일괄 지인 할인해서요.
1: 몸이란 당신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2: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유니버스에서는 도토리 문화센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했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뭐 일단 계약 조건부터 들어봅시다. 나도 들은 게 있으니까 후려칠 생각 말고.
2: 그 전에 소유주인 모미라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3: 그냥 우리 집사람이죠 뭐. 해 엄마, 부부 공동재산이라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랑 얘기하면 빨라요.
2: 실례지만 모미라님과 결혼 시점은 언제인가요?
3: 그런 건 왜 물어요?
2: 결혼 전 매입한 땅이라면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모미라님 소유라는 뜻이죠.
3: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어? 집사람 가게 넘어갈 때 직원 퇴직금도 내 돈으로 챙겨주고 내가.
2: 그럼 당시 직원분과 연락 가능하실까요? 혹시 소송을 원하시면 기여도 증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언니 드리세요.
2: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미라님과 함께 동석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모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5: 다들 현생 잘 살고 있지? 곧 생일콘이다.
6: 콘서트 날에 스트레스 다 풀 거야.
0: 언니들 보고 싶다.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6: 어머, 미란쌤. 나예요. 양곱창집 주영엄마.
0: 밖에서 뵈니까 순간 못 알아봤어요.
6: 괜찮아요. 오늘 모임 갔던

그러니 동창들도 못 알아보더라고. 애들이 나보고 인생머리 찾았대.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미안, 쌤. 진짜 딴 데 가면 안 돼. 쌤이 내 마법사란 말이야. 아셨죠?

0: 즐거웠어? 남편 속이고 딴 따라 쫓아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1: 여보,
0: 나 정말 충격받았어. 당신이 날 속일 수도 있다는 거. 남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1: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답답한 게 가라앉았어. 근데 당신은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만 하면.
2: 야, 네 남편은 왜 우리 모임 날만 아프냐?
1: 미안해 얘들아.
0: 아,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부부간 신뢰를 깼다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날 가장으로서 존중하긴 해.
1: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여보.
0: 그럼 증명해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1: 콘서트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힘든 직장 생활 잘 버텨요. 덕친 미란.
3: 아, 타기시 콘서트에 안 가면 티켓은 필요 없잖아. 되팔아야겠군. 소은 씨, 작전을 좀 바꿔야. 오셨습니까 사장님?
4: 아, 고부장, 나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 아, 에어컨에서 곰팡이 바람 나와.
3: 네가 결제했잖아. 아, 저흰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좋습니다.
4: 빨리빨리 메인 마무리하고 최강 좋은 탑층으로 올라가야지.
3: 네 사장님. 그렇잖아도 지금 비고역 소유주 모미란 씨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타기 성향상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곧 설득될 것 같습니다.
4: 뭔 소리야 고부장, 오비서한테 아직 못 들었나?
3: 네? 무슨...
4: 비구역 계약 소유주 남편이랑 진행할 거야.
3: 네?

0: 누가? 무슨 일이야?
1: 방어막이 훼손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 복구했어요.
0: 믹스에 침입일지도 몰라. 어서 출동하자.
2: 그럼 잠은 언제 자?
3: 다 고쳤다잖아. 별일 없겠지.
0: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4: 내 말은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란 거지.
5: 에이, 루아가 잘 고쳤을 거야.
0: 너희 정말 용사라는 애들이.
6: 아, 빌리. 아,
4: 빌리는 매번 유난이라니까.
0: 뭐라고?
1: 용사님들.
7: 그만해. 오늘은 타요와 도리가 공항에 놀러 왔어요.
8: 우와, 정말 크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 처음 봐.
1: 역시 도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어? 비행기가 착륙하나 봐.
8: 우와, 멋지다. 에어쇼에 나올 비행기도 오늘 만난다고 했지?
1: 물론이지. 내 친구거든.
8: 신난다. 슝. 슝.
1: 어?
6: 타요, 오랜만이네.
1: 가고.
6: 에어쇼 연습을 보고 있었구나.
1: 네, 윙이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9: 첫 공연이라 더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6: 타요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올 거지?
1: 당연하죠. 윙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6: 다음은 급강암역이야. 내가 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10: 문제 없어.
6: 윙, 잘할 수 있지?
8: 물론이지. 어서 해보자.
6: 좋았어. 그럼 간다.
8: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더.
6: 야호!
1: 신난다!
8: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이러다 부딪히겠어!
6: 그럼, 하나, 둘!
8: 미안! 어. 나 못하겠어!
6: 윈, 너무 걱정 마.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8: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이러다 쇼를 망치고 말 거야.
10: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8: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윈.
7: 며칠 후 에어쇼 공연 날이 되었어요.
10: 비행기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
1: 에어쇼도 엄청 재밌겠지?
5: 어? 저기 중장비들이잖아? 더그도 같이 있네.
0: 어? 얘들아! 너희도 에어쇼 보러 왔니?
11: 그럼요. 이렇게 멋진 쇼를 놓칠 순 없죠.
6: 다들 기대가 크네.
12: 윙!
10: 어?
12: 윙!
6: 어? 어? 대체 어딜 간 거야? 무슨 일이야?
10: 큰일 어? 났어. 윙이 사라져버렸어요.
6: 뭐라고?
1: 윙이
0: 사라졌다고?
8: 오늘도 실수할 게 뻔해. 공연을 망칠 바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저 구름은 꼭 타요를 닮았네.
1: 윙, 오늘 공연 기대할게.
8: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줬을 텐데. 어? 저건 우주선? 모두에게 알려야 해.
13: 야, 잠깐! 닉스님, 웬 파리가 한 마리 꼬였습니다요.
0: 뭐?
13: 저런 꼬맹이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14: 미개한 행성의 꼬맹이라 해도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아.
8: 어떻게 된 거지?
14: 멋진 쇼를 보여주고 싶나?
8: 누구야?
14: 더 멋있고 아찔하게 날고 싶은 거지.

0: 하지만
1: 모두 널 보며 환호하게 해주마.
2: 멋지다.
3: 이 얘기가 최고야. 진짜 대단하다.
4: 용감해.
0: 꼬마 버스 타이어.
5: 그러게.
6: 아, 저기 윈이다.
0: 정말이잖아. 그런데 자, 저러다가 부딪히겠어.
7: 너 윈 조심해.
0: 빌리.
7: 그래 알았어.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8: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7: 타오르는 화염이야.
8: 생명의 파도를.
7: 소멸의 불길을.
8: 거기서.
7: 윙을 막으려면 힘을 모아야 해. 엑스,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6: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바람으로 꼼짝 못하게 할게.
8: 내 물대포만으로도 충분해.
7: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6: 가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8: 안 보여, 어디야.
5: 아무도 내 공연을 막을 순 없어.
8: 녀석이.
7: 모두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해.
6: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7: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맥스, 나를 좀 도와줘. 알았어. 따라가지 말고.
5: 그렇게 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8: 잡을 수 있고 말고.
5: 어딜 보고 있어? 여기야, 여기! 에어쇼보다 재밌는데?
9: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거든. 넌 이런 거 못하지?
5: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9: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5: 못할 줄 알고!
9: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다. 하하!
7: 윙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줘. 나와 부딪힐 만큼 말이야.
10: 뭐? 대체 어쩌려고?
7: 나한테 생각이 있어.
10: 빌리, 너만 믿을게.
7: 응? 좀 더 가까이. 지금이야!
5: 내가 이겼어. 당장 풀지 못해.
7: 레인저들을 불러줘.
9: 알았어.
5: 다음에 내 쇼를 망치려고 한다니.
7: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9: 빌리, 우리 왔어.
7: 윙, 네가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은 이런 게 아니잖아.
9: 다시 돌아와서.
5: 너만 해.
8: 쇼를 보여줘.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4: 윙!
0: 어? 돌아왔구나!
11: 얼마나 걱정했다고!
12: 윙!
0: 어?
12: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11: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너랑 함께하고 싶어.
0: 난 말도 없이 도망쳤는데 고마워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11: 잘 됐다.
0: 아,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11: 우주선이라고?
10: 어? 아, 빌리!
7: 설마...
0: 빌리! 정신 차려요!
4: 빌리!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5: 괜찮아?
4: 응, 괜찮아.

0: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1: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2: 얘들아.
1: 저건?
2: 나도 같이 놀자.
1: 로비잖아.
3: 열심히 준비했는데.
4: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1: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0: 잡다고요.

0: 얼른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장난친 것 뿐인데.
1: 저 수고하죠, 소심. 진정해.
2: 이제 남자
1: 제발.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저건 나잖아.
3: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1: 설마 이 마음도.
3: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1: 진짜가
3: 내가 쓰러지면 안 돼!
1: 아닌가?
4: 용사님! 용사님!
5: 아, 깨어났구나.
6: 괜찮은 거야?
1: 어떻게 된 거야?
4: 기억 안 나세요?
5: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3: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6: 그런 일이 없어.
3: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1: 그랬었지.
6: 저 빌리.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3: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굴 거잖아.
6: 그렇지 않아.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3: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5: 아, 빌리.
7: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6: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 얘긴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5: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7: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3: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5: 아니, 빌리! 빌리!
4: 용사님!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8: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7: 그럼!
8: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7: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8: 우주선이라면 설마?
9: 저기 봐! 저렇게 큰 새는 처음 봐!
8: 저건...
10: 저리 비켜라! 좀비 얘기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11: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10: 야!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한테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11: 잘 됐고.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4: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7: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1: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4: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3: 얘들아 지금이야.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11: 왜 네가 그래야 하지?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1: 이건 설마.
11: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3: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11: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이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0: 칠 타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1: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났어요.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2: 방어막이 있는데 어떻게?
1: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3: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0: 오히려 잘 됐어.
4: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3: 뭐?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1: 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3: 이런.
0: 어서 출동하자.
5: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4: 솟구치는 물줄기야.
3: 타오르는 화염이야.
4: 생명의 파도를
3: 소멸의 골기를
4: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왔겠다.
0: 온때를 보여주겠어.
3: 루아, 현재 상황은?
1: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0: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1: 앞으로 100m, 50m, 30m.
4: 저기 뭔가 나타났어.
0: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3: 모두 준비해.
4: 그런데 저건
6: 빌리?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7: 우리 젤러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6: 그동안 우리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전야.
7: 너희의 잼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빌리 사령관님이 직접.
4: 뭐라고?
7: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8: 네, 닉스님.
7: 자,
8: 네. 전원 공격.
0: 저리가.
4: 나한테 맡겨.
3: 괜찮아?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0: 하지만
3: 얘들아!
0: 고마워.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8: 실력 좀 볼까?
0: 얘들아, 지금이야!
8: 겨우 이 정도인가?
0: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4: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7: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버려.
3: 빌리.
0: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4: 미안해.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

0: 예산은?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3: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에?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자!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2: 그냥 보낼 수는 없지.
0: 유리 누나, 괜찮아?
2: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3: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4: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5: 성공이야! 메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1: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5: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6: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0: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1: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0: 어? 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1: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 찌릿찌릿.
0: 그만 둬.
1: 잘 놀다 왜 이래요?
0: 왜 이러긴? 하이로보가 아이들 구하러 온 거지.
2: 하이로보? 우와!
0: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1: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야!
0: 야구를 찌르.
1: 삼키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0: 와! 치사해!
1: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0: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1: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0: 이야! 리플렉트 필드 아동! 자!
1: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0: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받아라,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3: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6: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5: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6: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5: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2: 안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맛있는 여름. 좋았어. 올 여름 첫소풍.
1: 우리 어디 앉을까?
0: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셋씨. 아하! 저기다! 완벽한데? 우리 저기 언덕 꼭대기로 가보자.
2: 엄청 높다. 경치가 좋을 것 같다.
0: 도착했을 때 배도 출출해져 있겠지?
1: 너무 힘들다.
0: 그럼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3: 여름 과일이 제일 맛있지. 수박이랑 멜론이랑.
1: 아니야, 뜨거운 날씨에 마시는 차가운 음료수.
2: 아이스크림.
0: 뭐가 최고든 난 전부 다 먹고 싶어. 그래, 전부 맛있는 여름 음식이야.

0: 여름 소풍 할 생각에 질떠서 그만 음식을 깜빡해버렸어.
1: 대쉬!
0: 미안. 잠깐, 저기만! 어? 시장이 있어! 저기서 뭐 살 수 있겠다!
2: 여름 과일!
3: 예! 시원한 음료수!
4: 아이스크림!
0: 누가 빨리 가나? 소중한 친구!
5: 공주, 용과의 전투가 너무 힘들었어. 안녕, 내 사랑.
0: 안 돼! 용이라!
6: 아우, 티씨. 그냥 드라마잖아.
0: 엄만 이해 못해요. 절대로!
4: 누나 어디 가는 거야?
6: 아, 티씨는 뭐든 참 금방 빠져버린다니까. 곧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 마.
0: 티씨!
4: 친구끼리는 서로 잘 통하는 법이지.

0: 고마워 토비. 너는 내 베프야.
1: 나도 티씨 가볼게. 잘 가시게 내 베프. 다음번에서 만나.
0: 절대 안 잊을게 내 베프.
2: 베프? 내가 네 베프 아니었어?
0: 너는 내 상상 속 베프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푸른 하늘 높이.
1: 화창한 오후, 운행을 마친 타요가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0: 친구들이 기다리겠지? 빨리 가야겠다.

0: 싶은데. 어? 우와, 에어잖아. 좋겠다. 나도 날 수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얘들아,
1: 가요.
2: 왜 이렇게 늦었어?
0: 미안, 길이 너무 막혀서.
2: 이제부터 놀면 얼마 놀지도 못하겠다.
3: 더 놀다가 들어가면 하나 언니한테 혼날 텐데.
4: 맞아.
0: 아, 맞다. 오늘 하나 누나랑 식투는 멀리까지 정비용품을 사러 갔어. 그래서 늦게 올 거야. 정말?
3: 그럼 우리도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겠네.
2: 우리 신나게 놀다 들어가자.
5: 어? 안녕, 얘들아.
1: 에어!
5: 그런데 너희들 이제 집에 갈 시간 아니니?
2: 오늘 하나 누나랑 시투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요.
0: 저희도 좀 더 놀다 가려고요.
5: 그래? 근데 하나랑 시투는 지금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던데.
1: 네? 벌써요?
0: 그걸 어떻게 알아요?
5: 방금 오는 길에 봤어. 하늘을 날면 멀리까지도 볼 수 있거든.
2: 그럼 일찍 들어가야겠네.
0: 길만 안 막혀서도 빨리 왔을 텐데. 에어는 좋겠어요. 길이 막힐 염려도 없고 먼 곳까지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5: 맞아. 그리고 온 동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지.
3: 정말 멋지다.
6: 하늘을 날면 어떤 기분이에요?
5: 하늘을 나는 기분? 그건 말이야.

0: 해볼까?
1: 그게 뭐야?
2: 근데 정말 하늘을 날아보고 싶긴 해.
1: 나도 나.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가짜뱀 스핑크 스나방 애벌레.
1: 키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0: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곤충들을 위한 영양 쿠키.
2: 영양 쿠키?
3: 아니,
0: 여기 곤충들을 위해 작게 만들었어.
4: 우와, 정말 귀엽다.
5: 빨리 곤충들에게 나눠주자.
2: 응.

0: 난 이 정도는 거뜬한데.
1: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출동!
3: 쿠키가 이제 한 개 남았네. 저기서 쉬었다 가야지.

0: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우와, 맛있겠다. 내 위장술로 뺏어 먹어야지.
1: 우와, 뱀이다!
0: 우와! 정말 맛있다.
1: 애벌레, 너 혹시 뱀 못 봤어?
0: 뱀을 무서워하다니, 너 겁쟁이구나?
1: 겁쟁이라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야. 그냥 조금 놀랬을 뿐이라고.
0: 이래도?
1: 이게 뭐야? 어떻게 뱀이 애벌레로, 아니 애벌레가 뱀으로 변하냐고.
0: 겁내지 마. 난 뱀이 아니라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야. 뱀으로 위장한 거라고.
1: 위장이라고? 아, 도망쳐!
0: 나한테 맡겨! 봤지? 역시 난 대단해. 모두 내 위장술에 속는다고. 진짜 뱀도 속을걸?
1: 새가 안 속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위장수만 믿고 까불다간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돼.
0: 흥, 그럴 일 없을걸?
2: 힝이 왜 이렇게 안 오지?
3: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찾으러 가보자.
2: 응.
1: 아이, 깜짝이야.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두 번은 안 속지. 너도 뱀인 척하는 스핑크스 애벌레지?
4: 감히 나를 애벌레로 취급해.
1: 뱀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뱀 같을걸? 그리고 혀도 이렇게 내밀어야지. 애벌레야, 도망쳐. 뱀이야.
0: 네?
1: 여기로 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0: 왜 도망가? 내 위장술이면 뱀도 속을 텐데. 안녕, 나도 뱀이야.
4: 감히 애벌레 주제 내가 속을 줄 알고.

0: 내 입으로 들어와라.
1: 안 돼! 이거 발사! 얘들아! 핑!

없지. 어디 갔지? 이제 내 차례라고.

0: 훈련 성공!
1: 야호!
0: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1: 다 됐다!
0: 고마워, 비키!
1: 핑, 미안해. 네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0: 흥, 큰일 난다고 했지?
2: 맞아, 애벌레야. 네 위장술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만 믿고 너무 안심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1: 응, 약속해. 이제 절대 방심하지 않을게.
0: 어? 정말?
1: 응, 응. 나비가 되고 나서 할게.
0: 뭐? 아이,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재밌어. 내 몸은 블록 한 개야. 다 합치면 1. 1.
1: 하나, 둘, 하나, 둘. 난 숫자 2. 안녕 얘들아. 내 몸은 블록 두 개야. 다 합치면 2. 1, 2. 일은 내 일부, 일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2. 확!
0: 난 1.

0: 1, 2, 3. 하나, 둘, 셋. 1, 2, 3. 난 숫자상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대장이지. 딱 보면 알지. 다 합치면 멋져. 다 합치면 최고. 다 합치면 미안. 3.
1: 다시 해봐.
0: 그래. 나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블록 대주.
2: 제대로 하란 말이야.
0: 난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 몸은 블록 3개야. 다 합치면 3. 1, 2, 3. 1은 내 일부, 2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3.

0: 있어?
1: 난 숫자 4. 내가 장담해. 내 몸은 불농 네 개야 다 합치면 4. 1, 2, 3, 4. 1은 내 일부, 3 또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4. 와!
0: 난 성, 난 세 조각, 난 일, 나는 한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 4. 아직 끝이 아니야, 또 비밀이 있지. 2는 내 일부, 2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4. 와!
2: 난 2, 나는 두 조각, 나도 2, 나도 두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 4. 정사각형이야, 봐. 선도 4개, 모서리도 4개.
3: 나 숫자 5, 살아 숨쉬어. 내 몸은 블록 5개, 다 합치면 5. 1, 2, 3, 4, 5. 1은 내 일부, 4, 또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1: 난 4, 나는 내 조각.
0: 난 1, 나는 한 조각.
3: 결국 다 합치면 5. 살아 숨쉬는 5, 여기서 멈출 수 없지. 1은 내 일부, 3, 또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0: 난 3, 난 세 조각.
2: 난 2, 나는 두 조각.
3: 결국 다 합치면 5. 할

0: 공포에 휩싸인 동네를 찾아온 새나게 제작진.
1: 와, 몇 가지 다 들리네. 여긴가? 여기서도 있지.
0: 조용한 빌라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어우, 이 정도 소리면 민원도 들어왔겠는데요. 계단을 올라가자 더욱 선명해지는 소리.
2: 계세요?
3: 누구세요?
2: 예스, 새나기에서 왔습니다.
0: 오늘의 주인공이 맞을까요?
3: 주인공!

0: 그런 식으로 개발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끄럽긴 해요.
1: 감사합니다.
0: 예, 네. 네. 예, 수고하세요.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네.
2: 와, 밑에 층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자극에 민감한 오늘의 주인공. 빌라촌의 무법자 제프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인사. 목소리 하나로 주택가를 평정했다는데요. 어후, 시끄럽긴 시끄럽네.
3: 계세요.
2: 어휴, 깜짝이야. 아예 버선발로 나오려고?
3: 안녕하세요. 네, EBS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제품 무생물.
2: 지난 8월부터 임시 보호 중이래요.
3: 목소리가 크다는 게 그 친구 맞나요?
4: 네, 네, 맞아요. 제프예요.
2: 어, 누구랑 닮았는데? 반가워, 제프.
4: 네.
2: 낯선 사람의 방문에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2: 선악의 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조심조심.
6: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래? 혼나볼래?
2: 제프야, 아저씨들 나쁜 사람 아니야. 아우, 귀를 때린다.
5: 지금 흥분 상태에 있어서 아마 애가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제프 내려. 이거, 아, 아.
2: 어, 물렸어요?
5: 물렸어요.
3: 그래.
5: 네. 야, 물면 어떡해? 내려와.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을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 화내고 입질하고 이래요.
2: 마음에 안 들면 입질까지 한다는 제프. 호기심도 많은데요.
0: 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 그치? 삼각대도 처음 보지? 너 조그만 움직임에도 예민하구나. 아저씨가 사과할게. 어이, 진정해, 진정.
3: 친구는 누구예요?
5: 4년 전에 저희가 그 보호소에서 구조돼서 저희가 이제 입양한 아이예요.
2: 제프가 뭘 하든 조용한 뇨끼. 차분한 게 뇨끼의 매력이 돼요. 반면 종잡을 수 없는 제프의 짖음.
3: 깜짝. 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 깜짝이야. 제프가 이렇게 짖는 것 때문에 네. 제보하시나요?
5: 빌라 분들도 지금 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여기 쪽에 저쪽에 계시는 분이 아 너가 계속 짖는 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는 제프의 목소리.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에? 110데시벨이요? 초대형견 오브차카 4마리가 113데시벨인데 와, 일상 소음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넘어서네요. 밖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5: 됐다. 산책하자. 잘했어.
2: 산책하기 딱 좋은 아유, 날. 그런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제프.
5: 잽잽.
2: 아유, 제프야, 엄마 넘어지시겠다. 스탑, 스탑!
5: 제프!
2: 제프의 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요. 너 뒤돌아서 엄마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산책할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보호자. 문제는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에 반응한다는 건데요. 갔어, 갔어, 제프야. 진정해.
3: 오토바이고 네. 막 흥분하네요.
5: 네, 이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흥분해서 짖고 막 너무 심하게 짖어요. 네. 이게 흥분이 안 풀리면 이제 저도 이렇게 울기도 해요.
2: 이번엔 또 뭘 본 거죠? 조심스럽게 접근 중. 어, 어린이? 설마 사람한테도 반응이 있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강아지가 타깃인데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타견 반응입니다. 분에 못 이겨 화풀이까지. 마치 불도저 같은 제프. 산책이 쉽지 않겠어요. 어, 저기 또 개가 오는데요. 역시나 어김없이 돌변. 화가 많아 보이죠?
1: 줄이 너무 짧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계속 못하게 하니까 벌써 뇌는 과부하되어 있고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막 말리잖아요. 아, 와! 이거예요, 딱. 똑같은 반응이에요.
5: 아우, 제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입마개 하자. 앉아봐. 입마개 하기가 쉽지 않아요.
2: 오! 오. 사고 방지를 위해 입마개는 필수품.
5: 어, 무서워. 아, 어, 됐어.
2: 입마개가 흥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5: 입마개 해야지, 이렇게 짖으니까. 안 돼.
2: 마침 강아지가 지나갑니다. 과연.
5: 안 돼.
2: 아이고, 반응이 크게 다르진 않네요.
5: 안 돼.
2: 이렇다 보니 산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보호자. 제프야, 너 안 힘드니?
5: 네. 아, 힘들어.
2: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5: 좀 쉬어.
2: 보초병처럼 경계를 서는 제프.
5: 제 문다.
2: 어머, 안녕.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더니 어림없는 제프.
5: 네. 앉아.
2: 오,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레이저. 결국 10분 만에 산책 포기.
5: 네, 가자. 집에 가야겠어.
2: 그런데 귀가 좀 갑자기 멈춘 제프.
5: 큰일 났다. 설사한다.
2: 아유, 뭘 잘못 먹은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요?
3: 마음을 못 먹겠어요.
5: 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몸, 이 몸 자체가 그냥 흥분이 돼 있어요, 지금.
2: 또다시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요. 이번엔 또 고양이야? 한 마리 맹수처럼 길목을 지키고 섰는데요.
6: 고양이하고는 철천지 원수야. 한 강아지 주제.
2: 고양이들의 성지인 주택가. 제프와의 기싸움은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0: 주인분이 좀 작죠, 덩치가. 저분이 힘 있는 사람이 키워드는데 저분이 이제 키우다 정이 들어서. 정들으면 다 가족이에요. 식구지.
7: 저런 모습 보면 좀 안쓰럽죠. 빨리 그 고쳐야 되겠다는.
0: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천천히.
2: 통행 요금이라도 받듯 길목을 막고 서 있는 제프. 본의 아니게 동네에서 악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과는 언제나 엄마의 몫. 제프, 너 그러다 미움받는다. 집에 돌아왔어도 안절부절.
5: 머리도 저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2: 아이고, 제프야, 인형이 무슨 죄니? 화풀이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흥분. 임시 보호 전 제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 사냥견 사육하는 그런 그 사육장이었다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 한 3, 4일 굶겨서 그 사냥터로 보내서 사냥하고.
2: 제프는 사냥개 사육장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 이곳에서 제프는 다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대요. 다행히 구조 후에 다리는 치료할 수 있었답니다.
5: 얘를 좀 집에서 집밥을 먹여야 되겠다. 좀 집 생활을 해보는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프 사진 딱 보고.
2: 보호자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집밥을 먹게 된 제프. 아유, 귀여워라. 행복한 나날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는데요.
5: 근데 제가 좀 그 지식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애들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2: 이렇게 어릴 때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대요.
5: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사냥개 같아요. 한번 물면은 그냥 끝까지, 대상물이 해체될 때까지 물면은 얘가 진짜 놓지 않을 것 같아요.
2: 화를 낼 때마다 집안 물건을 하나 둘 망가뜨리기 시작한 제프. 문제는

0: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1: 목연도 체이싱 아니면 이 프레이 드라이브가 높은 게 부견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질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 실제로 가서 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2: 제프! 아, 제프야 이제 욕기우면 산책 가야 돼.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잘 있어봐. 욕기 일로 와. 욕기는 산책 가자.
0: 왜 신신당부를 하시지? 제프는 이제 그냥 한숨 푹 자면 되겠는데. 제프와 달리 실외 배변견인 뇨끼.
2: 뇨끼야 가자. 가자.
0: 와, 뇨끼는 모델 같은데요? 발걸음 가벼운 것 좀 보세요.
2: 뇨끼, 혼자 나오니까 좋아? 뇨끼야, 일로 와봐. 여기 올라가봐.
0: 어, 벌써 쉬시게요?
2: 여기 앉아봐. 아유.
0: 뭘 보시는 거지?
2: 아이고, 아 제프야, 아유 제프야.
0: 문이 닫힌 그 순간부터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2: 아, 또 현관으로 갔는데. 아유 왔다 갔다 하네.
0: 제프가 분리불안이 있나 봐요.
1: 둘째를 혼자 두고 나간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에요. 완전한 혼자가 돼본 적이 연습 자체가 우리가 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만 다 합쳐져 있어.
3: 이러고 계속 짖는 거예요?
2: 네네네. 저희 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짖어요. 아유 육개 어떡해. 제프 많이 짖는다. 이렇게 흥분하면 심장에도 좋지 않을 텐데. 아이.
0: 결국 뇨끼도 10분 만에 산책 종료.
2: 지금 여기서부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 미안하고 난리긴 한데. 아, 어떡하고 좋아.
4: 엄마, 돌아와!
0: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제프야.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얼른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사정은 모른 채 제프는 엄마가 돌아와서 마냥 기쁜데요.
2: 제프, 일로 와. 알았어. 제프야, 요즘 괜찮아? 조금, 아이고, 제프.
0: 엄마의 껌딱지를 자처하는 제프 때문에 외출이 아이고. 쉽지 않은 보호자. 안타까운 건 점점 더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있대요. 제프를 어떻게 하면 좋죠? 어느덧 해가 지고 고은이 낮잠 자던 제프가 일어났네요.
2: 앉아. 제 앉아. 밥 먹게.
0: 우와, 고기다. 제프는 엄마표 집밥을 제일 좋아한대요.
2: 네, 밥 먹을 거야. 맛있겠지?
0: 와, 습식에 영양제 건강밥상인데요.
2: 싸게 먹으면 안 돼. 제프 기다려.
0: 식욕이 왕성한 제프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데요. 잘 먹어주니 엄마는 뿌듯. 뇨끼도 얼른 먹어.
2: 이게 뺐다가.
0: 어? 아니 왜 밥그릇을 뺏으세요?
2: 한양견 그 견사 안에 있을 때 많이 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먹다가 또 토하고 처음에는 많이 토하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세 번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0: 엎드려서 먹게 한 것도 보호자의 방법. 다행히 서서 먹을 때보다 효과가 좋대요. 아유,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다르니?
2: 또 올라갔어. 저 지금 제일 빨리 먹었나 봐요.
0: 속이 불편한지 연신 되새김질을 하는 제프.
5: 아, 빵 점심 먹었어.
2: 네, 먹었어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너무 가사. 지금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약간 기도에 막 걸려가지고 막 토하거든요.
0: 어휴, 뇨끼도 걱정했구나.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속이 안 좋은데도 식탐은 여전하네. 배가 불러도 먹을 게 있으면 일단 다 먹고 본대요.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하나.

0: 일찍 사료주기. 아, 근데 이렇게 감시해야 하나요?
1: 주다가 일어나면 그 더 심하게 막 빨리 먹거든요.
0: 다 먹고도 계속되는 식탐과의 싸움. 제프야, 왜 눈치를 봐?
1: 올라가, 옳지.
0: 아, 뉴키 형 아까 밥을 남겼어.
2: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형.
0: 어우, 형이니까 참는다.
1: 일로 와.
0: 밥 먹은 뒤에는 소화를 위한 놀이 시간.
1: 알지. 제, 손. 알지.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잽.
0: 손발이 척척. 제프는 굉장히 똑똑하대요.
1: 잽.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우리 제프는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3: 제프 임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3개월 때 데려와서요. 한 6개월 때까지 있다가 다시 그 애견 카페 뮤떼에서 3개월 있다가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4주 됐어요. 거기서 있는 게 조금 어려워서.
3: 입양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1: 입양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제 체력에도 지금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제프는 에너지도 많고 활동력도 좋아서 한 30, 40대 이렇게 젊은 좀 친구들이 입양을 해서 교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체력도 좀 안 되고, 네.
0: 그날 저녁. 이건 비밀인데요. 저녁만 되면 제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대요.
1: 제프 하지마. 아.
0: 제프야, 발을 왜 깨무는 거야?
1: 그래서 요때 건들면 이제 화내고. 네. 아! 하지마. 제프.
0: 이유 없이 엄마를 공격하는 제프. 아.
1: 그만. 제발. 알았어.
0: 제프, 그만해. 옳지. 엄마 다치시겠다.
1: 아! 잽, 하지마. 아! 잽. 앞니로 찝어. 아우, 잽.
0: 매일 밤 시달리고 있다는 보호자. 제프, 너 모른 척 할 거야?
1: 제프야.
0: 아이고, 이빨 자국이 났네요. 반복되는 제프의 입질 공격 심각합니다. 설쌤, 제프가 왜 이러는 거죠?
4: 화가 나고 내 감정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 짜증과 좌절과 화가 보호자한테 올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제프의 흥분도는 언제나 최고점인 상태인 건데요. 이러니 보호자님은 밤이 무서울 수밖에요.
1: 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났을 때는 흥분도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문은 이제 너무 흥분하면 물고 또 헥헥거리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 이렇게 뜯고.
0: 이때 갑자기 문 쪽을 주시하는 제프. 누가 오셨나 본데요. 누나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건데요. 근데 제프야, 너 환영 인사가 좀 격하다.
5: 전지 이게 뭔 짓이야, 제프야. 진정 좀 됐어?
3: 제프가 들어오자마자 뛰어넘고 막 하던데 괜찮으셨어요?
6: 퇴근하고 오면 제프가 항상 좀 흥분해가지고 항상 온몸에 멍투성이에요.
0: 네. 아이고, 흉지겠어요. 그래도 제프가 마냥 귀여운 누나. 알고 보니 제프한테 미안함이 좀 있대요.
6: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 임보를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애가 좀 웃기게 생기기도 하고 또 다리도 다쳐가지고 혼자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데려오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정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이제 저희도 많이 그 좀 지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임보하면서.
0: 제프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꼭 이루어질 수 있겠죠.

0: 화창한 봄날. 어, 다 같이 어디 가세요?
1: 제프야, 오늘 잘할 수 있지? 들어가자. 오, 들어간다. 웬일이야? 오, 제프 잘했어.
0: 바로 봄맞이 목욕하는 날. 털갈이 시즌이라 빠지는 털이 수북하대요. 어? 야, 제프, 너 카리스마 있던 모습 다 어디 갔니? 영락 없는 아기가 돼버렸는데요.
1: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샴푸질 할 때는 그래도 좀 참고 있는데 이제 물소리와 물이 이렇게 몸에 닿으면은 더 심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울고 안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이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목욕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물에 닿은 경험이 없으니 제프로서는 당연한 반응. 와, 목욕 전쟁인데요. 이러다 다치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제프를 키우면서 자꾸 다치는 보호자. 결국 엄마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2: 옷 다 젖었어.
1: 다 젖었어요.
0: 정신을 쏙 빼놓은 제프. 얼른 물기만 닦자.
1: 고생했어, 진짜.
0: 제프야, 힘들어도 조금씩 연습해보자. 여름에 물놀이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3: 전 물이 너무 싫다고요.
1: 하냐, 너를 제 목욕 평생 못하면 이제 고생해. 우리 전쟁이 끝나고.
3: 고맙습니다.
0: 그날 오후. 와, 뇨끼와 제프가 함께 산책을 나왔네요. 형님 따라서 얌전하게 걸어오는 제프.
4: 오늘은 이렇게 둘이 산책을 나왔어요?
1: 아, 제프가 집에 혼자 있으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울링하고 짖고.
0: 제프야, 우아한 뇨끼 형 따라서 산책 잘할 수 있지? 오, 위풍당당한 모습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뛰어가는 뇨끼와 제프. 아니, 뇨끼까지 왜 이러는 거죠? 안 좋은 건 빨리 잡는다고 제프의 불도저 성격이 뇨끼한테 올맞나 봅니다.
1: 아, 안 되겠어요. 강아지 만나가지고. 얘가 계속 지금 강아지 보면 계속 흥분해서 산책을 못해요.
0: 폭주기관차 제프가 출동하자 얌전한 뉴키는 끌려가는데요. 아, 보호자님 컨트롤이 쉽지 않겠어요.
1: 제! 아, 다리. 아까 다쳤어요.
0: 또다시 다친 보호자. 뉴키는 아직 배변을 못했는데요.
5: 너 안 돼, 이제. 같이 산책 못해. 일로 와. 너 들어가 있어, 차에. 올라가.
0: 뉴키야. 아유, 쟤. 야, 그게 뭐 하는 거니?
5: 있어?
0: 제프가 오고 나서 생겼다는 뇨끼의 이상 행동.
1: 무서워. 아! 제프, 들어가. 들어가.
0: 너무나 다른 개성의 아들 둘. 아유, 키우기 쉽지 않네요.
5: 제프, 뇨끼, 앉아.
1: 제프, 이리 와.
6: 야, 제프, 너 때문에 엄마 힘들잖아.
3: 형아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6: 아우, 야, 너 한 대 맞아. 어? 아유.
0: 뇨끼를 위해 제프는 잠시 격리.
1: 얼른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아, 뇨끼야, 너까지 왜 그러냐.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잠깐만 하고 오자.
0: 웬만하면 제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족. 그러나 제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는데요.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7: 엄마도 항상 산책 갔다 오면 막 다쳐서 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에 너무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모르겠어서 너무

0: 갑갑한 마음이에요, 지금.
1: 그날 저녁. 밤늦게 어디 가세요?
0: 슬픽하자. 와.
1: 도착한 곳은 애견 카페. 무슨 일로 방문하셨을까요? 제프 등장에 친구들은 버선발로 환영. 아유, 까치발이 너무 귀여운데요. 제프도 얼른 인사해봐. 아유, 아이고, 또 그런다, 또.
2: 누나, 꼬모 누나.
0: 네, 좋은가 봐요. 둘이 좋아해요.
1: 꼬모 누나하고는 안면이 있는 사이? 궁합이 잘 맞는데요.
0: 네, 저희 내일 올게요. 제프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프야, 잘 있어?
1: 제프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0: 안녕.
1: 제프야, 너 엄마랑 누나 갔는데 괜찮아? 사실 이곳은 제프를 구조한 보호소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제프도 종종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3: 지금 제프만 좀 두고 가시는 거예요?
0: 네, 저희가 제프랑 같이 일주일 내내 함께 하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혼자 산책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현재 6기도 지금 제프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갈 때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네.
1: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제프. 카페에서도 마냥 편히 지낼 수 없대요.
4: 제프.
1: 글쎄, 친구들의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종종 싸움도 벌어지고요. 사고 방지를 위해 제프는 격리 신세.
4: 제프가 여기 카페다 보니까 손님분들 계실 때는 항상 호텔장에 분리돼서 혼자 있었고요. 오신 분들이랑 또 다른 강아지들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항상 분리를 좀 했었어요.
1: 제프에겐 미안하지만 안전을 위한 선택. 제프야, 너 설쌤 빨리 만나봐야겠다.
2: 좀 흥분도가 심하니까 그 흥분도 조절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불안. 그러니까 얘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솔샘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냥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제프를 위해 설샘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 참, 그 제프 목소리에 놀라지 마시고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 네, 네. 제프야.
1: 뭐죠? 이 얌전한 반응은? 솔샘의 매직이 통한 거니?
5: 그래, 냄새 좀 한번 맡아봐.
6: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5: 제가 좀 한번 앉아볼게요.
2: 네, 네. 안녕.
1: 열심히 탐색하는 제프. 생각한 것보다 빨리 탐색을 마쳤는데요.
5: 그 행동 이후에 좀 빨리 흥분이 가라앉는 걸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2: 안녕.
5: 우리 뉴키는 어디 갔어요?
7: 뉴키 방에 있어요.
1: 저를 부르신 건가요?
5: 뉴키 안녕.
2: 안녕하세요.
5: 뉴키 안녕. 에이, 이쁘게 생겼네. 뉴키는 제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네. 제프는 그냥 놀고 싶고.
7: 네. 음?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5: 그쵸?
7: 아, 네.
1: 형아가 하는 건 다 하고 싶은 동생이래요.
5: 근데 느끼는. 제가 제프 네. 영상을 좀 미리 보고 왔어요. 네. 고생 많으시겠는데요?
7: 조금 하고 있습니다.
5: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전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네. 보호자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 데리고 오셨는데. 네, 네. 지금 환경이랑 잘 맞지 않아요.
7: 네. 네. 네.
5: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1: 차근차근 제프를 파악해 볼까요?
5: 우리 제프의 모견과 부견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많이 보였을까요?
2: 그러니까 공격성이나 그 사냥 본능이 좀 있는.
5: 네, 꼭 공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 이런 물체.

0: 얘들의 자극을 받고 감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1: 제프랑 딱 맞네요.
0: 다 똑같죠.
1: 네.
0: 네.
2: 기질이요? 그럼 제프는 방법이 없나요?
0: 얘는 차라리 조용한
1: 네.
0: 저 교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 살면
1: 네.
0: 계속해서 패닉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1: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임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프가 원래 있었던 곳이 이제 그 애견 카페인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도 많고, 또그 영업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자극이 굉장히 또더 많은
0: 많겠죠.
1: 것 같아요.
0: 여기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살았다. 이 가족분들을 만났을 땐 놓치고 싶지 않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생명체들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생존과 관련된, 내가 처음으로 가족다운 가족을 만나봤다. 이게 우리 무리구나. 욕기를 포함해서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1: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데 임보를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0: 지금 당장 새로운 임보처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공간 안에서 보호자와 제프가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고민해 볼 거예요.
2: 제프는 뭐든 잘 배우니까 잘할 거야.
0: 우선 우리 분리불안 약 한번 좀 먹어볼 거고요. 이걸 먹고 오늘은 우선 뇨끼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님만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테스트 해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한 스푼만 떠서 하나씩.
2: 제프가 식탐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약도 잘 먹겠죠? 그럼
1: 반짝
2: 그렇지. 벌써 반응 오죠?
3: 반짝 아 해봐 이야 맛있다 아 맛있다
4: 노우 스메이 내 입맛에 딱 맞아
0: 잘했어. 오케이. 제프 흥분도나 좀 불안도 떨어지는지 보고
1: 네
0: 한번 나가볼 건데, 나가기 전에 워낙 이제 뭐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아이니까 노즈웍 같은 거 해주고 나가셨었어요?
1: 근데 안 먹더라고요
0: 그렇죠. 불안하면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1: 네네
0: 불안이 좀 떨어지면 먹어요. 제프가 씹는 영상을 봤어요. 아주 씹는 욕구가 강한,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이 안에다가 꾹꾹 집어넣을 겁니다.
2: 수지 맞은 제프, 맛있겠지?
0: 봐봐.
1: 여기다.
0: 그래서 뭘할 거냐면 기다려를 시키고 보호자님이 나가기 전에 기다려 하고 가는 척 하다가 네, 계속 있어야 돼. 제프, 올라가. 기다려.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금씩 이럴 때 기다려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1: 제프, 기다려.
0: 네.
1: 기다려.
0: 네, 다시 가서.
1: 제프,
0: 그렇죠.
1: 앉아. 옳지. 잘했어.
0: 네.
2: 제프가 간식에 빠져 있는 동안 얼른 나가 보는데요. 연습할 때 맛있는 간식은 필수겠어요.
0: 그럴 때 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돼.
2: 탁자 위에 있는 간식까지 기억한 제프. 와, 뛰어난 본능인데요. 맛있지, 제프야? 그동안 1층에 내려온 설쌤과 보호자. 이제부터 홈캠으로 관찰할 건데요. 제프의 분리불안 테스트 시작합니다. 간식을 싹 해치우더니 금방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제프야.
0: 나한테 오라고.
1: 빨리 오라고. 불안하니까.
0: 네.
2: 그 순간.
1: 이런 거 처음 봐요, 앉는 거.
2: 집에 혼자 있을 때 결코 앉은 적이 없었던 고집불통 제프.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앉은 자세에서 곧바로 엎드리기까지.
0: 지금 엎드렸어요.
1: 네.
0: 근데 이 고개까지 떨궈지는 게 제일 좋고. 지금 뭔가 패턴이 있죠?
1: 네.
0: 좀 좋아졌다가 참았다가
1: 어쨌든 또
0: 또 올라왔다가.
1: 네.
0: 참았다가 올라왔다가
1: 어,
5: 고개 떨겼어요.

0: 상태로 좀만 유지되면 되는데 네가 좀만 이겨내봐.
1: 근데 평소에는 짖는 것도 되게 심하거든요.
0: 이거보다 좀 더 강하죠?
1: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짖는데요, 평소보다?
0: 다음번 테스트에서는 될 것 같아요.
2: 와, 제프야, 너 가능성 있대.
1: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 올라타고 막 깨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0: 흥분도 컨트롤이 좀 돼서. 제프, 저희 네. 분리불안 연습해봤는데 네. 지금 첫 번째에서는 한 절반의 성공.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은 줄여줬는데 네. 아직까지 분리불안을 혼자 이겨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거 조절해서 네. 다음번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네. 이제는 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프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프가 좋아하는 산책을 네. 이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 네. 조금 조용한 공간에 가서 네. 제가 제프와 보호자님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네.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는 산책을 네. 네,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1: 감사합니다. 네.
2: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봄 소풍 나왔습니다. 어디로 온 걸까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0: 제프는 도시에 있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자기 본능을 깨우고 네. 가보고 싶은데 아까처럼 짧은 줄에 자꾸 이렇게 네. 잡아버리면 그 줄 때문에 너무 또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더라도 우선 네. 이런 곳에서 차근차근 연습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긴 줄을 가져왔어요. 진짜 길죠? 그래서 이거 보호자님이 컨트롤 네. 잘해야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네. 이렇게 잡혔죠?
1: 네.
0: 그러면 이 왼손으로 네, 덮으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쭉 끌고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팔자가 나오게. 제가 이제 갈 거예요.
1: 네.
0: 스르륵 놓으면
1: 네.
0: 가까이 오시면서 다시 회수해보세요. 걸으면서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1: 이렇게
0: 네, 좋아요.
1: 네.
2: 제프야, 우리 같이 걸어볼까?
0: 제프.
2: 간식으로 제프를 유혹하는 설쌤. 우리 제프는 간식 앞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0: 자, 이런 거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녀야 돼.
2: 그동안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목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포인트.
0: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접어주고.
2: 네. 근처에 개가 있나요? 옆집 강아지가 심심한가 봐요. 바로 반응이 온 제프.
0: 네, 지금 개 보고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2: 제프야, 그만 쳐다봐.
0: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1: 제프.
0: 그거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끌어보는 거예요.
1: 네.
0: 지금 보세요.
1: 네.
0: 완전 지금 강아지 꽂혀있죠?
1: 네.
2: 제프야, 네. 그만 가.
0: 멈춤을 시킬 거예요.
1: 네.
0: 멈추고
1: 네.
0: 다시 줄을 살짝 늘려볼 거예요.
1: 네.
0: 그래, 멈춰있죠?
1: 네.
0: 이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2: 네. 제발 제프야, 널 믿는다고. 고개를 돌렸어요.
0: 옳지. 지금 먹을 생각은 없는데 자기 네. 스스로 잘 빠져나온 거예요.
1: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0: 네.
3: 엄마, 저 잘했죠?
1: 절로 안 가는 게 지금 희한하네.
0: 오히려 줄이 안 당겨지니까 흥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있어.
1: 네.
0: 옳지. 오히려 지금 네. 누가 더 괜찮은 아이처럼 보여요?
1: 제프가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러니까 제프는 이런 좀 휴식이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0: 많이 필요해요. 네.
1: 지금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아직도 여기가 좀
0: 약간은 긴장했는데 이 정도 꼬리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말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1: 그래요? 네. 그럼 편안하다는
0: 근육이 지금 이완된 느낌이
1: 네네네.
0: 들죠. 뭐 어떤 근육 하나 막 다 긴장된 느낌이
1: 네,
0: 없죠.
1: 네.
0: 저는 그런 시간과 산책을 제프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회복의 시간이다.
2: 다음은 밖에서 실전 연습.
0: 안 끌게요. 셋. 살짝. 옳지. 칭찬하면서.
1: 잘했네.
0: 막 팍팍 끌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1: 네. 저렇게도 걸을 수가 있네.
0: 이족보행하면서 가는데 지금 얘 발걸음 보세요.
1: 네.
2: 너무나도 다른 제프의 비포 애프터.
1: 풀도 먹어보고.
0: 먹어보고. 먹어보다 토하자.

0: 오고, 잘 오나?
1: 아, 오고 있나? 이렇게요.
2: 불 좀 먹게 잠깐 기다려줘요.
3: 우선 이 스니파리 산책은 네. 인식을 좀 바꿔줄 거예요. 네. 그동안은 줄만 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줄 달면 싫어했잖아요. 네, 네. 그걸 좋아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네. 좀 저기서 아예 줄 없이 뛰어놀고 좀 긴 줄을 편하게 하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산책할 수 있는 네. 그런 연습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4: 이제는 보호자님이 직접 해볼 차례.
3: 천천히 네.
4: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대요.
1: 제가 또 막 또
4: 제프야, 엄마랑 잘 해보자.
3: 자 이제 회수하면서 제 냄새 맡을 때 네. 회수하면서 따라가세요. 네.
4: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제프.
3: 네. 네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너무 길어질 때만 가자 해보시는 거예요.
1: 네.
3: 가보자고 해보세요. 따라올 것 같아요.
1: 잽 가자.
4: 보셨어요 지금?
1: 잽 가자.
4: 와 너무 멋있다 제프야.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아이였더니 감격이다 감격.
3: 야 우리 집 강아지보다 산책 잘하는 것 같네.
1: 걸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3: 편안하죠.
1: 네.
4: 제프와의 산책 데이트는 앞으로도 쭉 점점 더 좋아지겠죠.
3: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제프도 보호자님 아니었으면 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게 저도 네. 되게 뿌듯합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1: 제프가 그냥 아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프가 이렇게 안정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게 됐어요.
3: 네, 맞아요. 네, 네 모든 강아지들이 네.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자신한테 네. 맞는 환경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네. 어떻게 이 내 반려견한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네.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 좀 네. 제프 조금 더 임시 보호하는 동안 네.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 제프야, 우리 진짜 진짜 행복해지자.
3: 아예 다 풀어, 그냥 아예 자유를 줘보세요.
1: 네. 잽.
4: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는 제프.
3: 한번 좀 뛰어볼까요?
1: 네.
3: 가르죠. 그동안 저 목줄에 너무 시달렸어요. 잽.
4: 목줄 안 하는 견생. 모든 개들의 꿈 아닐까요?
3: 그러니까 얘는 자유를 원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도시에서 네. 맨날 목줄 잡고 이만한 줄에다 이랬으니
1: 통제만 하고
4: 와 정말 잘 달린다 제프야.
3: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줄을 해도 자유롭게 노는 연습.
4: 아직 한 살도 안 됐으니까 우리 제프 점점점 좋아지겠죠? 뭐라고요? 벌써 좋아지고 있다고요? 새나개에 날아온 희소식. 우리 제프가 달라졌어요. 오토바이 소리에도 무반응, 여유 가득한 산책까지. 제프는 풀을 참 좋아하는구나. 분리불안 연습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대요. 아직 지짐은 있지만 금세 소파에 앉아 잘 기다린답니다. 분리불안도 타견 반응도 제프는 이겨낼 수 있다. 아자아자. 행복해야 해 제프.

0: 쿠시 같아.
1: 눈이 돌아있어. 눈이 희번득해지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2: 안녕하세요. 사사오게 팀서있어?
3: 아, 여기요.
2: To me, they're an ideal.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4: Now. Good girl.
2: House.
5: Pet Moa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천상연의 군침 가득 한상. 단백질이 풍부해 고소한 도다리와 향긋한 쑥의 찰떡궁합.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식 도다리 쑥국부터 백전백승 누구나 성공하는 볶음밥 레시피를 공개한다. 새콤한 김치와 짭조름한 햄만 있으면 한 끼 뚝딱 김치볶음밥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비타민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도다리와 쑥은 안 따지고 먹는 꿀 조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도다리 쑥국에 들어갈 재료를 볼까요?
2: 네. 도다리 두 마리, 지금 한참 바깥에 나오는 쑥, 예. 무, 예. 그리고 대파, 네. 홍고추, 네. 청양고추, 그리고 육수에 쓰일 물, 네. 그리고 이렇게 멸치 다시, 네. 다시마, 네. 다진 마늘, 양파,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된장이 있는 거 보니까 된장국처럼 구수하게 먹는 건가요?
2: 그렇죠. 도다리 쑥국은 된장이 들어가서 아주 네. 담백하게 먹는 예. 도다리 쑥국입니다.
1: 자, 오늘은 도다리 쑥국의 맛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도다리 쑥국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일단 도다리부터 손질해야겠죠? 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자, 준비를 하고. 네.
2: 도다리는 네. 이 껍질이 상당히 촘촘히 박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1: 아, 진짜 촘촘해요, 네. 비닐이.
2: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한번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해주시고 또 뒤로 돌려서 예? 이렇게 해서.
1: 이 배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2: 배쪽, 그렇죠, 있어요. 배쪽도 있어요.

0: 그래서 칼로 예. 다 벗겨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라내서. 예.
1: 근데 껍질이 아직 안 벗겼는데 우리가 이 비닐을 벗기지 않았는데 잘라내시는 이유는
0: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잘라서 물에 살짝 데피면은 예. 얇은 이런 그 비닐이 살짝 일어나요.
1: 아 벗기기 쉬워지는구나.
0: 그렇죠.
1: 자,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고 그렇죠.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예. 썰어서 한번 이제 물에 한번 살짝만 데치면 돼요.
1: 네 가볼까요? 네. 아까 비닐이 굉장히 촘촘해서 이 칼로 비닐을 네. 벗겨내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일단 가볼게요. 네. 살짝 데치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0: 이 쪽도 있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1: 10초 정도. 네.
0: 이렇게 손으로 보시면은. 예. 여기. 봐요.
1: 오, 진짜네요, 여기.
0: 한번 만져보세요. 예. 여기 있는 점 이제.
1: 오, 네. 지금 색은 네. 껍질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잘 모르지만 네.
0: 만져보면 예. 이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예. 살짝 되기 때문에 잔 비닐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다 된 건 이렇게
1: 비닐이 잘구나.
0: 그렇죠. 자.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밀어주면 예. 다 떨어져 나가요.
1: 자, 이런 식으로
0: 네, 이런 식으로 오~ 특히 이런 지느러미 부분이 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1: 아니 사실은 근데 도다리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어본 건 몇 번 없어요.
0: 도다리가 지금 한참 먹을 때거든요. 예? 봄 도다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되게 담백하고 맑게 또 예. 이게 매운탕을 안 먹잖아요. 도다리는
1: 깔끔하게 네,
0: 깔끔하게 된장 넣어서 예. 담백한 맛으로 먹는.
1: 자 이렇게 저희가 비닐을 잘 벗겨봤습니다.
0: 네, 이렇게 한번 깨끗이 예. 먹다가 비닐이 입에서 이렇게 씹히는
1: 걸리지 않게 도다리 손질이 지금 다 됐고요. 네. 이제 채소들 한번 썰어볼까요? 네. 오늘 중요한 주인공 쑥은
0: 어차피 깨끗이 씻어왔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다리 숙적이 익었을 때 마지막에 넣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거는 약간 쑥이라기보다도 나무잖아요. 예. 이런 건 과감히 잘라주세요. 굵은 부분은
1: 요 정도 길이로
0: 예,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길지 않은 이런 끝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약간 뻗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여기 살짝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1: 아, 이렇게 하니까 쑥 향이 엄청난데요. 네. 자, 이렇게 쓰고 준비했고요.
0: 자, 무.
1: 네.
0: 무는 그냥 0.5cm로 먼저 물을 넣어야지 또 시원한 맛이 우러나잖아요. 그럼요. 향채처럼
1: 나박나박 써나봐요.
0: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네. 4등분 해서 턱 쓸어 넣으시면 돼요.
1: 사실 국물 요리에 무가 들어가면 확실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청양고추도 네. 어슬기
1: 어슬기
0: 홍고추도 어슬기
1: 네 잘해서 넣고
0: 요거 대파도
1: 대파도 어슬기 재료가 무엇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0: 그렇죠 많이 네, 간단해 예.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그리고 여기 그 도다리는 우리가 또 다시 요 국물을 한번 내야 돼요.
1: 네.
0: 요거에서 우러나는 맛보다 여기 살짝 해놓으면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맛을 한번.
1: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다 끝났으니까 맛있는 또 국물 한번 내볼까요?
0: 익히고. 그렇죠. 네. 이거 한 800.
1: 네.
0: 800ml. 근데 여기 집에서 주부님들 800ml 하면 잘 모르잖아요. 종이컵 4개 드시면 돼요.
1: 종이컵 4개.
0: 종이컵으로 4개.
1: 멸치.
0: 네, 멸치.
1: 양파가 미국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0: 그렇죠.
1: 육수에 들어가면.
0: 다시, 멸치 넣고, 다시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파의 단맛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약간의 멸치의 그 비린내도 살짝 잡을 수 있고.
1: 예.
0: 그래서 양파, 대파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아요. 더 맛있게. 네. 그래서, 요 문제가 끓을 때 넣어줘서.
1: 예.
0: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서 이제 그 액 같은 게 나와요.
1: 진액 같은
0: 게. 네, 진액 같은. 예. 그때는 꺼놓고, 나중에 건지시면 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이 물이, 다시 물이 약간.
1: 쓴맛이 약간 나요.
0: 쓴맛도 나고 톡톡해요? 텁텁하고 약간 묽어져요.
1: 오, 그러면 한번 끓고 바로 건져내는
0: 그렇죠.
1: 걸로?
0: 요 마늘가게 넣어서 딱 끓으면 건져내서 이 국물만 쓰면 은 아주 깔끔한 그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맑은 된장 네. 도다리국이 되는 거죠.
1: 자, 셰프님 네. 다시마를 건져내고 몇 분 정도 끓이면 네. 맛있는 국물 우러나요? 네.
0: 맞아요. 다시마를 네. 계속 같이 끓일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탁한 걸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건져냈고
1: 네.
0: 그 다른 채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1: 네.
0: 나머지를 채로 다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다시마는 건져냈고요. 10분에 15분 정도 끓여볼게요.
0: 네.
1: 셰프님
0: 네.
1: 지금 맛있는 육수가 끓고 있는데
0: 네.
1: 아까 다시마도 건져

0: 냈고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건져냈어요. 네. 다 네. 육수 재료들을 볼까요? 깨끗하게.
1: 와, 이렇게
0: 맑은 국물이에요.
1: 맑은 국물이 여기에 먼저 이제 무는 좀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무부터 한번 넣겠습니다.
0: 저 무부터
1: 물을 넣게 되면 또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아주 좋아요.
0: 그리고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리죠.
1: 그렇죠.
0: 자, 무 넣고 무 넣고 몇 분 정도 끓일까요?
1: 물을 끓는 시간 한 5분 정도.
0: 5분 정도 익을 때까지. 다음에,
1: 그래서 익을 때까지 익고 해야지 바로 우리가 해서 먹고 무는 솔직히 한 1, 20분 이상 끓여야지만 약간 물러지거든요.
0: 부드럽게.
1: 그래서 먼저 물 넣고 시원한 맛도 좀 빼내고 네. 그렇게 해서 무부터 먼저 넣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어? 셰프님, 네.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이제.
1: 네, 뭐야 씨가 한번 어느 정도나 익었는지 네. 살짝 꺼내서 한번 우리 주부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원래 저희가 국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오. 완전히 물러지지는 않아요. 5분 10분에서 예.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도다리
0: 다른 재료들이.
1: 생선 넣고 다른 걸 넣으면 저희가 먹을 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예. 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정도 살짝만 눌러도 살짝 톡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익은 거예요. 이 정도였을 때 네. 그 양념을 해서 도다리를 네. 같이 넣어서 그 국을 끓여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자 이제 한번 양념을 넣어볼까요?
1: 넣어볼까요? 우리가 된장을 네. 한번 이렇게 해서
0: 오, 된장을 또 쇠에서 풀어요?
1: 네. 오늘은 또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된장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종종 뜨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쇠에서 네. 하는 것도 괜찮아요.
0: 이왕에 오늘 국물을 깨끗하게 낸 그렇죠. 김에 한번 다 깨끗하게 먹어볼게요. 그렇죠. 깔끔하게
1: 이런 식으로
0: 예. 이 된장 다 좋아하시는 분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1: 된장은 이렇게 물리지가 않고 깔끔해요. 예. 그리고 이 도다리랑은 또 궁합이 그렇게 잘 맞아요.
0: 그러게요. 오늘은 어떤 된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1: 오늘은 재래식 된장.
0: 재래식 된장.
1: 네.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된장 담는 다 있으면 그 된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없으면 요즘 워낙 또 마트에 가서 너무 잘 나와요.
0: 예. 네. 염도를 좀 조절하셔서.
1: 그렇죠.
0: 될 것 같습니다. 오, 향이 굉장히 구수해요 네. 지금.
1: 네, 여기에 나중에 예. 도다리 넣고 네. 쑥 넣으면은 또 환상의 또 이 냄새가 나요.
0: 어, 환상의 조합이군요. 네. 아니 국물만 보고 이렇게 근친 넣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예. 자,
0: 깔끔하게 주고요.
1: 넣고 우리가 네. 우리가 이 맑은 국은 요 국간장으로.
0: 네.
1: 국간장으로.
0: 맑은 국 국간장으로. 저도 이제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그렇죠. 구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 네, 헷갈려요. 예. 그리고 맛술.
0: 이 맛술 넣고.
1: 소금.
0: 오 예.
1: 소금은 예. 저는 지금 넣었잖아요. 예? 소금은 나중에 넣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간을 보시고 예. 좀 싱겁다 하면 드시고 또 이제 된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간이 돼 있다. 그럼 굳이 소금 넣을 필요는 없어요.
0: 간을 보시고
1: 네. 이렇게 한 중간중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0: 예. 도다리를 도다리 넣습니다.
2: 저희가 한 입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1: 그렇죠.
2: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1: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는 이렇게 한 잘라서 한 번 더 가운데 그 잘라주시면 되고요.
0: 예.
1: 보통 식당 같은 데서는 그냥 길게
0: 그럼요.
1: 그렇게 해서
0: 자, 오늘은 무 크기에 맞춰서 그렇죠. 한번 썰어봤는데 네. 자, 도다리 들어가고 네.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끓여지나요?
1: 도다리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불이 그 끓는 게 죽잖아요.
0: 예.
1: 그럼 다시 또 한 소끔 또 끓기 시작하면은
0: 예.
1: 도다리는 계속 끓이면 살이 풀어져서 탁해질 수가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중불에서 약불로 좀 내려주세요. 근데 끓기 시작하면 약간 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0: 한번 끓기 시작하면 좀 약불로?
1: 그렇죠. 중불로.
0: 아, 중불로 가요.
1: 중불로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무리해서는 계속 중불로 끓이면 또 이게 탁탁 치잖아요.
0: 예.
1: 기포가.
0: 예.
1: 그러면서 이게 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살이. 그때 최대한 약불로 또 해주셔서 한 30분 정도 하시면은
0: 예.
1: 먹는데 뼈까지 우러나가지고 되게 맛있는 그 보양식, 생선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0: 예.
1: 지금 이 계절에 예. 먹을 수 있는.
0: 딱 맞네. 네. 자, 그럼 한번 끓여볼까요, 저희가? 셰프님,
1: 네.
0: 지금 맛있게 끓고 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1: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 25분,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0: 네.
1: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썰어놓은
0: 네.
1: 향채소.
0: 향채소, 청, 고추, 네. 대파.
1: 먼저 넣고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 2분 정도만
0: 2분
1: 있다가
0: 정도.
1: 그렇죠.
0: 식탁에 내기 직전에
1: 그렇죠.
0: 1분 정도만
1: 그렇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네. 한 소끔 다
0: 확실히 셰프님 쑥이 네. 들어가니까 네. 분위기도 달라지고
1: 그렇죠.
0: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너무 끓이기 뭐하니까 한 소끔 딱 끓여서 뚜껑 닫아놓고
0: 네.
1: 한번
0: 힘을 싹 올리고
1: 네, 짐을 올리고 끄겠습니다.
0: 가볼까요?
1: 네.
0: 자, 이야
1: 어우.

0: 아, 발로만 잡던 이게 도다리 쑥국이네요.
1: 네, 도다리 쑥국.
2: 예.
0: 어, 진짜 이 쑥, 쑥의 네, 향이 좋죠. 도다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지금.
1: 쑥을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질겨요. 어차피 숨만 죽으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쑥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랑.
0: 먹어볼게요. 이거 담아보겠습니다. 어, 진짜 도다리 살이 부서지지 않고 네. 잘 유지돼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맛이 싹 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색이. 된장의 구수한 향도 네. 나면서
1: 쑥 향이 하고 이게 잘 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지금 제철에
0: 예 이 도다리가 사실 3, 4, 5월이 제일 좋고요.
1: 그렇죠 제철이고 예. 꼭 우리가 제철 음식 하잖아요. 네. 꼭 3, 4, 5월에는 한 번은 먹어야 될 보양식 생선이에요.
0: 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도다리와 쑥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도다리 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다리는 비늘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도다리를 넣어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넣어 남은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쑥의 질긴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무는 나박 썰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는 엿을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과 국멸치, 큼직하게 썬 양파를 넣고 끓으면 다시마,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와 국물이 텁텁해지기 때문에 끓으면 건져 멸치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멸치 육수에 물을 넣어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재래식 된장을 체에 받쳐 풀고 국간장, 맛술, 소금, 도다리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넣어 끓이다가 쑥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0: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만 있다면 김치볶음밥을 자주 만들어 먹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웬만한 반찬이 필요 없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예. 이제 잘 익은 네. 그 김치와 양념, 네. 그리고 김치 국물, 예. 그리고 우리 통조림 햄, 네. 흰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흰밥은?
1: 아, 흰밥은 네. 우리가 집에 남다 보면은 우리 주부님들 냉동고에 비닐에서 싸서 보관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흰밥으로 하는 게 더 밥은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0: 고슬고슬하게.
1: 예, 금방 한 밥보다는. 살쪄서 볶으기도 힘들고.
0: 자, 그리고 양념으로 들어갈 네. 부재료들 한번 볼게요.
1: 네, 여기 계란후라이, 조미기, 네. 참기름, 식용유, 설탕. 이렇게 넣어서 같이 그 김치볶음밥을 하면은 예. 아주 맛있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네.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김치볶음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김치를 한번 썰어 볼까요?
1: 네.
0: 자, 이 김치 네. 저희가 이제 먹다 남은 김치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그렇죠. 항상 보면 그렇죠. 조금 쉬어 있는.
1: 그렇죠. 한 1.5cm 정도로 해서 먹기 편하게 너무 또 잘게 자르면은 예. 볶다 보면은 또 씹히는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0: 맞아, 맞아. 셰프님, 네. 이 김치볶음밥 엄두에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1: 맛있어요.
0: 혹시 청와대에서도 김치볶음밥 한 적 있으세요?
1: 손주들.
0: 아, 손주분들.
1: 손주들. 예. 네. 손주들하고 저도 집에서 가끔씩 누가 물어봐요. 예. 집에서 무슨 음식 해주냐. 그럼 저도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그래요.
0: 오. 자, 김치볶음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네. 이따금씩 먹어도 맛있고
1: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예. 오늘 김치볶음밥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볶아서 밥 넣고 볶잖아요. 예. 그런 거가 아니라 다른 제가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 그렇게 해야지 더 구수하고 더 맛있고 깊은 예.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0: 자, 맛을 내는 팁을 알려준다고요?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김치를 한번 다
0: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봤습니다. 네.
1: 그리고 우리가 통조림 햄.
0: 예.
1: 햄은 사실은 우리 자녀분들은 김치만 해서 볶음밥을 해주면은 네. 안 먹어요.
0: 정확히 아시네요. 네.
1: 그래서 햄을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혹하는 거죠.
0: 아, 그렇죠.
1: 유혹하는 개념으로 햄을 김치보단 조금 짧게 한 0.7 정도로 해서 예. 깍두기처럼.
0: 통조림 햄이 안 들어가면 좀 섭섭하거든요.
1: 그렇죠.
0: 만약에 집에 통조림 햄 없을 경우에 소세지.
1: 소세지. 뭐 소고기, 다진 소고기. 예. 뭐 돼지 그 목등심 예. 이런 걸로 해서 좀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도 예. 맛있어요.
0: 그리고 저는 그 참치통조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얘기하니까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아, 집에서 또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게 또 김치볶음밥이잖아요.
0: 맞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1: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그 캔으로 된 이런 집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0: 그렇죠, 해외요.
1: 명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또 많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해서
0: 찾아보면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됐는데 네.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비법이 있다고 했어요.
1: 그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김치볶음밥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볶을 수가 있어요.
0: 예.
1: 저는 김치를 네. 한 15분에서 20분을 참기름을 넣고 계속 볶아요.
0: 오. 네. 자, 각자 김치볶음밥을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네.
1: 참기름하고 자. 식용유. 네. 참기름만 넣으면은 예, 참기름은 센 불에 금방 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식용유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봤을 때는 기름이 너무 많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 날아가고 증발됩니다.
0: 오. 그리고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음식이 그렇죠. 맛있게 나오니까.
1: 자. 그리고 김치를 네. 이렇게.
0: 사실은 저도 이제 김치볶음밥을 이제 그냥 스케줄하면서 간단하니까 그렇죠. 많이 먹거든요. 네. 맛있기도 하고.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먹었던 김치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레시피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마 이 레시피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
1: 이게 김치가 우리가 볶은 김치, 네. 일반 김치, 익은 김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우리가 입에 딱 먹었을 때 볶은 김치가 맛있어요.
0: 맞아요.
1: 사실은
0: 맞아요.
1: 우리가 어디 가서 사더라도
0: 예?
1: 약간 그런 개념의 볶음밥을 하셔야지 맛있는 거예요.
0: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김치의 그쵸. 향이 나고 있어요. 볶은 김치 향이 나고 있는데
1: 네, 네. 익었기 때문에 볶으면 볶을수록 그 냄새 이제 참기름하고 그 냄새가 자꾸 코를 자극을 하는 거죠.
0: 맞아요. 지금 이제 김치에 있는 그 수분이 조금씩 날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볶아지고 있는데 이 김치 네. 국물을 언제 넣는 이게 거예요?
1: 이제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날아가요.
0: 왜?
1: 네? 이럴 때 국물을 조금씩.
0: 역시 김치는 버릴 게 없어요.
1: 없어요
0: 예.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이때마다
1: 그렇죠.
0: 수분기가 많이 날아갔다 싶을 그렇죠. 정도 때마다
1: 어차피 계속 끓이면은 이 수분 날아가면서 예. 증발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순도 죽으면서 김치가 다 이게 한테 먹으면은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0: 착착 달라붙는. 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숙해서 졸여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1: 네.
0: 지금 15분 동안 저희가 이 조리듯이 볶았는데요.
1: 네.
0: 진짜로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먹는 네. 볶음 김치처럼 됐어요.
1: 그렇죠. 볶음 예. 김치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통조림.
0: 예.
1: 햄을 넣고 살짝.
0: 통조림 햄.
1: 이거 오래 볶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살짝만 익혀서 먹으니까 밥 볶을 때도 같이 볶아주는 거니까 넣고
0: 네.
1: 밥을. 이 밥은 우리가 냉동고나 냉장고에
0: 예.
1: 놔뒀던 밥.
0: 예, 찬밥. 이렇게 좀 네, 찬밥. 오래 보관했던 밥이잖아요. 그렇죠.
1: 이게 꼬실꼬실하고 맞아. 오히려 더 잘 볶아지고 더 맛있어요.
0: 그러니까 이 냉동실에 넣었던 밥은 네. 어떻게 해 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네. 김치 볶음밥을 넣으면 좋겠네요.
1: 네, 우리도 이제 그 업장에서 예. 업장에서 할 때는 바로 한 밥으로 볶음밥을 안 해요.
0: 너무 찰져요. 네. 그렇죠.
1: 너무 찰지고 해서 좀 하루 쉬었다가
0: 예.
1: 다음 날 이렇게 그냥 볶다가
0: 예.
1: 설탕.
0: 네.
1: 예? 오.
0: 저것도 비법이네요.
1: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직 입맛이 예. 약간 단짠이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이 설탕의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0: 단맛에.
1: 네, 단맛에. 그리고 또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0: 아, 그렇죠.
1: 이 정도 설탕을 넣어도 예. 김치의 그런 맛.
0: 약간 씁쓸한 맛을.
1: 그렇죠. 좀, 씁쓸한 예. 맛 잡아주고 약간 좀 감기는 느낌?
0: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을 보다가 또 다른 간을 할 재료가 없어요.
1: 네.
0: 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1: 아, 그러면 집에 있는 김치
0: 국물
1: 또 좀 넣으시면 돼요.
0: 따로 양념 재료가 필요 없지?
1: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먹다 보면 김치에 간이 돼 있잖아요.
0: 네.
1: 그 간으로 먹는 거예요.
0: 네네.
1: 별도로 뭐 소금이나 이렇게.

0: 네. 이제 옮겨볼까요?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2: 사실 특별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1: 아니에요.
2: 우리가 집에서 있는 김치인데.
1: 그렇죠. 이 김치의 오늘 김치 볶음의 가장 포인트는 한 15분 정도 예. 참기름 넣고 식용유 넣고 좀 볶아 달라. 좀 졸여 달라. 예. 네.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0: 예.
1: 그럼 누구든지 맛있는 김치 볶음밥. 애들이 좋아하는 김치 볶음밥을
0: 만들 수 있죠. 네.

0: 아, 진짜로. 아, 이렇게 씹어본 동안 이렇게 볶았어야 되네. 네.
1: 그리고 요 김치를 볶아놓고 예. 오늘 안 써도 한 2, 3일 가면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0: 그냥 볶은 김치로 드셔도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이렇다 할 재료 없을 때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그렇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른보다는 예. 솔직히 애들 입맛 까다롭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예. 한 번씩 해주면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0: 그러게요.
1: 틈 날 때마다 그 김치 볶음밥 해달라고.
0: 그러게. 네,
1: 저희 애들도 그래요.
0: 자. 자, 그리고 셰프님 아까 셰프님이 이렇게 반숙 계란을 준비했어요. 네. 계란 후라이를. 네. 이렇게 또 반숙으로 해야 맛있어요. 그쵸? 이렇게.
1: 싹 모자 씌우듯이.
0: 예.
1: 그리고.
0: 자, 이 조미김가루.
1: 조미김가루는.
0: 예. 넣어볼게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1: 쪽파를 열어.
0: 예. 마지막에 쪽파까지 얹으면 분사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김치볶음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추김치는 잘게 썰고 통조림 햄은 깍둑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참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김치국물을 넣어가며 15분 정도 볶아주세요. 볶은 김치에 통조림 햄, 파, 설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볶음밥은 냉장밥이나 냉동밥으로 볶아야 더 잘 볶아지고 맛있어요. 그릇에 김치볶음밥을 담은 뒤 달걀 프라이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미김과 송송 썬 쪽파를 올리면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빨간 양념에 묻힌 실한 꽃게로 식욕을 자극하는 꽃게 무침부터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취나물 된장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재밌어. 내 몸은 블록한계야. 다 합치면 1.
1: 하나 둘 하나 둘. 난 숫자 2. 안녕 얘들아. 내 몸은 블록 두 개야. 다 합치면 2. 1, 2. 1은 내 일부, 1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2. 확!
0: 난 1!

0: 1, 2, 3. 하나, 둘, 셋. 1, 2, 3. 난 숫자상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대장이지. 딱 보면 알지. 다 합치면 멋져. 다 합치면 최고. 다 합치면 미안. 3.
1: 다시 해봐.
0: 그래. 나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블록 대주.
2: 제대로 하란 말이야.
0: 난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 몸은 블록 3개야. 다 합치면 3. 1, 2, 3. 1은 내 일부, 2도 내 일부. 결국 다

0: 난 이, 나는 두 조각.
1: 난 일, 나는 한 조각. 결국 다 합치면 3.
2: 1성.
3: 난 숫자 4. 내가 장담해. 내 몸은 불록 네 개야 다 합치면 4. 1, 2, 3, 4. 1은 내 일부, 3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4. 와!
1: 난 성, 난 세 조각, 난 일, 나는 한 조각.
3: 결국 다 합치면 4. 아직

0: 오! 난 이, 나는 두 조각, 나도 이, 나도 두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 4! 정성혁 형이야, 봐! 선도 4개, 모서리도 4개!
2: 나 숫자 5! 살아 숨쉬어! 내 몸은 블록 5개, 다 합치면 5! 1, 2, 3, 4, 5! 1은 내 일부, 4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1: 난 4! 나는 네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오. 살아 숨쉬는 오. 여기서 멈출 수 없지. 1는 내 일부, 3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오. 봐.
3: 난 3, 난 세 조각.
0: 난 2, 나는 두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오. 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럭시드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커피를 누구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다.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것 봐! 네가 만든 하체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하나, 사도 하나, 또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Thank you.

정말 정말 아름답다. 별똥별을 보게 되면 소원을 빌어봐.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추궁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용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1: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2: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에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2: 솔라는 강력한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0: 아틀란티스?
4: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3: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1: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5: 네, 사령관님.
6: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0: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6: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0: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4: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6: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0: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4: 진짜 멋지다, 맥스!
6: 피뢰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4: 처럼 둥둥 떠 있어.
0: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1: 우와, 멋지다.

0: 소리도 들었어?
1: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2: 저기요!
1: 누구 있어요?
3: 여기야! 어서와!
1: 저게 뭐지?
2: 바위가 빠르네!
3: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2: 석판이라고?
4: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2: 어? 응? 네가 솔라야?
1: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3: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2: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3: 안 돼!
2: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휴.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2: 아니, 상자가 비어 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1: 아부?
4: 어?
1: 말도 안 돼!
4: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5: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6: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2: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4: 뭐? 정말이야?
0: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4: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2: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0: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어?
2: 뭐? 아까 약속이랑 다르잖아.
0: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0: 저건 영어

0: 단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1: 우와!
0: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2: 아, 들여보내줘!
3: 알았어요?
4: 오, 안 돼.
5: 맥스가 얼어붙고 있어!
0: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5: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0: 아리!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6: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쏠라. 호기 스핀!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0: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6: 뭐? 널 던지라고?
0: 날 믿어! 믿고 던져!
6: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핀!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0: 솔라빔 발사!
7: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5: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8: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0: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8: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0: Let me be heard.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1: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2: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0: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3: 좋은 생각이야! 우후!
0: 안녕! 우리 왔어!
4: 어서와! 중장비들도 안녕!
5: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오!
6: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 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5: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2: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1: 문제는 우리가 X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단 거야.
5: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7: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1: 우리만 믿어.
0: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6: 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5: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8: 골든 버이벌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골든 AI, 꽁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9: 네, 주인님.
2: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1: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10: 오이라! 어? 그냥 떠있는 게 아니야!
1: 조심해!
10: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2: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계속 움직이자!
1: 거의 다 왔어!
2: 우와!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날 수 있어!
3: 얼음이라?
2: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4: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1: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0: 스타코어가 분명해!
2: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1: 기다려! 우리도 같이 가!

0: 바로 스타코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볼까? 도니의 초강력 드림 액션!
3: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단결 쉬워졌어!
3: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3: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0: 잘못했어.
1: 회상한 액체가 우리 다 삼키려고 해. 이젠 끝났어.
3: 당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섀도우 스핀. 준비.
4: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덜덜 떨려.
3: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 우주 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5: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애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0: 골든보이!
3: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1: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5: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변신! 어? 골든 AI 시작하자고!
6: 네, 주인님.
5: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3: 아, 이거다!
5: 그래, 놔줄게!
3: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7: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3: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0: 오케이, 우린 스타코어를 옮기자.
1: 여긴 우리가 맡을게.
8: 중장비 팀 합체.

0: 버림도 없지.
1: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0: 하, 성가시긴. 이거나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1: 잡았다.
0: 골든에야 뭐라도 해봐.
2: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0: 안돼 안돼 안돼.
1: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지?
3: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1: 좋아, 가자.
3: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4: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5: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6: 준비 발사!

0: 쏠라 슈퍼 윙스 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0: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0: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이통이 나왔다 들어갔네.
2: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3: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0: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2: 천둥매닉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0: 나는
3: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0: 너무 질렀나 봐.
5: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6: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5: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7: 이렇게 긴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8: 당연하지. 번개맨도 감쪽같이 속을 거라고.
7: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8: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9: 훔치는 거야.
10: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1: 차렷! 경례! 소독!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0: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1: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0: 그게 뭐죠?
11: 뭐더라?
8: 아! 티라노사우루스!
11: 따가벌레요!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따갑지!
10: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11: 아, 그런데?
10: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1: 어, 그럴리가요! 초반입니다만.
10: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1: 넵! 소! 도!
5: 야, 어! 벌써 바깥 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2: 네! 아.
0: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벅거리네.
13: 잠시 불씨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7: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3: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12: 네, 나
0: 싫어요.
7: 참아.
13: 조심해.
7: 거기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0: 신나니까요.
7: 이리 내. 어? 이리 떼! 네. 왜? 이리 떼라니까! 이리 떼!
0: 그러니까요!
7: 네.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응가 냄새다.
13: 아차!
7: 좋은 인생이었다.
13: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3: 그래요, 저리 가세요.
13: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0: 이 목소리는 최가?
13: 목걸이 줘, 빨리.
3: 심해요.
13: 목걸이 내놔.
3: 빨리 놔줘요.
13: 두 번은 안 통하지.
14: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저기 이강인 선수다.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0: 애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1: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0: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2: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좀...

0: 강의를 구했다고? 우와, 진짜 멋있다.
1: 브라보.
2: 대단해. 우와.
3: 빛나친구, 우주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2: 뭘요?
1: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2: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의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4: 뜨거운 마음?
2: 강의를 놔줘! 저리 가!
5: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3: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2: 아, 어떡해.
4: 어떡해, 선생님.
6: 야가, 내게 다 잡은 번개 모습을 놓치다니.
7: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8: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6: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고?
7: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앙!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8: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7: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8: 그런가?
7: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8: 몰랐지?
7: 죄송합니다.
6: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9: 네, 부르셨나요?
6: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9: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6: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9: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6: 장난하냐?
9: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댕이.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7: 우와, 귀여워.
9: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써.

0: 웃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1: 야가 본가야?
0: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2: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1: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알지.
3: 최고!
0: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4: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5: 이놈의 불륜이냐, 꼬마야.
4: 나와!

0: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동화책 읽어야지.
1: 으아, 개미다.
2: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3: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1: 잠하지마.
4: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5: 천지!
4: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하! 하!
2: 훗! 훗!
3: 안 돼!
2: 훗!
3: 훗!
0: 이런, 한 발 늦었어.
4: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5: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4: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5: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4: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6: 어.
4: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오늘은 바로 이 한글.

0: 끝. 끝.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자가지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 되었습니다.
0: 아주 재밌겠군.
2: 어?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3: 우리가 작아졌어.
4: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났지? 한글 용사 아이야!
2: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5: 대왕별님!
4: 무슨 일이 생긴 건가?
3: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2: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3: 좋아.
4: 헛!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3: 자음아! 모음아!
6: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7: 아이야? 안 왔는데?
2: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3: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2: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더 세게.
7: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5: 자음아!
8: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2: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8: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9: 용사?
10: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0: 아이 어디 있어요?
1: 우리 여기.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2: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 보자.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0: 천지?
4: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자가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자가지다.
0: 우리도 작아졌어.
5: 진짜 작아졌네. 야!
0: 도망가!
1: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0: 천지!

0: 정말 가소롭군.
1: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0: 벌?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1: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0: 좋아.
2: 좋아.
3: 한길 용사 아!

0: 뭐지?
1: 응?
0: 저리 가.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2: 천지가 사라졌어.
3: 야호!
4: 아이야!
5: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기읍, 어, 커.
5: 지읍, 이, 지.
6: 지긋, 아, 다.
2: 커지다!
6: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4: 어디 있지? 어? 아이야 위에 이응 시옷이 있어요.
2: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5: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7: 나라라 한글!
6: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 하! 하! 요!
2: 아는 내가 쓸게. 헛! 지엇!
5: 뿅망치로!
2: 어!
5: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4: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0: 개미다.
1: 오, 자미진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0: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1: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2: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3: 네.
1: 맞았어.

0: 안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난다 난다 신난다.
1: 왜?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에서?
0: 어떻게 알았지?
1: 나도 신나니까.
0: 우리 빨리 해보자. 자, 오늘은 누구 할까? 어? 마르틴 루터? 누구지?
1: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지.
0: 우와. 제 말이 틀렸다는 근거가 성서에 있지 않는 한 제 양심상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 시간을 달리는 마르틴 루터 이야기. 1517년 루터다!
0: 오, 루터다!
2: 루터다!
1: 루터다!
0: 야, 어디지?
2: 몰라. 어머, 여기 애들도 있네.
3: 안녕하세요. 저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4: 아니, 영길 승환이 여기서 뭐하니?
1: 게임이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3: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제가 먼저.
0: 우와, 여섯 칸.
2: 우와.
0: 우와.
2: 움직인다.
1: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지금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널렸지?
3: 바로 그겁니다.
1: 1517년 부패가 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이것을 팔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교황이 뭘 팔았었어요?
6: 팔았었지. 일단 이걸 알려면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0: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딴 생각하면 지옥!
6: 1200여 년 동안 유럽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대단했었는데 특히 서유럽에서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교황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었어. 그러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왕권을 강화하자 교황권이 흔들리게 돼. 이쯤
1: 신이 원하신다!
5: 신이 원하신다!
6: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를 찾아온다며
0: 신의 이름으로 출동!
6: 교황이 주도했던 십자군 전쟁이 20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0: 망했네! 망했어!
6: 실패했고 교황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교황이 로마의 성지인 성 베드로 성당을 더 크게 고쳐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지. 근데
3: 뭐?
6: 돈이 없어서 성 베드로 성당을 더 못 고친다고? 1513년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사치를 많이 해서 교황청에 빚이 많았어.

0: 실력이 뛰어난 우리 라파엘로가 성당을 더 멋지게 지을 수 없다는 거야?
1: 돈이야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면벌부를 더 많이 많이 파시지요.
0: 아, 면벌부를 많이 많이. 가만, 지금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널렸지?
1: 바로 그겁니다.
0: 그랬어.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서를 몰라서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벌부를 사면 벌을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교황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었지. 좋은 생각이야. 굿, 굿, 굿. 면벌부 팔아. 교황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인츠의 대주교는 수도사까지 고용해 독일의 마을마다 다니며 면벌부를 팔게 했어.
2: 사세요, 사세요. 면벌부를 사세요. 자, 천국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사세요, 사세요. 면벌부를 사세요. 자, 천국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면벌부를 사세요. 자, 면벌부 있습니다. 자,
3: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2: 아이, 그럼요, 그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교황님의 증표가 있어요. 이 면벌부만 가지고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하여, 천국하여.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이 홍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은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펄떡 일어나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4: 나 살게요.
2: 사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살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자. 일어났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0: 심지어 죽은 사람의 벌도 없애준다고 했지.
5: 지난번에 면벌부를 사고 죄를 지었으니 다시 사야지.
2: 야, 그래요. 다시 사요. 또 사요.
0: 면벌부는 금화 한 입 정도면 살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냥 너도나도 샀고 몇 번이고 살 수 있었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성서학 교수이자 수사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분노했지.
6: 이 종이 쪼가리에 면벌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니 이게 말이 돼? 교회에 따져야겠어.
5: 참어. 그러다 이단으로 몰리면 화형당해.
6: 더 이상은 못 참아. 따져야겠어. 면벌부는 사기야.
7: 아, 정답.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은
8: 면벌부.
7: 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부패한 많은 성직자들이 성서를 잘 모르는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우와, 보너스 좋네.
5: 신기하다.
7: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9: 이번엔 제가.
5: 잘해.
9: 야! 우와!
7: 우와! 우와!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면벌부가 사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7: 면벌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마르틴 루터 때문에 온 유럽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10: 사건이 일어나요?
0: 응. 그 마르틴 루터가 면벌부를 파는 걸 보고 많이 화가 났거든? 응. 왜 그랬냐면
6: 천국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 사람이 갈 수 있지 면벌부를 돈으로 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0: 루터가 성서학 교수라 성서를 연구했는데 성서에는 면벌부가 있어야 천국을 간다는 내용이 없었거든.
6: 없어. 성서 어디에도 면벌부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없어. 그런데도 사기를 치다니. 마인츠 대주교에게 따져야겠어.
0: 루터는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천국에 가려면 면벌부는 필요 없으며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쳐야 한다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마인츠의 대주교한테 보냈어. 그리고 이 반박문은 온 유럽으로 퍼지게 됐지. 그러자 교황청에서 그냥 난리.

0: 난리가 났던 거야.
1: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온 유럽에 퍼져서 지금 교황님이 잘못했다고 난리예요.
0: 이런 멧돼지 한 마리가 온통 들쑤시고 다니는군. 상대하지 말고 당장 파문시켜. 결국 루터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어.
2: 뭐? 파문? 이따의 칙령은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3: 파문이 문제가 아니라 황제가 널 가만두겠어?
0: 그랬어. 당시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제후국들이 모여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여서 루터를 처형하자고 했어. 루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 루터가 편지를 보낸 사람 중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황제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
4: 그래, 교회가 우리 독일 사람들의 품돈까지 뺏어가게 할 순 없어. 루터도 지키고 이참에 황제의 간섭에서도 벗어나야겠어.
0: 프리드리히 3세는 카를 5세를 설득해 신성 로마 제국 의회를 열어 루터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지. 네가 한 말은 틀렸다고 해. 넌 교회를 모독했어.
2: 저는 성서에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는 근거가 성서에 있지 않는 한 제 양심상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5: 뭐야? 당장 황제 폐하께 사과해!
0: 취소해! 루터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6: 그 조용히 좀 하고 루터 얘기 좀 마저 들어봅시다.
0: 루터 편을 들었던 제후들의 의견에 따라 카를 5세는 살려는 주겠지만 네가 한 말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 처형은 연하게 해줬어. 그런데 의회가 끝난 뒤
2: 당신들 누구야? 아, 이게 뭐야? 이거다!
7: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오다가 납치됐대요.
8: 죽었다면서요.
7: 죽었다고요?
8: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0: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 내 작전이 성공했구나. 모두 네가 죽은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교황청이나 황제가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게다.
2: 감사합니다, 전하.
0: 루터의 신변을 걱정한 프리드리히 3세가 납치극을 벌여서 자기 성 안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2: 교회에서 면벌부를 만들어 팔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 사람들이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 성서를 번역해야겠어.
0: 저 때까지 성서는 어려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성서 내용을 잘 몰랐지. 그래서 이때 루터는 독일 사람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게 쉬운 문장의 독일어로 번역하고 새로운 교리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 그러자
4: 교회에서 한 말이 성서에 없잖아. 루터가 옳았어.
10: 그동안 속은 거였다니.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높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랑하셨대.
0: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성서와 책을 읽게 됐고 루터의 사상은 들불처럼 번져서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서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유럽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돼. 그리고 가톨릭을 비판하는 새로운 교회,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11: 아, 정답! 마르틴 루터 때문에 유럽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사건은
12: 종교개혁!
11: 네, 정답입니다. 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 루터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문제를 제기할 땐 인쇄기가 발명이 되어 있어 대량 인쇄가 가능했고 덕분에 자신의 사상과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를 널리 알릴 수 있어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3: 문 열렸다.
14: 문 열렸다.
13: 밖에. 나 너무 흥분했어.
14: 안녕하세요.
11: 네, 오늘 어땠나요?
14: 재밌었어요.
1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루터 진짜 대단하다.
14: 맞아, 맞아.
15: 영기라, 승환아, 불고기 먹게 얼른 내려와.
14: 어, 불고기! 내가 먼저
11: 불고기 같이 가, 영아! 아, 혼자 또 다 먹을 거잖아.

0: 형아, 형아, 있잖아. 친구들이 나보고 세계사 박사래.
1: 너도? 나도!
0: 이게 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덕분이야.
1: 그럼 오늘도 빨리 게임할까?
0: 해보자! 어? 명예혁명?
1: 어? 명예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나?
0: 내 명예를 지키겠다, 뭐 이런 건가?
1: 글쎄,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빨리 한번 해보자.
2: 우와! 우리에겐 메리 공주님이 있지 않소?
3: 메리 공주님?
0: 시간을 달리는 영국의 명예혁명 이야기. 1688년.
4: 여기 또 왔네?
5: 왜 자꾸 오게 되지? 이게 참.
6: 안녕하세요.
5: 안녕, 연길수만.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5: 오, 시작한다.
6: 저희가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5: 알지.
0: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제가 던져볼게요. 얍!
2: 우와! 12칸!
5: 우와! 신기하다. 진짜 많이 갔는데? 어?
4: 우와! 벌써 반 갔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우따꿍!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0: 세계 3대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인데요. 왜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1: 어, 그러게. 왜 명예혁명일까요?
5: 우선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6: 나 무시한 주동자들 어디 갔어?
0: 1649년 마음대로 정치를 하던 찰스 1세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찰스 1세가 무기 잘리는 처형을 당했었지. 그러다 독재를 일삼던 크로멜이 죽고 찰스 2세가 왕이 되는 왕정복구가 일어났는데,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이 될 때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의회가 둘로 갈라졌었지. 결국 제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6: 의회가 이제 나를 계속 가만두지 않겠지. 그렇다면 왕실에서 일할 사람들은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줄 가톨릭 신자로 팍팍 뽑아야겠어. 어때?
7: 태야, 전 왕이신

0: 찰스 2세 때 만든 법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의회의 반발이 좀 클 듯합니다.
1: 의회가 뭐? 나 왕이야.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어?
2: 제임스 2세는 왕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가톨릭 신자들을 관리에 등용하려고 했어. 그러자 영국 국교의 주교들이 반대를 했고,
3: 빨리 끌고 와! 나를 왜 끌고 가는 것이냐! 대학에
2: 제대로... 제임스 2세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갔지.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야.
4: 의회에서 가톨릭 신자를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토리당, 말 좀 해보시오!
5: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죠. 그나마 연세가 많으니 좀 참읍시다.
2: 결국 모두들 참기로 했지. 그런데 그만! 제임스 2세가 왕자를 낳은 거야.
6: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2: 제임스 2세는 무척 기뻐했지만 의회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1: 왕자라니!
7: 가만! 왕자가 가톨릭 신자가 되면 다음 왕이 또 가톨릭?
2: 그랬지. 제임스 2세가 아들을 가톨릭 신자로 키울까봐 모두가 걱정을 했던 거야. 한편 제임스 2세는
8: 강력한 왕권을 물려줘야 우리 아들이 의회에 휘둘리지 않겠지.
6: 그럼요.
8: 그래, 군대 책임자는 다 가톨릭 신자로 뽑아야겠어.
2: 그리고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군대 책임자들을 가톨릭 신자로 뽑았어. 그러자 제임스 2세를 지지하던 토리당 의원들까지 돌아서게 됐지.
4: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왕자도 가톨릭, 군대 책임자도 가톨릭,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다 죽었어요.
7: 잠깐! 우리에겐 메리 공주님이 있지 않소?
9: 메리 공주님?
10: 그럼 남편인 윌리엄 공작도 우리 스튜어트 왕가의 혈통을 받은 신교 신자니 공동왕으로 하는 건 어떻겠소?
7: 있고 네덜란드와 우리 영국이 합칠 수도 있겠어요.
2: 결국 서로 견제하던 토리당과 휘그당은 힘을 합치기로 했고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작과 메리 2세를 찾아갔지.
11: 아버지가 걱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의회가 원하니 공동왕이 돼야겠어요.
12: 감사합니다.
13: 우리가 군함을 이끌고 갈 테니 의회에서도 군사를 일으켜 주시오.
2: 이렇게 의회와 약속을 한 윌리엄 공작과 메리 공주는 네덜란드의 군함을 이끌고 런던으로 진격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 2세는 크게 분노했어.
1: 뭐? 메리가? 이래, 딸이 아버지를 배신해? 우리도 군사 보내.
2: 화가 난 제임스 2세도 군사를 보내 대항했지만,
14: 저희도 돕겠습니다.
2: 일부 사령관과 군사들이 윌리엄 3세에게 투항을 했고,
1: 자식들 다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더니 나를 배반해!
2: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임스 2세는 왕자와 왕비를 프랑스로 먼저 도피시키고 탈출을 도모하지.
1: 먼저 가 있으시오. 나도 곧 따라가겠소.
2: 그런데!
11: 네? 아버지가 도망가다 잡히셨다고요?
13: 그렇소. 하지만 다시 도망가시게 둘 거요.
2: 이렇게 윌리엄 공작은 일부러 제임스 2세가 도망치도록 묵인했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
15: 자, 왕이 도망갔으니 왕위를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합시다.
2: 의회는 공식적으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왕으로 인정을 했고, 청교도 혁명 때와 달리 왕을 처형하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을 이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지.
16: 아, 정답!
17: 영국의 명예혁명을 왜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16: 왕을 처형하지 않고
17: 명예롭게 혁명을 이뤄서.
16: 네, 정답입니다.
17: 네, 왕의 처형이 없어 피를 흘리지 않고

0: 않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합쳐서 영국의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이번엔 제가
2: 잘해.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와플갱,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세요.
0: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는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고 이 법을 통해 의회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조지 1세 때 확립이 되는 영국의 정치체제는 무엇일까요?
1: 어? 정치체제요?
4: 뭐 왕정 같은 거요?
5: 오, 맞아.
2: 일단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의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6: 왕이 돼서 딴맛 먹을 수도 있으니 권리청원 때 약속했던 것을 법으로 다시 한번 정하고 갑시다.
7: 옳소! 왕이 법을 만들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는 부족하오.
8: 법도 왕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해요.
2: 맞아요. 바로 청교도 혁명 전에 찰스 1세와 약속했던 권리청원을 더 강화하는 권리장전을 만들어 왕에게 올리는데, 만들어진 법을 없애거나 세금을 거둘 때, 군대를 모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해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만들어. 이 권리장전은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의 의회혁명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의회에서는 법 하나를 더 만드는데,
9: 프랑스로 망명간 제임스 2세가 호시탐탐 왕위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8: 맞아요. 제임스 2세가 꿈도 꾸지 못하게 가톨릭 신자는 왕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2: 가톨릭 신자는 영국의 왕이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었던 앤 여왕이 죽은 뒤 조건에 맞는 왕을 찾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아주 먼 친척이었던 하노버 공국의 제후 조지 1세가 왕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영어를 할 줄 몰랐던 조지 1세가 갑자기 영국 왕이 되자 문제가 있었는데.
10: 폐하, 지금 식민지의 조세권을 의회에서 정하였는데 세금을
11: 받았다고... 내 집 뭐라고 떠드는 거야? 난 영어를 못하는데.
2: 하노버 공국은 독일어를 썼기 때문에 조지 1세는 신하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12: 오케이.
2: 거기다 영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몰랐고 하노버의 제후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조지 1세는 결단을 내리지.
3: 정치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와플갱,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세요.
2: 그래서 조지 1세는 왕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의회의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지. 이때 휘그당의 지도자였던 월폴이 정치를 맡아 하면서 최초의 수상이 됐고.
13: 왕이면 됐지, 꼭 정치하라는 법이 있나? 오, 지금이 딱 좋아.
2: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됐던 거야.
13: 오케이.
8: 아, 정답!
0: 하노버의 선제 후였던 조지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확립되는 정치체제는
8: 입헌군주제!
0: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때 만들어진 권리장전으로 왕보다 의회의 권력이 더 막강해졌죠. 거기다 영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몰랐던 조지 1세 때부터 왕은 군림화돼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이 확립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아,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예!
14: 문 열렸다.
5: 문 열렸어.
1: 갈게. 니들 건강해라.
5: 안녕.

0: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와, 진짜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2: 맞아.
3: 영기라, 승환아, 피자 왔다.
1: 피자 내가 먹을까?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홍아. 아, 같이 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개전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겹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전!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우주 탐사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어떤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1: 캐나담 자체가 캐나다가 우주 탐사 분야에 기여한 걸 입증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0: 로봇 제작부터 과학 연구까지 캐나다의 전문 분야는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 훌륭한 우주 비행사들까지 배출했죠.
2: 캐나다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0: 여태껏 캐나다 우주청이 이룬 업적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캐나다가 어떤 식으로 우주 탐사에 기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우주 탐사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주 탐사 분야에서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나라죠. 이곳은 몬트리올시에서 조금 벗어난 교외에 위치한 캐나다 우주청입니다. 캐나다 우주청은 1989년에 설립됐지만 캐나다가 우주 탐사 분야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었죠. 예를 들어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초창기에 캐나다는 캐나담이라는 기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담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로봇팔의 이름이죠. 캐나담은 위성을 전개하거나 회수하고 애당초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했던 주된 이유인 국제 우주정거장을 조립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주 왕복선 임무에 참여한 우주 비행사들도 배출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캐나담이 없었더라면 캐나다 출신 우주 비행사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캐나담 덕에 캐나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갈 수 있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1: 나사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캐나다를 먼저 초대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 왕복선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로봇팔을 제공하겠다고 캐나다 측에 제안했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투자하는 대가로 우주 왕복선 임무에 캐나다인 우주 비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사에서 제공한 거예요.
0: 최초로 우주에 나간 캐나다인

0: 우주 비행사는 마크 가르노였고 그는 총 3회의 우주 왕복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에 나간 우주 비행사는 신경학 박사인 로버타 본다르로 우주로 나간 첫 번째 캐나다인 여성으로 기록됐죠.
1: 그 이후로 지금까지 8명의 캐나다인 우주 비행사가 총 16회의 우주 비행에 참여했어요. 이들은 모두 캐나다의 자랑이죠. 캐나다의 친선대사예요.
0: 2001년에 캐나다는 다시 캐나담 2라는 두 번째 로봇팔을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이 로봇팔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부착돼 있죠. 캐나담 2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지속적인 조립 및 정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로봇팔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건 겉에 드러나서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로고를 보면 원조 캐나담이나 캐나담 2의 몸체에 전부 캐나다란 글자가 찍혀 있거든요. 특히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들 속에 캐나담 2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0: 2008년 캐나다는 또다시 덱스터라는 로봇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제공했습니다. 덱스터는 양팔이 달린 로봇으로 우주정거장의 수리와 보수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캐나담 2의 끝에 부착될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유영을 덜 해도 되는 환경이 됐죠. 오랫동안 캐나다인들은 할리우드에 큰 족적을 남기며 연예계에서 대활약을 했는데요. 이제는 기술적인 업적으로도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1: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는 캐나다인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캐나다와 캐나다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캐나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평소에는 겸손하고 얌전하고 예의 바른 캐나다인들이 우주정거장 건설에 사용됐던 캐나담을 우리가 만들었다면서 나서서 자랑을 할 만큼 훌륭한 업적이거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도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캐나다인 우주비행사들을 만나면 눈을 초롱초롱하게 반짝이곤 해요. 그만큼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캐나다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0: 잠시 후 우주로 나가는 첫 임무를 앞둔 캐나다인 우주비행사를 만나봅니다.
2: 저는 지구를 떠나는 모험을 진심으로 즐기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이란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0: 그리고 최근 캐나다가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전문 분야인 탐사 로봇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물론이죠. 지금까지 캐나다는 자국을 대표하는 대사 역할을 하기도 하는 우주비행사를 총 14명 배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중 한 명이 우주로 나가는 첫 임무를 맡게 됐죠. 다른 많은 우주비행사들처럼 그의 여정은 어린 시절에 꾸던 꿈에서부터 시작됐다네요.
2: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비행을 하고 싶다는 꿈을 꿔왔어요. 어릴 때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들에 완전히 매료돼 있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도 아직 인간이 탐험할 곳이 남았다는 발상은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캐나다 우주청의 우주비행사로 합류하기 전에 데이비드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퀘벡 북부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7살에 그의 운명에 변화가 찾아왔죠.
2: 캐나다 극지방에서 가정의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주비행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소년 시절에 제가 속삭였죠. 데이비드, 도전해봐.
0: 데이비드는 캐나다에서 우주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5천여 명의 경쟁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경쟁 끝에 동료 캐나다인 제레미 헨슨과 함께 우주비행사로 선발됐죠.
2: 정말 고된 경험이었지만 인간이 우주로 나간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원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숙연해지더군요. 이 일에 지원했던 분들께 존경심과 책임감을 느껴요. 이 일을 하게 됐으니 잘해야죠. 네.
0: 우주비행사가 된 데이비드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가서 T-38 제트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나사의 중성부력연구소에서 우주유영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뭐

0: 필요한 걸까요?
1: 우주비행사한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신뢰일 거예요. 우주비행사를 찾을 때 그걸 많이 보죠.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어진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고 그와 동시에 뭔가를 망치거나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나라가 믿고 우주비행사들을 보내는 거니까요.
0: 수년간의 훈련 끝에 데이비드는 첫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6개월 동안 머물며 과학실험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1: 저는 지구를 떠나는 모험을 진심으로 즐기고 싶고요. 먼 우주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이 행성에 사는 인간이란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우주는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죠. 모두가 매일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분, 10분에 한 번씩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요. 전화를 걸거나 지도를 보거나 일기예보를 찾아볼 때 우주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의 일상으로요.
0: 우리가 지구 저궤도에서 사는 법을 알아내는 사이에 지구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 혁신도 다수 일어났죠. 그리고 우주 탐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채비를 하는 동안 더욱 많은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 언젠가는 화성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이 필수적인데 이 발전으로 지구에서의 삶도 나아질 거예요. 화성에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지구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데도 꼭 필요하거든요. 에너지의 경우가 그렇죠.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관리 그리고 보존에 능해져야 해요. 이건 지구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죠.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하기에는 지금만한 때가 없어요.
0: 맞는 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우주 탐사가 지금보다 더 흥미진진해질 게 분명합니다.
1: 어떤 식으로든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꿈꾸는 청소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안전하게 화성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화성에 가게 될 우주비행사들이나 우주선을 만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낼 과학자들은 모두 현재의 어린이라는 거예요. 전 이미 화성에 가기에는 너무 나이 들었죠. 아이들이 가게 될 거예요. 10대 청소년이나 그 이하인 아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에 직접 참여하고 화성 여행에 성공할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니까 우주 탐사에 흥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꿈꿔도 됩니다.
0: 잠시 후 국제우주정거장 내부로 들어가서 요즘 캐나다가 하고 있는 과학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2: 우주에서 알아낸 게 지구에 어떤 도움이 될지 늘 생각하고 있어요. 동시에 지구에서 알아낸 걸 우주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도 고민하고 있죠.
0: 우주에 있는 인공 구조물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총 15개국을 대표하는 5개의 기관이 이 거대한 우주정거장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참여국 중 하나인 캐나다는 아직도 우주정거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맡은 임무 중 하나는 극미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화성에까지 우주비행사들을 보내게 된다면 이들이 무사히 탐사를 마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주여행이 우주비행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캐나다 우주청의 수석과학자 니콜 버클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3년이나 걸리는 화성 왕복 여행이 현재 기획 단계에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2: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 문제지만 지구의 대기가 햇빛이나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대기를 벗어나면 심각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방사선을 막고 우리 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0: 이 여행을 하는 우주비행사들에게 미칠 정신적인 영향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성에 서서 지구가 그저 또 하나의 별이라는 걸 느끼는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0: 캐나다 우주청은 우주정거장에서

0: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며 극미중력에서 인간의 신체 변화에 대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무중력 상태에서 심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1: 심장은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계속 산소가 된 피를 근육과 뇌로 보내야 하는데 우주엔 중력이 없어서 심장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다른 근육들처럼 게을러져요. 우주에 나가면 우리 몸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요. 우주에 나갔을 때 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한창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운동을 하면 골밀도를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뼈의 질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골다공증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 뼈도 연구하고 있죠.
0: 과학과 우주 탐사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12살쯤에 우주전쟁을 읽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공한 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요. 그런데 화성인들이 우주선에서 내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평범하고 익숙한 감기나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싸움에도 지고 말아요. 전 그걸 읽고 어딘가에 미지의 세계가 있을 거라는 사실에 열광했어요. 사실 그때는 미생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우주에서 일하죠.
0: 2000년 이후로 우주비행사들은 지속적으로 우주정거장에서 거주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실험들은 우주탐사의 다음 단계로 갈 준비를 하는데 더없는 도움이 됐죠. 먼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탐사 로봇과 탐사선들이 이미 화성에 도달해서 값진 정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발견들은 인간이 직접 화성 표면에 발을 내디딘 후에야 이뤄질 겁니다.
1: 로봇을 우주로 보내는 건 많은 이점이 있어요. 사람이 가는 것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덜 들기도 하지만 로봇은 느낌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직접 나가본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의 소리는 어떤지, 우주의 냄새는 어떤지 경험담을 말해줘야만 해요. 직접 체험한 사람한테 듣는 게 최고예요. 우주비행사는 모두를 대신해 우주에 다녀와서 경험담을 말해주죠.
0: 잠시 후 캐나다는 먼 우주에 있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또 다른 임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소행성 표면에서 탐사선이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0: 우주 왕복선 시대에 캐나다가 제작한 캐나담은 현명한 투자인 게 입증됐습니다. 로봇 제작 분야에서 캐나다의 전문성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캐나담 2가 제작되자 탐사 로봇 분야에서 캐나다의 명성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연결돼 있는 캐나담 2는 원조 로봇 8보다 크기가 2m나 더 큰 데다 유연성과 이동성 면에서도 원조보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으로 나가기 전에 캐나다 우주청에서 로봇팔을 조종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동원해 총 2주 동안 훈련을 받죠. 저도 훈련실을 찾아서 잠시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제가 맡은 임무는 우주정거장 근처를 맴도는 우주선을 잡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로봇팔을 우주선 쪽으로 뻗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로봇팔이 표적을 꽉 붙잡았죠. 이걸로 다음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됐습니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캐나다는 로봇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기여했죠. 예를 들어 2012년에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했을 때 암석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를 여러 개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비들 가운데서 화성 암석의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X선 분광기라는 기기를 캐나다가 제공했죠. 이 기기는 어떤 암석이 드릴로 뚫고 샘플을 채집하기 좋은지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또 다른 탐사선인 오시리스 렉스는 2016년에 나사가 발사한 우주선입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 중 하나는 소행성에서 샘플을 얻는 건데 여기에는 소행성의 표면을 스캔하는 데 쓰이는 레이저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고 이 장비 역시 캐나다가 제작한 겁니다.
2: 그 임무는 소행성 표면을 상세하게 탐사하기 위한 거죠. 탐사선이 소행성 표면에서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캐나다도 오시리스 레...

0: X가 채집한 샘플에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 하지만 지금까지는 로봇팔이 가장 캐나다의 명성을 드높였죠.
0: 캐나다는 앞으로도 달이나 화성에 보낼 탐사 로봇의 지원에 필요한 인공지능이나 비전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캐나다 우주청에서 엔지니어들은 극한의 지형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더 살펴보려고 왔죠. 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근데 여긴 어디예요?
2: 여기는 캐나다 우주청의 탐사 로봇 실내 작업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로봇 플랫폼을 시험하죠.
1: 네, 이 탐사 로봇들을 개발하는 로봇 공학자이신데요. 다른 행성이나 천체로 보낼 탐사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까다로운 점이 뭔가요?
2: 환경에 맞추는 게 어렵죠. 예를 들어 달에 간다면 기온이 섭씨 영하 150도까지 떨어지는 일도 많거든요. 그리고 먼지도 큰 문제가 되고요. 달에 있는 먼지는 상당히 거칠어요. 보낸 장비 틈새에 모조리 들어가곤 하죠. 그렇게 침투해서 안에서부터 기계의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이런 환경에 맞춰 탐사 로봇을 제작해야 해요.
1: 그럼 이 로봇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자동인가요?
2: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이지는 않고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로봇을 직접 조종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1: 네, 물론이죠. 고마워요. 지금은 원격 조종으로 탐사 로봇을 움직이지만 미래에는 로봇이 알아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 환경을 3D 지도로 만들고 그 지도를 참고해서 알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톰, 로봇을 잠시나마 조종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2: 천만에요.
1: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아요.
2: 잘하시던데요. 수고하셨어요.
1: 고마워요. 근데 언제 이런 캐나다산 탐사 로봇들을 달이나 화성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2: 어려운 문제네요. 제가 죽기 전엔 보길 빌어요.
1: 그래야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2: 네, 천만에요.
1: 잠시 후 캐나다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0: 다음 단계는 바로 달이에요.
1: 캐나다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 캐나다를 제공한 이후로 캐나다 우주청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서로 공조하기 시작했고 이 긍정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0: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사처럼 큰형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나사처럼 리더십도 있고 산업적인 능력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기관이 필요하죠. 우리는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로 곁에 있고 싶어요.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지금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캐나다 우주청은 국제 파트너들 및 나사와 손잡고 인간의 우주 탐사가 가야 할 다음 단계를 계획 중인데 다음 단계는 바로 달이에요.
1: 나사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먼 우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첫 단계는 몇 주 동안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수행할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4인용 우주선을 제작하는 거죠. 이 우주선이 언젠가는 인간을 화성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0: 캐나다는 이 임무에서도 로봇팔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캐나다인 우주비행사들이 임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고요. 달 궤도를 돌다가 달 표면에 착륙도 하고 마지막에는 화성으로 가는 임무도 수행하고요.
1: 점점 먼 우주까지 나가려면 로봇 장비들이 지금보다 더 필요해질 겁니다. 캐나다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만큼 다음 단계로 나갈 때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겠죠.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더 유익한 탐사로 다시 만나요.

0: 양양의 적절 남대천.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봄의 첫 페이지는 낭만과 즐거움 가득한 축제가 장식하고, 그 물길 따라 닿은 양양 오일장.
1: 언니야 데려가세요. 꼴뚜기도 헷갈이에요. 엄마 이거 봐, 이거
2: 봐. 아가미 보고 사는 거 엄마, 이런 거 아가미야.
0: 제철 맞은 먹거리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고.
3: 이게 전어나무입니다. 전어나무. 노성에서 나오는 자연산 나무입니다.
0: 추억의 풍경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럼 이제 양양 봄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양양의 봄은 남대천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양양읍입니다. 매년 4월 만개한 벚꽃이 장반을 이루는 남대천의 벚꽃길. 양양의 젖줄 남대천은 영동 지역의 하천 가운데 가장 맑은 강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하구에는 연어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하구의 봄이 닿으면 양양 최고의 벚꽃 명소로 거듭납니다. 이때 열리는 축제는 벚꽃과 연어를 주제로 하는 생태 친화적인 행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봄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4: 2025 양양 생생축제는 연어와 벚꽃이 만나는 봄, 양양의 봄을 여는 축제로서 1960년대부터 진행해온 연어 취업 방류 행사를 일반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0: 남대천은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들의 70% 이상이 돌아오는 곳으로 연어의 고향이라 불리죠.
4: 저희 양양 남대천은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입니다. 연어를 오늘 방류를 하면 가을에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곳 양양 남대천은 그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생명의 시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길이 안내하는 행사장으로 가보실까요? 특히 생태체험 부스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라네요. 연어 인형 만들기, 펜던트 제작 등 즐길 거리가 아주 넘쳐납니다.
5: 여기 소금차 이제 있잖아요.
6: 오늘 뭐가 재밌었어요?
7: 다 재밌었어요.
6: 아, 그 중에서도 어떤 거 했어요 오늘?
7: 아기 연어 보내주기.
5: 아기 연어 방류하고 다슬기 던져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저희 아들이 마술쇼랑 체험 프로그램 다 좋아하네요. 지금까지 다녔던 그 지역 축제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8: 자, 뛰세요. 오케이, 뛰세요. 오케이.
0: 아니, 여기에는 왜 모여있대요? 연어 멀리 뛰기 대회를 한다고요? 과연 우승은 누구?
9: 아기 연어 멀리 뛰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0: 1등하셨어요?
9: 네. 아, 정말 유익하고 가족과 하루 종일 즐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6: 하고 네, 자,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0: 여기선 연어 보내기가 한창. 몸으로 배우는 자연 사랑은 아마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텐데요. 색다른 체험도 추가. 요 녀석은 철갑상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양식을 하죠.
11: 어때?
0: 쉼 없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 현장. 활기찬 봄 기운과 함께 남대천의 생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 연어 그리기 사행시 대회.
1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9: 또?
13: 아기 연어 여기서 영화 보는 게 슬펐지만 재밌었어요.

0: 저는 저기서 새끼 연어 보내기가 재밌었어요.
1: 다들 봄나들이 나와 하하 신났습니다.
2: 어디 오셨나요?
3: 속초요.
2: 누구랑 오셨나요?
4: 우리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같이 왔습니다. 상어가 좋았어? 상어?
5: 아니 상어 무서웠잖아. 상어 그 연어 영화 보는 거 재밌었어요. 아,
2: 양양에 네. 자주 오시나요?
4: 가끔 옵니다.
2: 오시면 뭘 하세요? 뭐가 좋아서 가끔 오세요?
4: 양양장에 옵니다.
2: 어떤 게 좋아요? 양양장에?
4: 양양장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맛있는 짬뽕도 먹고.
0: 바이바이.
1: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청정수역을 자랑하는 남대천. 이곳 아기 연어가 떠난 자리에 봄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황어인데요. 연어와 같은 희귀성 어류로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남대천으로 온다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알을 낳으러 오는 세 달 동안 잠깐 잡히는데요. 또 그 틈을 놓칠 수 없죠.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강태공이 있습니다. 황어가 올라오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물속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 반. 덕분에 낚싯대 들이우는 족족 황어가 올라옵니다.
6: 예, 이 고기가 황어입니다.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돌이 이끼가 많지 않고 알을 붙이면 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을 얘네들도 찾는 거거든요. 이게 황어 채비인데 황어는 산란 때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훌치기 낚시라 해서 그냥 머리고 몸이고 꼬리고 이렇게 걸려서 훌쳐 나오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1: 그래서 특별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황어 낚시인데요. 이 손맛 알려주고 싶어 일타 강사로 나선 오방태 씨.
6: 뭐, 아버님 여기다 이렇게 던져서 탁 치면 돼.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렇지.
1: 와우. 강습 효과인가요? 순식간에 낚인 황어. 처음 하는 황어 낚시라는데 월척을 잡으셨네요. 40분도 채 안 돼 이만큼을
6: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1: 그야말로 황어 풍년입니다.
7: 내 말만 같아서
1: 요리하는 동안 황어 구경에 나선 사람들.
8: 안 돼요, 저거.
9: 아유, 세상에. 처음 봤어요, 황어들. 처음 보고. 근데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쁜데요?
10: 특이하죠. 생선 색깔로.
9: 양양은 항상 다시 오고 싶은 곳. 가을에는 능이 버섯도 있고, 송이 때문에도 오고요. 또, 물 있고 바다가 있어서 제일 뭐 오기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새벽에 출발해서 와요.
1: 갓 잡은 황어는 바로 회를 떠서 먹는데요. 이맛때 바다가 아닌 민물에서 잡힌 황어가 맛이 가장 좋답니다. 고기 낚는 손맛 말고 음식 손맛은 어떠실까요?
11: 잘 먹겠습니다.
6: 네.
9: 이런 해물이 없어요.
2: 어떠세요?
10: 환상이에요. 처음 먹어본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9: 정말 쫄깃쫄깃해요. 원래 좀 살이 물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탱탱하고 맛있어요.
11: 와, 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6: 이게 원래 황어가 바다에서 나는 고기가 비린내가 많이 나. 산란하러 올라오는 고기가 비린내가 안 나. 산란하러 올라오는 순놈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
11: 아니, 내용 보여요.
6: 황어를 위하여.
11: 황어를 위하여. 이름이 참 좋다, 황어.
1: 남대천의 봄날 즐거운 황어잔치.

0: 가 열렸습니다. 봄내음 솔솔 풍기는 곳이 또 있다고요? 그 향기 따라가다 만난 봄을 캐는 신만이 부부.
1: 봄이 되니 뭐 달래도 올라오고 수입 많이 많다. 달래,
0: 마음도 달래, 몸도 달래.
1: 자연산 달래. 아유, 오늘 아주 시커멓겠는데.
0: 이제 산속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데. 와, 뭘 발견한 걸까요? 늙은 뽕나무에 자란다는 황색의 뽕나무 상황버섯입니다.
1: 엄청 크네. 여기 하나 있다. 어? 뭐 있어?
2: 새끼.
1: 어, 찍을 때 잘 찍어. 뽕 찍지 말고.
0: 귀하신 버섯 등장에 마냥 신난하네.
1: 세훈이 아빠, 이게 저절로 펌이 나오는데? 선글라스.
0: 와우, 벌써 하루 일당 벌었답니다. 아하.
1: 아, 좋다.
3: 지금 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고요. 사이사철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말굽버섯, 상황버섯 이런 종류들, 떡다리 이런 거.
0: 갈 길이 바쁘더라도 봄나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머위입니다.
1: 아, 이게 끊으시면 많이 나는구나. 근데 봄나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
4: 나물 맛이 베리.
1: 이런 영감쟁이는 안 난 그래.
4: 생강나무 그럼
1: 오! 오, 생강나무.
0: 티격, 태격. 환상의 짝꿍이시네요. 35년째 산을 다니다 보니 보물 지도가 머릿속에 있답니다.
4: 주먹은 하지 마라.
1: 오, 크다.
0: 황철나무 상황버섯인데.
1: 엄청 크네.
0: 그야말로 상황버섯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1: 오, 고기도 있네.
5: 봄이 되니까 금색깔이 나죠. 계절마다 좀 달라요.
4: 황철 상황버섯이 면역 체계, 그리고 뭐 국립보호원에서는 이제 암 억제 파괴하는 효과가 있고 종양 여러 가지. 손 주지 말고 그렇게 쳐. 어찌?
1: 아, 그렇게 아이 뿌려졌다 그 바람에. 에이. 자.
0: 그래도 오늘 수학 100점 만점.
1: 햇살이 좋네. 화산! 아, 신난다. 화산! 그래도 묵직하다, 야.
0: 산이 준 선물 가득 담아갑니다. 자, 남대천 물길 따라 가다 보면 정겨운 오일장을 만납니다. 강원 지역 최대 규모로 설악산 자락과 동해바다, 남대천에서 나는 온갖 것들이 이곳에 모인답니다.
6: 언니야, 데려가세요. 꼴뚜기도 횟감이에요. 엄마, 이거 봐, 이거 좋아. 아가미 보고 사는 거 아마 이런 거 아가미가 신신하잖아.
0: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설악산 일대에서 나는 임산물이 유명하답니다. 이 양양 오일장에 명물로 통하는 이가 있습니다.
7: 야, 어떻게 된 거야?
8: 얼마야?
0: 시장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라고. 시장 골목 누비며 오늘도 열일하는 양양시장 김다로 상인회장.
7: 나도 이 반찬 좀 많이 좀 사다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네, 보니까 땡기는 게 많으네. 네. 해가 장사 잘해요. 예예. 예. 어디를 찾으세요? 어디 찾으세요?
9: 백반집.
7: 백반집 네. 뭐 백반 뭐 그러니까 뭐 이 저 시장이 그러면은 어느 집이 맛있냐면은 요집 맛있어요. 예. 아니 그렇죠 그렇죠. 여기요.
0: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양양 전통시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데요.
7: 이 양양 전통시장은 전통도 한 200년이 될 뿐더러 지금 이게 천혜의 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시장 못지않게 좀 이게 좀 발전하고 더 사랑받고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오후가 되자 시장 안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더욱 붐빕니다.
10: 왜 그거 입은 거 밑에는 안 입은 거?
0: 이곳은 신만이 부부가

0: 운영하는 점포. 10년 넘게 찾는 단골도 많다네요.
1: 갈게요. 네,
2: 감사합니다. 네.
3: 엄마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걸로.
2: 어떤 걸로?
0: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같이 운영되는 양양 전통시장. 매월 4일과 9일 오일장이 서는 날은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네요.
4: 오늘 좀 어땠어요?
5: 봄이라서 그러는지요. 사람들도 활기차고 그래서 오늘 싹 팔렸어요, 물건이.
6: 오늘 제일 잘 나간 약초가요. 말구버섯도 많이 나가고요.
4: 두루두루.
6: 그다음에 저기 상황도 나가고요. 작년에 딴 당귀, 뭐 도라지 고루고루 나가는데요. 여기 양양장에는 이 자연산만 있어요. 없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시골 분들이 고장에서 나오는 그 자연산을 싹 갖고 나오기 때문에 물건들이 다양하고요. 또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사람들이. 예.
0: 시장 구경의 묘미는 맛집 탐방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양양시장의 별미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죠. 요건 그냥 일반 국수가 아니에요. 각종 버섯으로 육수를 낸 양양의 맛은 바로 능이칼국수.
7: 양양에는 송이가 유명하니까 송이를 한번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좀 히트 좀 쳐보자 생각해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능이가 훨씬 잘 나가다 보니까 능이를 쏠리게 됐어요.
0: 예로부터 버섯 순위를 꼽을 때 1. 능이, 2. 송이, 3. 표고라고 한다죠.
7: 첫째, 국물이 구수하고 매일 먹어도 이 능이는 안 물려요. 그래서 버섯 중에서 능이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해서 1능이라고 불리워요. 또 능이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영양가가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0: 과연 양양 능이로 만든 칼국수는 어떤 맛일까요?
8: 꽃피기요, 꽃피기.
9: 아, 향 좋다.
8: 아, 좋다.
4: 원래 즐겨 드세요?
8: 네. 예. 단골을.
0: 말해 못해요. 그냥 이 자체가 보약이요.
9: 건강해지는 맛.
10: 여기 옹심이 들어간 거네요.
0: 자, 여기 온 김에 메뉴 하나 추천 더요. 쫄깃하고 구수한 감자 옹심이, 더 구수한 누룽지 추가, 푸짐한 누룽지 감자 옹심이 완성.
11: 너무 양이 많아요.
12: 잘 먹었습니다.
0: 양양 오일장에서 갓 나온 봄을 맛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튀김 맛집. 그런데 흔한 튀김이 아니라 제철 산나물로 튀긴답니다. 아니,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향긋한 봄나물을 튀기니 이거 뭐 게임 끝?
8: 이게 지금은 전어나물입니다. 전어나물. 노숙에서 나오는 자연산 나물입니다. 자, 산나물은 제가 거의 채취를 다 하고 이게 나물 같은 거의 다 100% 자연산입니다.
0: 깊은 산속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전어나물입니다. 전과 튀김으로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13: 튀김 재료가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0: 싱그러운 봄이 여기 있습니다.
14: 제철 산나물 전입니다. 아주 맛 좋네요.
15: 감사합니다.
16: 아유.
0: 예나 지금이나 설악권 최고의 유서 깊은 양양 오일장. 그렇다 보니 대를 잇는 점포들도 많은데요.
4: 이게 저 설탕이 없는 거라서 되게 연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물리지 않고 좀 질리지 않게 그런 거를 좀 많이 아버지가 연구하셨고 네, 그거를 좀 제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배웠으니까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2: 그러니까

0: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은 재밌게 놀고 싶네요.
1: 양양장엔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명물이 있습니다. 문을 연 지 올해로 60년째인 대장간이죠. 하하, 정말 오랜만에 보는 대장간 풍경이네요.
2: 지금 뭐 만드시는 건가요?
3: 낫을 만드시고 있어요. 목낫.
2: 나무를 치는 낫이에요.
1: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대장간은 낫, 호미, 괭이 등 각종 농기구를 만드느라 정신없답니다.
2: 되게 바빠 보여요.
3: 대장장이는 항상 바쁘죠.
2: 이 주변에 대장장도 있나요?
3: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는 없고요. 고성, 간성,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통틀어서 저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 농기구를 쓰시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하러 여기 멀리에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죠.
1: 한 100살이 넘는 세월, 묵묵히 천을 두드렸던 대장간. 그 시간을 함께한 단골도 많죠.
4: 해갈로 오셨나 보다.
5: 네. 아니요, 사장님은요?
4: 바쁘세요, 지금. 네. 사장님이. 저희 거 하냐고.
5: 전에는 아버님이 해주셨는데.
4: 네.
5: 지금 아들분이 하지요.
4: 예.
5: 저 삼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삼척에도 칼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칼이 새가 좋더라고.
4: 여기가 새가 좋다고 유명해. 네.
1: 15년 전 아버지의 권유로 대장간 일을 배운 김정태 씨. 아직 천수받을 아버지의 기술이 많지만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장간을 물려받았답니다.
6: 지금도 대장간이 얼마 없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없어질 거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의 대를 잇지 않으면 영동지방에는 이제 대장간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6개월 이상 고민을 하다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1: 매일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며 쉼 없는 매질과 당금질로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대장간을 통해 인생이 바뀐 것인데요.
6: 서울에 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독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제가 여기 내려온 다음에 아는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한 3분간 미친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왜 자꾸 웃으시냐 그랬더니 눈빛이 선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양은 사람을 좀 무장해제시키는 그 정도로 좀 포근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의 명성과 자부심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대장장이 김정태 씨.
7: 저희 시칼 요만한데 2만 5천 원이에요.
4: 아버님보다 더 받으시네.
3: 아유, 아버지가 더 비쌌어요. 제가 싸게 한 겁니다.
4: 아버님한테 저 3만 원씩 해가지고 왔는데.
3: 3만 원씩?
4: 예.
3: 제가 다시 따야 되는 거죠.
6: 저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할 거고 뭐 아버지 못지않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그게 제 꿈입니다.
1: 양양의 봄날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0: 아니 근데 그 사장님 뭐 식사 하나 좀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1: 이 족발이 이제 가격대도 다양하지만 이 맛이 좀 독특해요. 이 가마솥 통닭하면은 또 이 양양 전통 시장의 그 오일장의 명물이에요. 아주 식욕이 땡기죠. 보면은 이게 50년 동안을 이걸 하시면서 그 돈 다 벌어가지고 그 어떤

0: 12년?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12살이 되는 시간까지 저희가 음악만 한 거잖아요.
1: 마지막 정규 앨범 시점에서 어느덧 7년이 지났고 떠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항해가 언제 랜딩을 할까?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꽃이 폈구나. 우리가 정착했구나. 어딘가로. 개화라는 앨범이 앨범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0: 뭔가 앨범이 나오면 우리는 공감은 나가야지, 이렇게. 저희끼리 결정해버리는 정도로 공감을 좋아하죠.
1: 이렇게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0: 귀하다, 귀해.
1: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잠깐 멈췄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 하나,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트스페셜입니다. 반갑습니다.
4: 오랜만에 공감을 다시 찾게 됐어요. 네. 정말 그리워했던 무대인데 이렇게 또 서게 되니까 기분이 네.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1: 일단 환영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열려있다. 너희도 마음이 열려있니? 저희 강당대관을 해서 다 연습을 시켰습니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0: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3: 오늘 다 악뮤 보러 오신 거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봤죠? 그럼 당연히 같이 추고 싶죠? 오케이, 스탠드 업! 오시죠.
4: 소문의 낙원을 찾아서 한번 걸어가 볼까요? 가시죠.

0: Yeah, sit down, please.
1: 와우, 너무 아름답네요. 와. 여러분,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렸나요? 네, 우리가 오늘 처음 봤지만 방금 같이 보자마자 춤을 같이 췄잖아요. 벌써 이렇게 막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쵸?
2: 첫 개화 앨범 라이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심장이 너무 뛰거든요.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 사실 이 노래로 개화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그 다음 노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 꽃들도 다시 시작하려나.
3: 보려고 늘3355 모여드는 게. 우린 다 비슷하게 피어났더라. 우리는 봄 색깔. 저는 이 노래가 개화를 다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4: 우리는 일단 다 걷어내고 시작하고 싶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이 개화라는 앨범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전에 잘 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노래가 되게 하자.
3: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그냥 오빠랑 저

0: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1: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0: 아니, 안 하고 싶어서 안한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저는 그 기억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진짜 20살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데,

0: 뭐가 나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까? 저에게 유일하게 절대 버릴 수 없는 거, 삶이나 목숨만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되게 비슷하게라도 근처에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를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행복합니다.
1: 뭐라고요?
2: 다시 노래해줘서
1: 고마워요. 저는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대 위에 오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다음 노래는 저희가 녹음할 때좀 특이하게 해본 노래예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 앞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 노래는 막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옛날 저희의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놀았던 그런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그런 감성으로 노래를 녹음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까지 모든 노래들 중에서 귀엽게 불러요. 귀엽게. 오빠가 또 피아니스트로서 멋진 연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진짜 어려운 연주여서 진짜 뭐랄까 되게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잘 보여주실 수 있죠? 불러드릴게요. 텐트.

0: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졌고, 무대에 대한 친구들이 생겼고, 무대 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는 것이 그대로 무대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곳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1: 저희가 무대 위에서 전하는 사람, 오빠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싶어요.

0: 마지막 곡 남았어요.
1: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 얼룩이라는 노래를 악뮤 공식 엔딩송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막 상상하던 게 있었어요. 같이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이젠 보내야 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젠 보내야 돼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2: 그러면 이렇게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실 거예요? 내라고요?
1: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 아직 너를 못 보내, 이젠 보내야 해.
2: 못 보내.
1: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2: 공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거예요.
1: 우리만의 추억인 걸로 하고요. 바로 우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룩, 스카우! 1, 2, 3, 4.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으로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으로 슬라브족이자 슬라브어를 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여기에 속하고요. 종종 불가리아도 남슬라브족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 개념으로 20세기 말에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남슬라브 나라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만 불가리아는 제외됩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을 뜻하는 슬라브어 유구와 슬라비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과 오랜 세월 부대끼면서 다채로운 인종적 특징도 지니고 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얽혀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내내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나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스만 튀르크 시절 이 마을 출신의 대재생이 건설한 이 다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라는 길고 화려한 이름이 있지만 이보 안드리치가 쓴 동명의 소설 덕분에 드리나강의 다리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 다리를 둘러싼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발칸반도 400년 역사를 그린 장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세 나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시에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어른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안드리치의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지성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슬슬 읽히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다리를 경계로 마주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셰그라드에서 정교인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의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튀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강의 다리 역시 폭격으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장대한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강의 다리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몇년전 서울 국제공연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는 방대한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촘촘히 의자를 이어붙여 완성한 다리는 무대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의미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 역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분쟁, 사랑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구슬픈 노래와 춤, 합창 등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막이 오르면 오스만 튀르크가 징집한 3명의 소년이 등장해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한 채 바구니에 실려갑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나와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은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원작 드리나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비극들은 모두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이곳 비셰그라드에서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기쁨도 슬픔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에 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국가명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 얼핏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나 싶지만 유고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동서진영 모두를 거부한 채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또 자본주의 진영과 교류한 덕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세련된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슬라브 6개 공화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로,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끈 지도자 티토가 1980년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연방의 세력권을 두고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참혹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샨 코바체비치의 소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지는 2차 세계대전부터 보스니아 내전까지 유고슬라비아가 겪은 거칠고 험난한 역사를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치르니와 마르코라는 절친한 친구,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여인 나탈리아, 이 세 인물의 애증과 배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나치의 대항에 함께 싸운 치르니와 마르코는 형제보다 가까운 동지였지만 마르코는 나탈리아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지하세계는 마르코가 자기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세계입니다. 마르코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하실에 가둔 뒤 나치가 패망하고 유고 연방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바깥은 공습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무기를 만들도록 시키죠. 지상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뒤로는 지하에서 만든 무기를 팔아 뒷돈을 챙기고 지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연기하는 마르코의 모습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편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전거 페달로 전기를 만들고 취미와 종교 생활도 이어가며 지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지하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밖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극중 지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제목에서 한 나라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 지하 세계는 격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급작스레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죽이는 잔혹한 역사에 기초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를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는 과장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펼쳐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엮어내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은 제48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제작된 시점이 아직 보스니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던 만큼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 내내 떠들썩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영화 중에는 이처럼 폐허 속의 축제, 전장에서의 사람과 같이 역설적인 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지만 남슬라브 민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과 참혹한 내전, 죽음이 산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대에서도 이들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예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래와 춤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도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르비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금빛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신나면서도 구슬픈 그 소리는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선율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제에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는 책장이 아니라 그 선율 위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슬라브 문화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곳의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재난은 근본이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 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이자와 긴축통화정책이 반복되는 불안과 금융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 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쌓여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 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 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주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애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2: 너 이거 몇 개야?
3: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재미없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아, 통계 수치도 많고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데 자료 읽는데 이미 지쳤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한 10분만 쉬자. 그 사이에 휴대폰을 봅니다. 이 순간에 뭔가 긍정회로가 작동하죠. 아, 지난번에 요 비슷한 거 보고서 쓸 때 그때 한 5시간이면 끝났던 그 좋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마감도 내일이고 한 5시간 하면 되는데 시간도 충분하고 이미 자료는 온라인 읽어뒀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적당히 낙관적인 사람은 익숙지 않은 일이지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믿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관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특별하게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어떻게든 해낼 것 같은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보다 지나쳐서 계속해서 일의 규모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자기 능력은 과신을 한다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은 일을 능숙하게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전체 중 66.3%가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죠. 기업에서 우수 사원을 약20% 남짓으로 추산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기업의 임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업 임원들은 90% 이상이 자신이 성과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같이 나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낙관성 자체는 사실 건강한 겁니다. 다만 자기와 관련된 일을 할때 너무 근거가 없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소망사고라고 합니다. 이 소망사고가 꾸물거리도록 유도하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뭐이 정도로 미뤄도 되잖아? 이렇게 꾸물거리는 일 자체 허용 범위를 좀더 넓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들면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막상 마지막에 몰려서야 이런 위기감이 드는 거죠. 그제서야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의 마감 시간에 몰렸다고 해서 막판 스퍼트로 24시간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주의 집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루 중에서 최고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6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뭐좀 피곤하니까 좀 잠시 쉬자 또는 낮잠을 자거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좀 환기하는 시간 자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그 제약성을 잘 깨닫고 자기 스스로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것이 특히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이런 미루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첫 번째 단추는 할 일을 딱 받게 됐을 때 이걸 옆으로 제끼지 말고 그 즉시 한번 가볍게 들춰보세요. 처음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일의 속성과 특징이 어떤지 한번 들춰보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어떤 이메일이 왔을 때 첨부 서류를 바로 다운해서 보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들춰보시게 되면은 오, 일을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의 시작할 시기 자체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왕 마음이 들어서 조금 일이라도 해놓게 되면 다음날 일을 이어서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성향이 있는 후배 직원과 일을 할때 상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이때 그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을 끝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해보게 하고 실제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를 멘토링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예상하는 시간하고 실제 걸리는 소요 시간 사이에 이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딴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많이 빠져 있었는지 이런 거를 리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어떤 일을 할때 예상하는 시간과 실제 걸리는 시간 자체의 간극을 좁히도록 좀더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훨씬 싱크로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일을 미루는 것도 줄어듭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말고 또 다른 스타일의 꾸물거리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스스로 반항하는 마음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한다는 태도로 보여줘요. 하지만 맡겨진 일을 혼자 미루고 몰래 SNS를 하거나 일부러 화장실에 오래 가 있거나 틈틈이 딴짓하면서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반항적이고 저항감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인데 소극적으로 복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압적인 상사의 메시지는 은근히 늦게 답변합니다. 재촉하지 않으면 일단 마감 기한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 거죠. 상사 입장에서는 뭐야, 일을 맡아가서 한다고 했는데 보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모호하고 답답하고 속 터질 겁니다.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꼭 하라고 하네. 이렇게 저항감이 딱 들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할그 이유가 있을까? 뭔가 안할 변명거리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저항감이 큰 사람일수록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전략적으로 일을 미루고 있지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상사의 입맛이 달라지면

떨어지거나 갑자기 수정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두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는 두번 일을 안 하려고 상황을 요리조리 잘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좀 미루면서 계속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일 자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래서 꾸물거린다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일에서 나오는 성과나 이런 부분도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나한테 나의 커리어 도움도 안 되는데 저 사람 만족시키려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상황은 더 위험한 쪽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꾸물거림은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에게 박탈되어 있는 자율성,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미루는 거는 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야. 즉, 자기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상사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내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잠시나마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아. 내가 주도권을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속으로. 네가 시킨 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일을 미루면서 내가 획득한 주도성 또는 자율성, 이런 것들이 찰나에 불과하는 데 있습니다. 구불거림의 끝은 결국은 데드라인이 또 다가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할 수는 없거든요. 마감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일 처리는 몰려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 하면서 또 생각이 짜증은 더 나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저항해서 구불거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그 미루는 것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자율성, 주도성의 욕구를 스스로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이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나한테 처벌이 올 테니까 수동 공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되게 유순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소심한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꾸물거림의 감정적인 뿌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밑에는 부당하게 나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짜증나고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현실 저항형 스타일로 일을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른 채로 억압하고 있는 그런 감정은 이 부풀어오른 풍선처럼 어느 순간이 넘어가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사에게 갑자기 화를 내게 되거나 뭔가 자기도 왜 이런 말을 했지 싶을 정도로 폭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풍선 자체를 한꺼번에 바람을 다뺄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자기를 좀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마다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음악을 듣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실제 아침이나 저녁 같은데 수영을 하게 되면서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낮추는 거를 할수 있고요. 자기마다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풍선, 특히 짜증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이 풍선에 바람을 빼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소통하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감을 자꾸 직면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데드라인은 지켜라.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잘못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게 되면 부담감이 높아져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감 중심이 아니라 시작 중심의 언어로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을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혹시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혹시 초안을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저와 함께 같이 검토해 봅시다. 초안을 만들어 올 때는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손으로 적어와도 괜찮고 함께 우리가 검토해 볼 겁니다. 이렇게 시작 중심의 말로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첫 번째 단계, 특히 착수할 때 시작하는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꾸물거리는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물거리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연구를 보면은요,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이런 거 칭찬하는 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칭찬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지금 한 칭찬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애를 쓰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긍정

긍정적인 칭찬,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감이 아닌 시작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꿈을 거리는 동료를 대할 때는 시작 중심으로 소통하라로 하겠습니다.

0: Let me be heard.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주름 기억나시죠? 종이 접던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인연 만들기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그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름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럴 때, 아까 그때 종이 기억나죠? 피면 주름 많이 생기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인연들,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도 하나의 교향곡이고 거대한 파도 소리고 우리 하나의 눈사람 같은 거고 이슬 같은 걸로 보듯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돌아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김선호 시인의 시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하자. 나 안에. 이거 주름들이라고 봐도 돼요. 주름 하나 있어요? 안 그러잖아. 타인과 만나서 생겼잖아, 하나. 이 나들이 하나하나 생긴다.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폭력적인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지련의 상처가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주름이 하나하나하나 생겨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거대한 목장 같아, 사실 죽으면은. 나들이 우글우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향곡 단원들처럼. 그런데 이 나들이 다 좋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통제를 해? 내가 주름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싫은데도. 꼬맹이의 놀라운 특징은 뭐예요? 부모랑 계속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고 주름은 계속 깊어져.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름, 펼치기 힘든 주름이 윤영기의 주름이에요. 펼치면 너무나 슬픈 주름이 나오는 거 여러분 펼치면 답 없다. 그래서 이 나들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쓰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아는 척하면 어떤 나예요? 왜 꺼내는 거야?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나, 바흐를 좋아하는 나,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나, 별개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들은 뭐예요? 인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야. 주름을 펼쳐보면 아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거죠.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의 자아는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 답 없어요. 아이도 나름대로 사교생활합니다. 초등학생들 다 해요. 하다가 어떤 아이 만나면 주름 또 생겨.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그거 부정하면 답 없어요. 이해되죠? 하나의 주름이 또 생긴 건데. 우리도 그렇게 쓰자고 이제. 우리가 만난 사람을 너들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 너들 개수를 읽어내도록 노력을 하자고요. 처음에 사람 만나면 덩어리 한 개인 줄 알아. 시간이 지나면 안에 한 두서 너 개 있네? 뭐 이렇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10개, 20개를 이해를 하잖아. 요거. 옛날에 성철 스님이 뭐 했던 뭐 이거 유명한 말 있어요. 이런 거. 경상도 사투리죠. 이렇게도 좀 변주하시는 스님들이 많아요. 또 경상도 사투리야. 너는 뭐냐고. 이 먹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름? 주민번호? 주민번호도 왜 가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태어났으면 그 번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내라고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여러분 남편은 더 좋은 아내가 있어, 옆에. 남편이라고?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상관없어요. 안 태어났으면 돼. 장남이라고요?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지. 죽어도 위로 올라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딴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뭐예요? 라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들 주름들을 기억을 해보자고요. 주름들. 연말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파티도 열고 그럴 때 많잖아.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게 있어요. 가족들이랑.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랑 가장 싫어하는 거 가요 프로그램처럼 10개씩 적어봐. 10개씩. 우선순위 정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뭘 좋아하는지 찾잖아.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 막. 그럼 이분의 주름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 큰 소리에 민감하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뒤에 가서, 아! 그럼 나뺨 맞아요, 바로. 그럼 나왜 때려? 왜 때리는 게 아니죠? 저 만나겠냐고. 안 만나죠, 당연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민증번호를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아요, 우리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큰 소리를 좋아하는지, 뒤에 가서 나왔어! 이러는 걸 좋아하는지, 끔찍하게 싫어하는지를 다 찾아보잖아요. 왜요? 좋아하는 걸 해줘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거꾸로 돌아오자!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내 스스로. 리스트가 작성이 돼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거 저 보시는 시청자분들 리스트 작성해봐요. 정직하게 작성해봐. 좋아하는 것 세네 개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산산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좋아하는 거 리스트업 작성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작성했죠. 10개, 10개. 1년 지나서 다시 작성해봐. 그러면 새로운 게 하나 들어올 거고요. 새로운 게 하나 빠질 거고요. 순위가 바뀔 거야.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좋아하는 리스트가 좀 많아지고, 싫어하는 리스트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네 뭐고라고 물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밝힙시다. 그 순간에 좋아하는 거 밝혀도 돼요. 아, 난 짜장면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합시다. 네 뭐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바람이 좋네요라고 그래요. 좋네요가 포인트예요. 확고하게. 나는 바람을 좋아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까먹지 맙시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새로이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이해되죠? 어떤 거는 하나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거나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 모든 너에 대한, 나에 대한 정보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정의 개판이에요, 그건. 뭘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 뭘 생각하기를 즐기느냐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제 얘기는 뭐라고 드리는지 아세요? 랄랄랄랄랄라. 절대 나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말라거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당신은 누구예요? 그 상대방이 물으면 그러면 돼요. 저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응. 그리고 민증 보여주고, 어? 저는 여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 뭘 좋아하는지. 반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햇빛 같으면 꽃이 펴지듯이 여러분을 보여줄 거야. 나 이런 거 싫어했고요. 이런 거 싫어했고요. 이런 거 싫어했고요. 나큰 소리 나면 깜짝 놀래요.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야. 쫙 펼쳐지는 거야. 어머님들 살아 계시죠? 어머님 지금 뭐 좋아하세요? 10개 리스트가 작성이 되세요? 아, 작성 안 돼요.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이랑 똑같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스카프 하나 사줘요. 가 10년 만에 사줬어. 어머니가 짜증내야지.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 이상한 분들 만나서 패션 감각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고 오만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걔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예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랑 관련 없는 지식을 사변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건. 그 진짜로 무언가를 아낀다면, 나 자신을 아낀다면, 그러니까 나를 아낀다면, 또 뭐, 나는 생각하는 존재에 머물면 안 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스스로한테 해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건데 나한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난나 미워하는 거잖아. 어렸을 때는 넘어가자고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 안에 나들이요. 싫어하는 우울한 나. 그러니까,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나.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

아픈 나, 막 뭐 이런 나들이 많아. 내가 집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20 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부정적인 나가 있다는 거 심각한 문제야. 근데 그런데 젊었을 때의 주름들은 펴야 되죠. 일단은 피고 뭐를 해야 돼? 새로 주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들자고 얘기했잖아. 그럼 인연을 만들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선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조해능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 이 사람 책이 육조단경이라고 번역서 많아요. 이 해능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연을 만들까라는 원칙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네 본래 면목을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독립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와 같은 거야. 옛날에 나한테 가혹하게 구는 거야. 이 마주침은 나쁜 거죠. 옛날 같았으면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이 집에서 먹고 지내야 되니까. 내가 바깥이라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같이 있었지. 근데 이 경우면 나를 함부로 대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부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 마주침을 지속할 건가? 반복할 건가?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 옛날의 꼬맹이는 그게 안된 거야. 태어나서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나빠. 그런데 아버지랑 관계를 끊을 수도 없죠. 뭐 편지 하나 쓰고 한 살짜리가. 인연이 안 좋네요. 저는 떠나겠어요. 어떻게 떠나? 한 살짜리가. 못 떠나죠. 계속 마주침이 지속되죠. 그러다 보면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딱 마주쳤을 때, 이거 잘못하면 이상한 주름 생기겠다. 나쁜 주름 생기겠다. 그럼 빠져나가면 되잖아. 혜능이 얘기했었던 선악이 아니고 네 본래 면목을 보라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선악이라는 게 남들이 생각해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맨얼굴이야. 본래 맨얼굴. 본래 맨얼굴이요. 이거 좋아하면 남들이 근사하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 많죠. 유행이 대부분 그래요. 이거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나를 함부로 안볼것 같아. 그런 거 말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키우고요. 내가 좋아하는 주름을 만들면요. 남들 시선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전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동백이 언제 피어요? 3월에 피잖아. 동백이 착각에 빠져서 세상이 다 벚꽃을 좋아하니 5월을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동백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못 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자기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무럭무럭 무럭무럭. 나 음악 좋아한다? 그 다음에 더 풍성해지는 거 알죠? 음악 장르 중에 뭐 가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곡이지만 이걸 연주했던 이 사람 곡. 그것도 더 디테일하게 가죠. 1950년대 연주했던 그 CD나 LP가 제일 좋다. 이렇게까지 분화된다고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혜능은 가르쳐줬다고요. 선악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이 선이라는 거를 좋아하지도 말고, 그렇죠? 악이라고 그래서 싫어하지도 말라라는 거야. 네 본래 얼굴. 가면 있잖아, 가면. 공부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 공부 좋아하는 척 하면서, 엄마, 이 문제를 풀다 보니 너무 행복해요. 왜 좋아하는 척 하죠? 좋아하게 해줘야 엄마가 더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한다. 진짜, 씨. 독립만 하면 나는 절대 공부 안 한다. 10대까지만 해도 세계 경시대에 몇 위에 들어요, 우리는? 대학 애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있어? 대학원 가면 더 심해져.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하는데 거기 업적이 나온다? 에이, 그게 가능해요? 의자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10년 만들어봐. 나중에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요. 반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먹고 살려고 만들어. 아니, 그게 좋아지겠어요? 야, 근데 이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남의 시선을 받아들여요? 왜 남의 시선을? 살기 힘드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곳 아니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영어 좋아하나, 그렇게? 막 토익, 토플 시험 보러 우르르 몰려갈 때 대단해요, 저는. 왜 하죠? 그걸 좋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얘기도 해야 돼. 뭐 면접장에 가서. 저는 이코노미스트 분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욕하고 뽑아요 또. 영혼 없이. 면접장에 가서 그래야지. 저는 적격과 완창이 좋다고.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안 뽑히니까. 선악을 남의 선악에 의존하는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취업 안 되면 안 되고 이 집 아니면 안 되고요. 이 집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해능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본래 면목은 뭐냐? 다른 사람 눈치 하나도 보지 말고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를 고민을 하라라는 거죠. 해능이랑 비슷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니체. 니체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선악을 넘어서가 있어요. 먼저 느낌이 확 갔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원문이래요. 선악을 내가 넘으라고 하는 얘기는 좋음과 나쁨을 넘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좋음과 나쁨은요, 나의 가치예요. 나. 좋구나, 나쁘구나. 넘으실 수 있겠어요? 야, 이게 만만하지 않다. 니체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선악을 넘으라고 하는 얘기는 좋음과 나쁨을 넘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다. 해능도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네 본래 면목을 봐라.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척 하는 거 말고요. 즐거워하는 척 하는 거 말고요.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찾아라. 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좋은 주름이 생기니까. 돌아보면 이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도 여전히 우린 애야. 아직도 선악을 생각해.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남의 눈치를 봐. 안 더운 척.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 다 벗으면서. 더운 게 좋대더라. 그랬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가 에어컨을 안 틀어. 히터를 갖다 줘. 여러분 탓이에요, 그거. 자기 거를 얘기를 해야죠, 자기 거를. 이걸 원하면 이쁜 사람이야. 이걸 원하면 인정을 받고. 이걸 원하면 봉급을 많이 받고. 이걸 원하면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원해서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내가 진짜 이뻐하는 것들을 하면서 만드는 나들을 만들어야 될 때잖아. 남한테 배신당해서 생긴 거 말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무시해가지고 생긴 거, 그거 말고, 그런 나들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든 나들을 나 안에 만들어야 되잖아. 해능이 이제 육조단경에서 했었던 첫 번째 설법이에요, 이게.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네 본래 면목이 뭔지를 봐라. 아, 이거 센 말이에요. 이 원칙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남의 눈치를 봐? 어디에서 눈치를 봐요, 왜? 그곳을 못 벗어나요. 그곳에 벗어나면 못 살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거에 지배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약했을 때 받아. 그리고 그 약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아버지가 때려도 여기에 있어야 돼. 이 느낌인 거예요. 아무리 이 회사가 힘들어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이 시어머니가 진짜 난동을 부려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본래 면목을 언제 보여줄 수 있을까? 이혼하는 날. 아주머니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다고. 해능의 이야기 센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가능하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을 딱 만들었었을 때 만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정원이고 회사는 여기 들어왔고 말을 들어야 되고 여기 군대일 수도 있고 막 오만 조건들이 있잖아. 꼬맹이가 아니니까 에이 하고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나 안에 나쁜 나들이 생기지 않잖아. 내가 두 살, 세 살 때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폭력적이었다면 근데 그때 두세 살이 아니고 지금 내 나이였다면 아버님 손을 막았을 거야. 아, 왜 때리세요? 라고. 두 살짜리가 어떻게 막아? 왜 때리세요?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하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스무 살이 넘고 서른 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두 살 아이처럼 살아요. 그리고 징얼징얼거려.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회사를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가면 그만두면 되죠.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집 아니어도 살 수 있고요. 이 회사 아니어도 살 수 있고

0: 스톱이요. 뭐 뒤에 가면 하하하하 웃으면 나와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더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난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판 있다. 이거 좋다. 옛날에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바닷가 쪽에 보면은 수평선 생기고 절벽으로 봐서 배 못 몰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잖아. 바로 여기를 떠나니까 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온 세상 어린이들이 다 있대잖아. 지금 이 남자만 있다. 이 여자만 있다. 이 집만 있다. 이 회사만 있다가 아니라고요. 다른 곳에 가면 딴 어린이들이 많아. 온 세상 어린이들이. 지구는 둥글다고요. 착수천은 이런 거예요. 어떤 반복적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천 수만 가지의 관계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여 육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가본 섬도 많고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넘어가서 죽질 않아. 그들을 넘어가야 더 좋은 어린이들도 만날 수 있어. 안 가본 사람들만이 무서워한다. 꼬맹이들은 안 가요. 집에 나가지 마. 무섭다. 이러면 있어.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데도. 나가보면 아는데. 나가보면 그렇게 때리는 어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거야. 힘들 때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본다. 그러면 어쩌면 거기에서 인연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사하게. 이해되시죠? 우리 인연 만들기에 대해서 시작했던 시 있죠? 어느 분이 읽어보실까요? 예,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읽어보세요.
1: 상냥한 지옥. 너와 너가 모여 너를 만든다. 너와 너와 너가 모여 나를 만든다. 목과 나무와 입김이 모여 책상을 만든다. 별 하나에 너와 별 하나에 너처럼 끊임없이 다른 너가 된다. 너와 너는 나를 합성하고 나와 나는 너를 합성한다. 너는 나의 의존에 너가 되고 나는 너의 의존에 내가 된다.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지루하겠니. 불변이 없으므로 불뚫릴 게 없다. 소유할 게 없으므로 자유다 안녕. 심지어 나의 죽음 앞에서도 고마워 내 상냥한 지옥. 오늘도 안녕.
0: 인연 만들기가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는 말이죠. 주변의 트렌드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남들에 따라서 그걸 접지 맙시다. 이제 좋아하는 척 하지 말고요. 이제 싫어하는 척 하지 말자고요. 좋아하면 좋아하고요. 싫어하면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근사하고 이쁜 나들 있죠. 건강한 포도송이들 같은 그 나들이 좀 많이 좀 생길 것 같아.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내일은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요 측면. 오늘도 조금 힘들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또 다음 강연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또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 취해서 이렇게 벤치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면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 사람은 안방이에요. 가출로서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 출가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 뭐라고요? 노예는 뭐라고요? 돌아올 곳을 정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뿅뿅! 포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나종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소비의 기술입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소비자 역량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역량은 소비자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소비자 역량 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생활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학자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소비를 잘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고, 더 나아가서 시장의 주체로서 소비자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경제와 소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소비자학은 어떤 학문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소비자학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기춘 등의 정의를 인용하자면 소비자학은 소비자의 합리적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탐구하며 소비자의 권익과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제도적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탐구와 추구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향하는 목표는 학문마다 상이합니다. 일례로 가족학은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의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탐구합니다. 의학은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학문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사회라고도 정의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 중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학의 독창성은 소비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안녕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학은 소비자 복지의 증진이라는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소비자와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그리고 소비자와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합니다. 역량 있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양질의 재화가 시장에 공급되고 시장 환경이 경쟁적이 될수 있도록 만듭니다. 소비자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소비자와 안전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바로 소비자학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소비라는 단어는 사라질 소, 그리고 쓸피라는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비의 영어 단어인 consume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라는 뜻의 consume은 라틴어로 모드라는 뜻을 가진 콘과 잡아먹다,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sumere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써버리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활동을 자원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생산활동과 대비되는 행동으로 바라보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급자족이나 교환경제체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동일했지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과 소비가 완전 분리되었고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사업가가 제공하는 상품과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사업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써서 없애버린다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것이 본질적으로 소비는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써서 없애버리는 것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비자학에서는 소비를 만족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간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코넬대학교의 브라이언트 교수가 제안한 자원, 활동, 만족 모형은 어떤 활동이 소비 활동에 포함되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활동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활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원하는 물건을 사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요. 이렇게 시간과 자원을 써버리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주는 활동으로는 소비, 그리고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활동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만족을 주지는 않지만 자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어서 더 많은 소비와 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만족을 제공합니다. 월급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월급이 좋은 이유는 돈이 생겼다는 사실, 뭐그 사실도 좋을 수 있지만요. 그 사실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먹고, 마시고, 놀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와 여가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전 자원을 획득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노동과 가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만족을 주는 가사 노동 등도 넓은 의미의 소비 활동에 포함됩니다. 활동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자원 사용의 시기입니다. 소비 그리고 여가는 현재의 자원을 사용해서 현 시점에서 만족을 얻는 활동입니다. 차용은 미래의 자원을 현재에 사용해서 만족을 얻는 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시점에 더큰 만족을 위해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저축과 투자가 있습니다. 소비자 재무 관리 행동이 소비자에게서 중요한 영역이 되는 이유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또한 소비에는 획득 이후 사용과 처분의 과정도 포함됨을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소비는 소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다양한 만족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고 가계 복지 유지를 위해 용역을 사용하고 남는 것을 처분하는 역할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비는 단순하게 써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자신의 다양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의 기술입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차도 한잔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움직이고 싶으세요? 아마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언제 움직이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목이 마르거나 하면 비로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욕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욕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내가 도달하기 희망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다를 때 발생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 몸의 현재 상태가 수분이 부족해서 촉촉한 이상적인 상태와 괴리가 있으니 수분을 보충하라는 신호를 뇌가 나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에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될때 소비자는 욕구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욕구는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소비자가 처한 현재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면 새로 채워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상적인 상태에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에 별 불만이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 모델이 출시되면 사고 싶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의 괴리가 크다고 느껴지거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을 시작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욕구 단계 이론을 통해 욕구는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욕구 단계 모형은 원래 5단계였는데 사회가 변화하고 욕구가 고도화됨에 따라 일부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이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들을 추가하여서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소비자 욕구는 고도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다양한 지식 강연 쇼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지적 욕구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화를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이나 프로모션 등에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된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가전제품에서까지 맞춤형 소비가 보편화된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진 때문입니다. 욕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욕구가 다양한 기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내재적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나 생애 주기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욕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용하던 제품이 수명을 다하거나 소진되어서 새로운 제품이 필요해진 경우도 내재적으로 발생한 욕구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발생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욕구는 외적인 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편화된 상업적 환경은 다양한 마케팅 자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잠재된 소비 욕구를 깨우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부추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유명 인사나 셀럽을 섭외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품을 광고합니다. SNS 등의 매체는 제품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욕구를 느낀 소비자를 매우 편리하게 구매 사이트로 연결해주기까지 하면서 소비를 유도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K. 갈브레이스는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소비자의 욕구는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에 의존하게 되는 의존 효과가 나타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나 선전의 자극을 받아 의존적으로 재화를 소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가 과잉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소비자에게 중요한 소비 기술은 자신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주체성도 필요합니다.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는 것처럼 소비활동의 목적은 욕구의 충족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즉, 소비는 매우 목적지향적인 행위입니다. 얼핏 보면 만족은 자원을 사용하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 같아 보이지만 만족을 충족하는 것에도 소비의 기술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소비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 즉, 만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자 베비는 소비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우선 소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동시에 소비는 우리에게 기쁨과 재미 등을 주는 쾌락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전구와 샹들리에의 사진이 있습니다. 전구와 샹들리에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다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불만 밝히면 된다면 샹들리에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는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서 환하게 빛나면서 멋진 무드를 만들어냅니다. 소비사회가 진화하고 유통환경이 발달할수록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보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장을 보는 것은 일종의 가사 노동이었습니다. 장보기의 목적은 식구들이 먹을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었고, 주로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서 후다닥 찬거리를 사오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몰링이라는 트렌드가 유행될 정도로 시장은 더 이상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쉴수 있고 놀수 있는 여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유통환경이 발달하면서 장보기는 더 이상 식재료 구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는 여가의 기능을 겸비한 공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상품도 진화합니다. 기술력의 발달로 인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어지간한 상품들은 다 매우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만 가지고 상품을 차별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비본질적인 가치가 점차 중시되고 있습니다. 백색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편일률적이었던 냉장고가 형형색색의 색깔과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고, 가전이 이제는 가구로 기능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쁜 디자인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가치가 한 명의 소비자 안에 모두 내재되어 있고, 가치들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결국 사람이고, 사람은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나는 소비의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감성적인 나는 소비의 쾌락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격 대비 효용이 뛰어난 중저가 핸드폰으로도 충분하지만 예쁘고 비싼 최신 유행의 핸드폰을 보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용이고 조화입니다. 감성적인 측면을 무조건 나쁘다고 억누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감성이 너무 앞서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원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한 번씩 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곳에서 밥을 먹으며 기분을 내거나 평소에 입는 옷보다 비싼 옷을 한 번씩 사 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소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만족에는 실용적인 만족과 쾌락적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만족을 추구할지를 정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곧 소비의 기술입니다. 소비자학에서는 소비를 만족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원과 시간을 결합시키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만족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시간적 자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에는 돈과 자산 등이 포함되고, 인적 자원에는 노동력, 노력, 지식 등이 포함됩니다. 시간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자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슬프게도 소비자의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자는 예산의 제약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구 소득은 평균 6,415만 원 정도였고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처분 가능 가구 소득은 평균 5,22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신용을 활용해서 미래의 소득을 차용할 수는 있지만, 그 액수도 현재 나의 자산 상태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인적 자원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피로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24시간 중 개인 유지나 식사, 수면 등에 필요한 필수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2시간을 조금 넘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을 이해한다면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자원의 두 번째 특징은 자원의 가치는 소비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자원에 대해 다양한 청중에게 설명할 때 재미있는 점은 청중의 특성에 따라 반응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소비자학 개론을 강의할 때 소비자 자원의 유한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돈 많으세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격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시간 많으세요? 라고 물으면 배시시 웃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물적 자원이 시간 자원에 비해 더 희소한 자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동일한 질문을 전문직

승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했다면 다른 반응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시간 자원의 가치가 물적 자원의 가치보다 더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세 번째 특징은 자원은 같은 용도로 대체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비를 정의할 때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 자원과 시간을 결합시킨다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물적 자원과 시간이 같이 사용될 수 있고 한 종류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노트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델을 살지 결정하고 나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 사이트들을 검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가격을 찾기 위해서 시간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임금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그 시간을 들여서 가격 비교를 해서 적은 금액을 아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을 노동에 배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서 나의 물적 자원, 시간 자원, 인적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적절하게 결합해서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비의 기술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데서 소비의 기술의 핵심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자원이 유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소비의 본질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 골라 뽑음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골라서 뽑은 것 외에 다른 대안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을 어떤 한 가지 목적에 사용하는 선택을 내렸을 때 차선이었던 목적에 사용하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잃은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회비용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에는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등에서 주인공이 충동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와, 이거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라고 외치는 클리셰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잘하는 소비자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흔히 소비에 대해 말할 때 많이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바로 효율적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효율성은 시스템에서 투입과 산출 간의 분석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개념으로 특정 투입 수준에서 최대의 유용한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 의사결정에서 효율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일한 양의 자원을 썼을 때 가장 큰 만족을 얻거나 만족의 양이 동일하다면 가장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율적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는 소비자의 자원에 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도달할 수 있었던 더큰 만족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흔히 가성비, 가심비가 대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성비는 가격에 비해 좋은 성능을 얻는 선택, 즉 객관적으로 소비자가 얻는 만족을 평가하는 말이고, 가심비는 가격에 비해 가장 큰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선택, 즉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족의 크기로 소비의 결과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가심비는 소비의 합리성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때 소비자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소비의 목적은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만족이란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비의 목적인 만족을 달성했는지, 즉, 소비를 시작하게 된 원인인 욕구가 잘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구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소비자의 선택 결정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가치 체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가치 체계에 부합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비의 기술은 자신의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선택의 기회비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의 기술은 선택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좋은 소비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좋은 소비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의 상대적인 관계를 인식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불한 자원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경제학자인 토마스 가만은 소비사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소비자 자신의 이익 외에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비의 사회적 차원으로는 공정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시장의 혜택과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불공정이 발생하게 되며 좋은 소비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2022년 11월, 세계는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뉴스 클립 하나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월드컵 개막식 날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 3천 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축구화를 만들고 있었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공장 측은 병력을 투입했고 26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싼 가격에 물건을 살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비는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정한 가격에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비는 또한 사업자도 시장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그들과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상담 전화를 하면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법률 조항을 안내받게 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다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된것 같아서 찝찝하지만 블랙 컨슈머 문제가 오죽 심하면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소위 먹튀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부당한 이득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소비는 또한 세대 내에 소비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사회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참여의 제한을 받게 되는 특정한 계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점차 배제되면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장기화된 사회적 비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포용이란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이나 여성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런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포용에는 비용이 따를 수 있지만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소비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소비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겨울 전 세계는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유럽의 만년설이 녹았다, 대만에 이례적인 한파가 몰려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또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비란 나에게서 시작해서 사업자와 사회,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내재된 소비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불확실성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은 확실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재의 상태나 선택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소비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배달앱에서 메뉴를 고를 때 우리는 열심히 리뷰를 읽어보고 올라온 음식 사진을 복원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받아서 실제로 그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그 음식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어떤 맛일지 상상해보고 그 상상의 근거에서 선택을 내릴 뿐입니다. 소비자 선택은 불확실성을 넘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이란 선택의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소비자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매를 했을 때 물론 환불을 할수 있지만 시간은 그대로 낭비가 됩니다. 어떤 경우 선택한 대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중국의 한 해물 전문점에서 청산가리보다 독소가 10배나 강한 낙지를 먹을 뻔한 사건 사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대안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본의와는 달리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열심히 고르고 신중하게 숙고해서 주문한 옷이 도착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영 다른 모습일 때, 아,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택은 그 자체도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소비자는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위험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보는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켜 줄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좋은 소비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고 그 정보를 적절하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비 기술입니다. 소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상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며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아마 색깔이 아닌 성능이어야 할 것이고,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해상도, 메모리 사이즈,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는 시장에 어떤 대안이 있고, 각각의 대안은 선택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속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대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안이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정보는 거래의 조건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유통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 뿐 아니라, 어디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과 혜택의 차이가 점차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 및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사용 및 관리 방법, 사용하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될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괴리가 커지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품은 점점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상품이 속속 시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간의 결합도 가속화되면서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의 개방에 따라 이제 국경은 소비에 있어서 그 의미가 점점 옅어져 가고 있고 소비자는 더 방대한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의 기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권리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기본법에서 8개의 소비자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8개의 권리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할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또한 세 가지의 소비자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는 사업자와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나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비의 기술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비자 시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소비의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하면 소비의 기술도 변화합니다. 어떤 기술은 더 중요해지고 또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최근 중요한 시장의 변화는 디지털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버즈워드처럼 빈번하게 들립니다. 소비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의 대상이 디지털화되면서 물리적 재화가 아닌 디지털 재화의 구매와 이용이 빈번해졌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와서 내 것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었던 물리적 재화와는 달리 디지털 재화의 소비는 소유가 아닌 이용이 주를 이룹니다. 소비의 과정도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과거 싱싱한 사과를 사기 위해서는 가게에 가서 만져보고 향기를 맡고 색깔을 살펴보았지만 온라인에서 과일을 살 때는 정말 과일이 달았었는지 이용자 후기를 보고 당도를 나타내는 브릭스 등의 정보를 참고합니다. 거래 과정도 무인화되어서 문제를 경험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불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비의 주체도 디지털화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나의 행태 정보는 생산의 중요한 자원으로 투입됩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어서 온라인에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나의 정보의 가치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이렇게 시장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소비자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의 변화는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로 웨이스트, 탄소 제로 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이에 따라 산업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선형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소비자는 유통의 말단에서 상품, 서비스를 획득해서 사용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순환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의 잔해가 다시 생산의 원료로 투입됩니다. 이제 소비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생산 사이클의 투입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역할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장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의 변화는 플랫폼 경제의 진화입니다. 플랫폼의 핵심은

0: 만족의 추구라는 소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소비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소비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어떤 새로운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어떤 새로운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소비라는 행위는 의외로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비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소비자인 여러분께 소비 생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비란 나에게서 시작해서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내재돼.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요, 가족입니다. We're talking about our family. 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훈훈한 표현, 문구들은 잘 배워봤고요. 자, 오늘은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소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항상 좋게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결해야죠. 그렇죠? 가족인데요. 피는 물보다 강하다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게 좀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얘기까지 같이 좀 묶어서 표현 한 7, 8개에서 9개 정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요런 상황에 쓸수 있는 표현만 엄선해서 배우니까 오늘 10분 동안은 딱요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에 좀 심취해서 표현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 싸우다 쪽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뭐다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째, argue. argue. 자, 뭐 싸우다 하면 이런 뭐 fight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 fight도 돼요. 꼭 fight라고 막 주먹 다짐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Argue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싸움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이걸 그냥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해도 됩니다. 그렇죠? 뭔가 좀 언쟁이 있거나 싸웠다. 다투다 여과물로 I sometime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I sometimes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Same thing. 들어볼게요.
1: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0: 동사는 됐고, 일단 누구누구와니까 with예요. argue with 사람.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여러 관용구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왔습니다. 관용구란 건 수거 같은 느낌이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자, 소들이 가끔 싸울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빵 부딪히죠? 머리끼리 막 머리끼리 부딪혀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bump heads, 부딪힌다, 범퍼카 아시죠?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bump heads, 머리를 부딪힌다 with each other, 서로. 무슨 뜻? 의견 충돌입니다. 충돌. 우리도 쓰네요. 의견 충돌을 빚다. 가끔씩 내집 가족들하고 의견이 좀 충돌될 때가 있어. 그럴 때, I sometimes bump heads with my family members. 혹은 서로. We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S가 붙어야 되죠? 들어볼게요.
1: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이건 좀 외울게요, 여러분. 그래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 표현 하나 고른 거니까 자 수고가 더 많은데 이거 하나 일단 자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argue 써도 되고요 fight 써도 된다 했죠 fight with 누구 하면 사람인데 over 하면 대상이에요 fight over small things 뭔뜻뭐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over로 연결해요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 fight over small things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 Fight over small things. 자, 들어보세요.
1: Fight over small things. Fight over small things.
0: 자, 그러면 엄마와 나는 가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다. 사실 앞에 있었던 표현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왕 하는 거 아까 썼던 그 수거 관용권 배워볼까요? 이거 뭐 이게 머리 부딪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엄마와 나 그럼 이제 어머니랑 앞에다 줄을 줘야죠. My mom and I. My mom and I 이렇게 주어 순서가 되죠.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그대로 bump heads with each other. 한번 더 bump heads with each other. 어머니하고 나하고 가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들어볼게요.
1: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좋습니다. 잘 쓰셨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서로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예? 인격을 막 이렇게 뭐 모독한다든가 약간 이런 말들,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들,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죠.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지치죠. 소모적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가족하고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래서 다치게 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urt. 근데 뭐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다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감정을 다치게 하는 거죠. hurt each other's feelings. 싸우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니까 hurt each other's feelings. 뭐한 사람이라고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서로 상하는 거지. 자, hurt each other's feelings. S 붙여야 돼요. 들어볼게요.
1: Hurt each other's feelings. Hurt each other's feelings.
0: 좋아요. 자, 요 지치게 하는 뭐 알고 계세요? 지치게 하는 exhausting 이라는 거에다가 감정적으로를 붙여주면 되는데 emotionally exhausting.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뭔가 감정적으로 좀 지치게 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0: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그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이 표현. 자, 그러면 exhausting ing가 돼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소모적이라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 같죠? 지친다는 얘기가. 자, 싸우는 거. 싸우는 게 emotionally exhausting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뒤에다 주면 될 것 같고. 자, 싸우는 거.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 한 명. A family member죠. Family는 가족이고 그중에 구성원 한 명. Member. A family member. 그 사람과. With. 자,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동명사 having a fight. 싸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ighting 해도 되고 having a fight 해도 되고 똑같은 뜻이에요.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일 수 있다.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가족 구성원과 이렇게 싸우는 건 나름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0: 시작.
1: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0: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셨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그대로 갔으면 좋은 게 emotional exhausting이고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칠 때 쓰시면 되거든요.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안 풀려서 그렇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에요. 싸울 수는 있죠. 갈등을 빚을 수 있죠, 가족 간에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죠. 가족인데 여러분, 그죠? 자, 첫째. respectful, 이거 외울게요. respect를 모르는 게 아니라 respectful 자체를 표현으로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이거 할게요, 꼭이요. 서로 간에 약간 존중하다. 들어볼게요.
1: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0: 어느 정도는 단어를 외워야 말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겠다.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다. 자, 현명하게, wisely. Resolve가 해결이에요. Resolve conflicts. 갈등이 뭐죠?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해결하다. Conflicts. 갈등. Wisely. 현명하게. 그렇죠? 순서는 반대지만. 들어볼게요.
1: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0: Okay. Resolve conflicts wisely. We should resolve conflicts wisely. 자, 사이좋게 지내다. 이건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을 텐데요.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이거 들어봤죠? Get along with가 뭐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다, 서로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0: 서로가 들어간 거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자, 아까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respectful 해야 된다. Resolve conflicts wisely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respect를 먼저 줄까요?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자, 가족 간에도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뭐뭐하기 위해서 to resolve conflicts wisely. 아무리 싸워도 상대를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다퉈야 되지. 그게 무너지면 많은 게 무너지죠.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간단한 문장입니다. 뭐 저희 10분 영어에서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0: Wonderful.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가족 간의 갈등이 오늘 주제였죠? 서로 충돌을 빗달 때. 이거 기억나시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지치게 하는. Emotionally exhausting. 들어볼게요.
1: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0: 마지막으로 서로 존중할 때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환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아니면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an versus be able to. Can versus be able to. 근데 can 하고 be able to 똑같은 뜻 아닌가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Let's find out. 자, 첫 번째 단어 can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뜻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네, 나는 can 발음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할 거면 모음을 살짝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can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 왜 영어가 약간 느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can 이게 아니고 can. can.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ca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그냥 사용되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할 수 있다 라는 어감을 가졌어요. Okay? Can means that you're able to do something, but it means it is a fact. You can always do it.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first. I can swim. She can eat anything. I can do whatever I want. Can. 항상 할 수 있다. Can 말고 ca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I can swim. 자,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다는 팩트예요. 그래서 be able to 보다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배웠고 나는 수영 잘해. 할 수 있어. I can swim. Can you swim? 응? I can swim.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하나도 뭔가 음식에 대해서 뭐 피키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잘 먹는다. 항상 잘 먹는다.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항상 다 잘 먹는다. 모든 거 다 잘 먹는다. 이상한 것도 잘 먹는다. She can eat anything. She can eat anything.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 do whatever I want.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do whatever I want. 네, 다음 단어 be able to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비동사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able to. able보다는 able. able 그다음에 연결해서 able to. able to. 자, 연결을 하실 거면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좀 약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be able to. 네, be able to. 이거는 뭔가 특정한 조건에서 마침내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can처럼 뜻은 할 수 있다이지만 이거는 그냥 특정한 조건에서 뭔가 항상보다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문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am finally able to swim.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Be able to.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Be abl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am finally able to swim. 나는 드디어 수영을 할수 있어. 뭔가 전에는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지금은 이제 수영을 할수 있다.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One more time. I am finally able to swim.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그녀는 무엇인가를 이제 먹을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감은 예전에는 잘못 먹은 거죠. 근데 이제는 먹을 수 있다. 뭔가 수술을 했는데 잘못 먹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어.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s able to eat something.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can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can은 항상 할수 있다라는 어감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전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정리해 드릴게요. Can은 항상 뭔가 할수 있다. 특히나 뭔가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can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Be able to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뭔가 할수 있다 할 때는 be able to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with can and be able to. 네, 오늘 배우신 can하고 be able to 가지고 개인적인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Okay, and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E'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를 이해, understand 하고 계신가요?
1: No, it's misunderstand.
0: 네, misunderstanding이 바로 mm-hmm.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Mm-hmm. 오해인데요. Mm-hmm.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살펴볼까요?
1: Mm-hmm.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particular

0: it is. I hate scheduled related misunderstandings.
1: I hate schedule related misunderstandings가 mm-hmm. 핵심 내용입니다. Mm-hmm.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오해를 저는 싫어해요라는 내용이에요. 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0: 조던 씨입니다.
1: 네,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0: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가장 안 좋아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0: So Jordan said,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네, scheduling misunderstandings라고 조던 씨는 이야기했는데 아까 핵심 내용 소개해드릴 때는 schedule related misunderstandings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0: Yeah, they mean the same.
1: 네, 그래서 일정 오해고요. 일정 관련 오해고 앞에 나오는 내용은 my least favorite. 보통 my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0: Your favorite, but your least favorite is 네. the one you don't like, 네, basically.
1: My favorite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씩 my most favorite이라고 하기도 해요.
0: My most favorite of all time.
1: 네, 이렇게.
0: You really want to make it a good, like strong statement.
1: Exactly. of all time 붙이기도 하는데 그 완전 반대로 간 게 바로 least favorite. Mm-hmm.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오해는 mm-hmm. 일정 관련 오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m-hmm.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는
0: okay.
1: 여기 주어가 my least favorite type이잖아요. Mm-hmm. type인데 왜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라고 하지 않고 mm-hmm. 왜 are라고 했냐면 물론 misunderstandings가 있기도 하고
0: Of course. I think she was just thinking of them overall. 네. Like each one instead of just the idea of
1: 맞아요.
0: misunderstanding.
1: 그래서 앞에는 타입이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scheduling misunderstandings이기 때문에 mm-hmm. 그걸 더 생각을 하고 are라고 했습니다. 구어체에서는 yeah.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is도
0: yes.
1: 가능하고 of are도 course. 가능해요.
0: Yes, they would both be okay in this case.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네.
1: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번째로 나오는 어휘는요, 완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alleviate였습니다. 그리고 생기다, 발생하다, arise도 쓰였는데요. 함께 발음 연습을 좀 해볼게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alleviate, alleviate, alleviate. Next, we have arise, arise, aris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0: 그 다음으로는 뚜렷한, 분명한, distinct,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하다, implement, implement 쓰였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시죠.
1: Next, we have distinct, distinct, distinct. And lastly, we have implement, implement, implement. Perfect. Let's look at Jordan'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s, or something like that.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All right. In general, alleviating schedule-related misunderstandings is always a good thing,
0: 네.
1: right?
0: 조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습관을 하나 이렇게 몸에 익혀서 이제는 습관, 이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일정 관련 오해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도 최근에 이런 오해가 있었지 기억나는 것도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1: Right.
0: 아주 완벽하게 차단하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t everything line by line.
2: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0: 네. Now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 yes.
0: 신호로
1: like
0: So,
1: now, let me tell you a story.
0: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Mm-hmm. Like everyone, 다른 사람들처럼이라고 했는데 Like everyone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Like everyone else.
1: Yeah, like everyone else.
0: 네,
1: right?
0: 똑같은 뜻입니다.
1: I'm sure other people feel the same way, mm-hmm. basically.
0: 아니면 just like everyone.
1: Yeah, just like everyone. 네. I don't like this.
0: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I hate misunderstandings. Mm-hmm. 저는 오해를 싫어합니다.
1: All okay. right.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She say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Misunderstandings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문장에도 나왔고 이 문장에 두 개 나왔는데요. One of my least favorite, 아까 요약 문장 이야기하면서 소개했었죠. 가장 안 좋아하는 걸 말하고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오해들 중 one, 하나니까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요약 문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한 다음에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했어요.
1: Yes.
0: 거기서는 type, 거기서도 단수의 명사인데 are가 나름 허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굳이 is로 또 같은 사람인데 말을 바꿔서 해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그냥 의식의 흐름상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앞에 one을 말했잖아요.
1: Uh-huh.
0: 그래서 one of my를 한 이상 그때도 are를 쓰기에는 좀 너무 심해요.
1: Right. So 그래서, in this case, because 네. she said one of, Most people would just say is, right?
0: Yeah.
1: One of my blah, blah, blah is this.
0: So you could say my favorite type, type, not types.
1: Yeah, my favorite type, type. Is.
0: 네. Or you could say my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movies are. 이건 돼요.
1: Yes.
0: 괜찮다고 허용이

0: 되는데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하면 거의 이제 is라고 할 겁니다.
1: That's right. 자, that is right.
0: 네, 설명이 충분했길 바라면서 okay.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2: Yes.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s or something like that.
1: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0: 네, 완화하다.
1: Alleviate.
0: 여기에서는 마치 avoid, 피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1: Right.
0: 아예 피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기보다는 alleviate는 make something less severe.
1: Yeah, you make it less severe. Yeah. So if you alleviate the pain, that means you make it a little more tolerable. 네. But it's not completely gone.
0: Exactly.
1: Right?
0: You're not getting rid of the pain. 방금 전에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alleviate하고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가 pain이에요.
1: Pain.
0: 그래서 뭐 painkiller라든지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통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보통 이제 설명이
1: right.
0: alleviate라고 많이
1: alleviate,
0: 나와 있습니다.
1: Right.
0: 그래서 완화하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는 완화보다는 그냥 없애는
1: yeah.
0: 그런 의미로 많이 써주셨고요. Mm-hmm. 그다음으로 생기다, 발생하다.
1: Arise입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rise. The sun is rising. 올라오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1: Uh-huh.
0: 그런데 arise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다라든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미보다 앞에 제가 영어 문장을 다 본 건 아니지만 uh-huh. 대체로 제가 볼 거는 그 앞에 could,
1: yeah.
0: might.
1: Something that could arise.
0: 네.
1: Right.
0: 그런
1: It's
0: 게 많이 쓰여요.
1: Possible that it could arise, right?
0: 그러다 보니까 could하고 might 뭐 일어날 수도 mm-hmm. 있다 이런 조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 연음이 자주 돼요. 그래서 mm-hmm. could arise 하는 사람보다는 could arise, might arise.
1: One problem that could arise is this.
0: 네, 그래서 아예 다른 뭐 영어가 아닌 언어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1: Could arise,
0: might arise,
1: could arise,
0: will arise,
1: would arise
0: 등등.
1: Might arise.
0: 네, 그냥 네 과거형이라기보다는. 과거형보다는 또는 현재형보다는 이렇게
1: yes.
0: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 have worked my hardest.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Mm-hmm.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어떠한 종류의 오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어요.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Mm-hmm. 일정 잡는 거에 관한 실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1: All right. Next she say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0: 여기 or 다음에 not being clear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could arise from not being clear.
1: Yes.
0: 그래서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
1: Mm-hmm.
0: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mm-hmm. 몇 시에 만날 건지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1: Mm-hmm.
0: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 건지를 정확하게 mm-hmm.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죠.
1: Mm-hmm. Another thing that could arise Well, from this is,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 or something like that.
0: 네, 이 부분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1: Mm-hmm.
0: How much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통 말하죠.
1: Mm-hmm.
0: 뭐 얼마나 많은지도 yeah. 쓸 수 있지만.
1: Yeah, but 그래서, in this case, you 네. know, how much the activity costs,
0: 네.
1: right? How much money you need to spend.
0: How much it costs.
1: Mm-hmm.
0: How much it costs.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 mm-hmm. it 부분이 쭉 확장돼서 the activity that we are going to do.
1: Mm-hmm.
0: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이게 한 덩어리고
1: yes. costs.
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yes. 할 활동이 돈이 얼마나 될 건지 or something like that. 그런
1: mm-hmm.
0: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한 친구는 돈을 안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비싸다고 갑자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Uh-huh. Or maybe they need cash because maybe it doesn't take card.
0: Exactly.
1: Yeah. Anything like that.
0: Yeah.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1: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0: 여기서 말하는 now라는 거는 뭐, but,
1: yeah,
0: 그런 의미로
1: but.
0: 쓸 수도 있겠고요. 난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어떤 사례를 생각해보자면 없습니다. 아니면 일단 번역에서는 빼두셔도 괜찮아요.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1: Yes, a distinct. Distinct.
0: Distinct는 뚜렷한, 분명한이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하나 볼까요?
1: For example,

0: could say something like this. I have a distinct memory of that day.
1: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라는 말입니다.
0: I have a very clear memory of that day. I know exactly what
1: exactly happened. Exactly, like what happened by the hour.
0: Yes, it's very distinct.
1: 네. 그런데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라는 말을 이 문맥에서 꺼내서 그냥 완전 다른 문맥에서 보면은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I don't remember things well.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0: Well, yeah, you could. But it's less common.
1: It's less common. And she's being very specific here. And even though we didn't ask her, 뭐 기억나는 오해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게 일화가 있나요? 아, 안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생각해 보자. 어떤 오해가 있었지?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of a misunderstanding that I could tell you about. 그런 의미가 뒤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오해의 일화는 생각이 안 납니다.
0: Right.
1: 그런 의미예요. 평소에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0: Right. In this case, of course, we know because of the context that it's exactly what you said. A memory about a schedule misunderstanding.
1: Yeah.
0: Now, next she says,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지금도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Take care 한 다음에 misunderstanding이 나온다는 거는 오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0: Yes, to make sure no misunderstandings happen.
1: Exactly.
0: Right? She says how she does it.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1: 어떻게 함으로써? By always sending 항상 보냄으로써 그런데 one last message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요.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모든 대화의 끝부분에 that says 여기서 that says는 one last message that says
0: what the message says
1: 네.
0: right
1: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겠죠?
2: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0: So the message says,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1: 네, awesome이라는 거는 great.
0: Great.
1: Good.
0: Perfect.
1: Superb.
0: 뭐 Fantastic.
1: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겠죠.
0: Magnificent.
1: 네,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냥 sounds good 이런
0: yeah,
1: 의미로.
0: Like, great, we made the schedule.
1: 그래서 I w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I will see you this Friday. 그 뒤에 해당되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0: Of course, I'll see you this Friday at 3 o'clock at the shopping mall.
1: 네, 그렇게
0: On the second floor in front of the pretzel place.
1: That's very specific.
0: Bring $10. Hey.
1: Yeah, that's specific enough.
0: Yeah.
1: 네, 그래서 이런 그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인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0: Yes.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1: 네, 시행하다.
0: Implement, implement.
1: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0: They are implementing the new system next month.
1: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스템, 뭐 체계도 되지만 제도도 가능해요. 그래서
0: right.
1: they are implementing the new system next month. 다음 달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거예요. 이런 예문이고요.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라고 했는데 practice가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고 어떤 시행하는 방식, 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 A practice is something you implement.
1: Yeah. 그렇게 하기
0: A method or a way of doing something.
1: Exactly. Way of doing something.
0: Right.
1: 그래서 뭐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말할 때 that's common practice,
0: common practice
1: 이런
0: right.
1: 이야기 많이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로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0: All right. And then what happened since she star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그렇게 마지막에 확인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일정에 관한 오해가 없었는데 no misunderstandings 전혀 없었어요.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0: Way easier.
1: 제 생활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0: That's true. I think I'll start doing that. And I'll be very specific, just like you.
1: Don't be too specific, though.
0: Oh, I will. I'm going to tell them what I'm wearing.
1: Okay.
0: All
1: so,
0: right.
1: so they can find you,
0: yeah.
1: even though they know you?
0: Right.
1: All right.
0: Okay,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Now, like everyon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one's least favorite type of였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첫 번째 문장 그는 그 사람은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종류의 배우예요. 이런 문장은 영어로 he is 또는 his my least favorite type of actor 하시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He's my least favorite type of actor. One more time. He's my least favorite type of actor.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sentence.
0: 두 번째는 그것은 그녀가 제일 안 좋아하는 종류의 스포츠가 되었어요. It became her least favorite type of sport. 물론 두 문장 다 type를 kind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t became her least favorite type of sport. One more time. It became her least favorite type of sport. Perfect. How about we move on to the next pattern?
0: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라고 할 때 one last 한 다음에 명사를 씁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One last pictur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한 장만 찍은 건 아니에요. 한 장 더 찍은 거죠. We took one last picture. 발음 연습이요.
1: We took one last picture. A little bit faster. We took one last pictur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They are giving one last warning. They're giving one last warning.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re giving one last warning. They're giving one last warning. Perfect. Let's take a look at Jordan's clip one more time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0: 일정 관련 오해와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One of my biggest fears is that I'll continue to misunderstand the final schedule and miss a final. From misunderstandings to delays that throw your day off schedule, you could wind up feeling very frustrate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Okay.
0: 첫 번째로
1: Noah says,
0: Noah 씨는 one of my biggest fears is that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 하나는 that I'll continue to misunderstand the finals schedule. Finals는 기말고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일정을 계속 잘못 알고 있다가 and miss a final. 앞에 finals는 기말고사 기간 전체를 말하고
1: yes.
0: a final은 한 과목을 말할
1: yes.
0: 거예요.
1: A final exam, one exam.
0: 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다가 하나 시험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1: Mm-hmm.
0: 학생이신가 봐요.
1: Of course.
0: 그 다음으로
1: Daisy says
0: From misunderstandings to delays, 오해에서부터 일정이 연기되는 것까지 that throw your day, 하루를 off schedule, 원래 일정이 어긋나게 만드는
1: right.
0: 이런 오해에서부터 일정 지연 등이 생겨서 you could wind up feeling very frustrated.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Oh yes, I've been there, Daisy.
0: Yeah, I think everyone has been there.
1: True. All right, perfect. Well,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What things do you need for VR? To see VR, you normally need very special goggles you wear on your head and over your eyes. Inside the goggles are two small screens showing the wearer a virtual reality. However, some big smartphones can be used for VR if they're put inside certain special goggles too. This way, the phone, when it's very close to your face, can show you two images just like the special VR goggles do. VR controllers are used to interact with the world, a bit like a games console controller. These special VR controllers let you move objects, push buttons, and play with the virtual world you are seeing. What things do you need for VR? 자, VR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케이. So, 여기 사진을 보면은 딱 보이죠? We need special goggles. 네, 우리가 특수 고글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크리스틴은 고글이 더 어렵습니다. Goggle. 네, 원어민들은 goggle이라고 하죠. 네, 한국 사람들 고글인데. 네, 이 고글이 꼭 필요해요. Goggles. Alright? And inside the goggles are two small screens. 자, 이 고글 안에, goggle 안에 이렇게 두 화면이 있어요. Alright? 그래서 이제 이 화면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볼 수 있는데, 혹시 친구들 이걸 알았나요? 어떤 스마트폰은 이 special goggles 이 안에다 끼워가지고 볼 수도 있대요. 네, even you can use your smartphones to see virtual reality. Okay, so let's do our stop and think. Where do you wear VR goggles? 자, 어디에 착용하나요? 네. On our head. It says here, wear on your head, 머리와 눈 위에. Okay, so over our eyes, right?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All right, that's how we wear our VR goggles. Now, VR controllers are used to interact with the world. 자,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단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To interact는 한국말로 상호작용하다. 네, 그런 뜻이에요. So, VR controllers are used to interact with the world. 자, VR 컨트롤러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됩니다. 네, 여기에서 딱 이제 끼고 이 컨트롤을 갖고 막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처럼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통해서 이 컨트롤러 통해서 뭐를 만들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물체를 막 옮기고 네 다양한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조금 비디오 게임 같은 느낌이죠. Alright?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잠깐 볼까요? You can explore real worlds or virtual worlds with a VR controller. 자, VR 컨트롤러로 가상 세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irtual worlds is the answer to stop and think. Okay?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Do I need a special VR room? You don't need a special room, but you do need space. When using VR, you can't see the real world around you, so it's important to have plenty of space so that you don't hurt yourself or anyone else. Sometimes people forget they're in a virtual world, so they try to reach out and grab objects that aren't really there. It looks very funny to anyone watching them. There aren't many VR places you can go and use VR goggles. But this might change in the future as more people use them. When you're older, you may be able to buy VR goggles of your own. Okay, 자, do I need a special VR room? 자, 어떤 뭐 특별한 VR 뭐 방이 필요하나요? 뭐, no, you don't need a special room. 여기서 그러는데, 나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하지만, but when using VR, you can't see the real world around you, so it's important to have plenty of space. 자, 여기에서 자꾸 space, space 얘기.

얘기가 나오는데 plenty of는 우리 second, our second vocabulary term인데 넉넉한 그리고 plenty of space는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조금 아니고 넉넉한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우리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막 팔을 뻗고 뭐 손을 내밀고 뭔가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넉넉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다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Alright? 자, in the future 아마 여기서 그러는데 you may be able to buy VR goggles. 우리가 다 크면은 몇 년 후에 우리가 직접 사서 집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kay, so let's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y is this boy reaching out? 자, 남자 아이가 왜 손을 내밀고 있나요? 네, 지금 special goggles. He has special goggles and he sees something. 뭔가 잡고 싶어요. That is why. 네, 뭔가 물건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Okay, so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of course today was very interesting. 자, special goggles. What do you need? 네, 이 고글이 아니라 goggles. 한번 연습해 보세요, 친구들. Okay, goggles. All right. So we will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virtual reality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영어 관련되어 있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아이가 필요한 건 칭찬이라고 해서 아이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1: 저희도 다음 주에 지금 상담이 잡혀 있는데.
0: 아, 오케이.
1: 아이가 과연 얼마나 이 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특이사항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부모로서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 진짜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천방지축이고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저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오, 지금 저희에서 제2의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만을 따라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집에서는 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되게 칭찬을 한 적이
0: 그런
1: 있었거든요.
0: 거를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요.
1: 너무
0: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궁금하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학을 간게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잭슨 선생님, 혹시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2: Do you speak English?
1: 제 아이의 잉글리시 티처시군요. 잭슨 티처? My kid? How about my kid?
2: Oh, how about him?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New friends?
2: He's getting along well.
1: Well,
2: Well,
1: okay.
2: yes.
1: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2: Sorry?
1: Worry about my kid.
2: Oh,
1: Yeah, my,
2: you're worried?
1: yeah, my son,
2: Oh.
1: okay, a little bit worry. Yeah.
2: Oh. Well,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Compliment?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Okay.
2: Plenty. Okay?
1: Okay. 예, 잘
2: You're
1: 부탁드립니다.
2: welcome.
0: 아이고. 아니, 선생님이랑 소통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1: 예.
0: 그 선생님께서 편지를 직접 써주셨다고
1: 맞아요. 제가
0: 들었어요.
1: 꼭 안아드렸어요. 예. 말보다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안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확실하게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과 뭐 학부모님 사이에서의 대화, 우리 한번 재밌게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성함이 잭슨이에요. So,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교에서
1: 야.
0: 어떻게 하고 있냐? 궁금한 거잖아요.
1: How's my doing, Mrs. Jackson? 여기는 확실히 이름이 뒤에 오니까는. 그러면은 여기에 my 애. kid 할게요.
0: Okay.
1: kid.
0: How's my kid doing, Mrs. Jackson?
1: 네.
0: All right.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괜찮고요. 오늘은 다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뭔지 벌써 아시겠죠? 바로 child. 오케이. 뭔가 이런 게 있어요. kid는 장점이 굉장히 캐주얼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child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뭐랄까요? 예의가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 선생님과 만나는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0: That's right. 조금 얌전한 느낌인 거죠. 오케이.
1: 예.
0: So,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누가 어떻게 지내냐. 별게 없어요. 그렇죠? 직역을 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여기서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생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은지, 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패턴을 예전에도 한 적은 있지만은요. 주어가 복수일 때도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So 단수일 경우에는 how is your doing, right? 하지만 여러 명일 경우에는 how are 주어들 doing.
1: doing.
0: 뭐 물론 주어가 you일 경우에도 are you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로 한번 잡아볼까요?
1: 예.
0: he 남자로 잡아볼게요. 걔 어떻게 지내?
1: How is he doing?
0: 그죠? How is it doing? How is he doing?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복수로 가볼게요.
1: 복수로.
0: 너희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니? 어떻게 지내고 계셔?
1: How's your parents doing?
0: How is your parents?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That's right. 헷갈리죠?
1: 네.
0: 많은 분들이 복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1: 자동으로 딱 안 되네요. 네.
0: 그래서 아, 나 저 표현 알아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1: 네.
0: 소리를 실제로 내서 했는데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야 인정받는 거거든요.
1: 네.
0: Okay, just like this.
1: 음흠.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is it doing?
1: How is it doing?
0: How are your parents doing?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how is 이걸 줄여서 how's로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My child doing, Mrs. Jackson. 아, 그나저나 여러분 뭐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선생님 하면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슨 teacher이잖아요.
1: 그렇죠.
0: Jackson teacher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어민들도 그게 익숙하다고 들었어요.
1: 오.
0: 그래서 Jackson teacher 한다고 해서 wha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뭐 약간 동양권에서는 그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1: 아.
0: Right, so 여성분인데 결혼을 했으면은 Mrs.라고 하는 거고 뭐 남자다 그러면 Mr.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teacher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1: 아무래도 우리는 네.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잭슨 부인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1: 네.
0: 느꼈을 때는.
1: 음흠.
0: 근데 그게 굉장히 기본적이긴 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자, 다행히도 아이가 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걸 전달을 해줘야겠죠?
1: 네.
0: 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Okay. Right. 새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학을 가는 게
1: 아, 그러네요. 아, 그럼 걱정 많이 되시지.
0: That's right.
1: 부모 입장에서.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0: 네, 덩어리 표현을 몰라도 한번 감으로 해보세요. 어디 정도에서 자르면 좋을까요?
1: He's... 아무래도 with 앞에서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He's getting along well.
0: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상상해보면.
1: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예, 그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새 친구들과.
0: That's right.
1: 수 여기에 새 친구들을 뜻하는 friends, new가 네. 앞에 있으니까 friends만 쓰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표현을 제가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이걸로 제가 단어를 만들어봤는데요. Friends 일단. 맞습니다. 그렇죠? With his new friends. 한 명만이라기보다는 거기 동급생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1: 네.
0: friends와 잘 어울린다. Friend is 당연히 친구, 가벼운 단어가 되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잘 어울리면서 trouble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할 때
1: 네.
0: 여기 덩어리 표현 좀 길긴 하지만요. get along well 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along well 이라고 하면 아주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사이가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누구랑?
1: With
0: someone. There you go.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그녀는 모두와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잘 어울려, 친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녀는?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0: 모두.
1: All.
0: 아니면... All, everyone.
1: Everyone.
0: Right? So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Yes.
0: 자, how about this? 마유는 그녀와 잘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어. 친구가 있는데 좀 걱정을 했던 거죠.
1: 네.
0: So 마유는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 그녀와.
1: Mayu is getting well with.
0: Getting along well.
1: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Her, right? So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1: 이렇게
0: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덩어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겠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연습이 필요하겠죠. So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어디쯤 자르면 될까요?
1: 저는 여기.
0: 그게 완벽합니다.
1: 아 그래요?
0: Uh-huh.
1: 이렇게.
0: Right. So she's getting along well. 여기까지만 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도대체 누구랑 그러느냐가 꼭 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o with everyone, with her. 읽어볼게요.
1: 네.
0: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0: 네,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1: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네, 제가 조금 의미절로 자르기 위해서 쉬어서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한 번에 읽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1: 네.
0: Well 대신에 fine을 써도 되는데 뉘앙스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well이라는 건 진짜 둘이 친해가지고 막 이런
1: 네.
0: 느낌을 강조를 하는데 fine을 쓰면 나쁘지 않다.
1: 아.
0: 큰 문제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떨어지죠.
1: Well보다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제는 없이 지내요라는 거 해도 되겠죠? 해도

0: 지만 well 해서 아우 아주 그냥 잘
1: 잘
0: 어울려요.
1: 지내요.
0: 애가 성격이 좋아서 이런 느낌.
1: 엄마가 더 안심할 수 있는 말이네요.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같이 여러분 읽어볼게요.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 응?
0: 너무 걱정했었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1: What a relief. I was a bit, relief는 뭔가 안심하다 이런 걸로 외웠던 것 같은데.
0: 오케이.
1: 안심.
0: 오케이.
1: 예. 이거는 뭐 빈칸 채울 거 없으니까 제낄게요. 예. I was a bit, 걱정.
0: 걱정.
1: worry.
0: Okay.
1: Yes.
0: Alright. So, what a relief. Relief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꼭
1: 네.
0: 알아둬야 되는데 좀 이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네.
0: 자, 그리고 나서 I was a bit 약간 좀 worried 했다.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네, 형식이 다르죠. 그쵸? worry는 뭐예요? 걱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1: 네.
0: 여기 지금 비동사 썼죠?
1: 아,
0: 얘는
1: 그러네요.
0: 걱정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 예.
0: 걱정 뭐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의 형용사 바로 worried.
1: worried.
0: Alright, so 이거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I'm worried. I'm worried about you. 이런 식으로 계속 걱정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맞아요. 뭔가
1: 네.
0: 안심한다 이런 얘기죠?
1: 그쵸.
0: So 실제로 이게 안도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Relief. Right? 이게 뭔가를 완화시켜주는 완화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약 중에서
1: 네.
0: 그렇죠? 무슨 뭐 pain reliever 이런 거 들어봤나요?
1: 페인.
0: 이게 pain reliever
1: 통증 완화 뭐
0: 맞아요.
1: 이런.
0: 그런 약들이
1: 네.
0: 있잖아요. 그런 그 reliever가 이 relieve 시키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게
1: 아.
0: relief에서 또온 동사입니다. So
1: 네.
0: relief 뭔가 아 하는 그런 느낌. 진짜 통증이 좀 사라지듯이, right? So 안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잠깐 볼게요. What a relief 하면서, 아, 다행이다. 이게 의역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의역이 되는지, 이게 왜 도대체 다행이네요가 될지 알려면 이 구조, 감탄사를 알아야 되죠. 바로 what 뒤에 명사를 써서
1: 네.
0: 명사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이미 이 자체에서 엄청난, 대단한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Right? So, what, 아하.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할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만약에 what a 뭐뭐 하면 아 그건 들어봤어요 하시거든요.
1: 네.
0: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어가 오는 거가
1: 아,
0: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럼요. 셀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게 오면 어는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relief는 실제로 셀수 있게 취급을 해요. 오케이.
1: 아.
0: 그래서 명사가 다른 만약 셀수 없는 단어라면 어는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1: 아.
0: weather 있죠.
1: 예.
0: Right? 그럴 때, oh, what a weather. 이렇게 안 하고,
1: What weather?
0: 네.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죠.
1: 이상해요.
0: 이상하죠.
1: 네.
0: Right.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문법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what a, 이걸 암기하거든요.
1: 네.
0: what를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what을, 느껴주셔야 돼요.
1: 아,
0: 자,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걸로 몇개 제가 실용적인 거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진짜 상황이 엉망이 됐거나, 진짜 방이 엉망이에요.
1: 네.
0: 이런 걸할 때, 엉망인 걸 명사로 뭐라고 하죠?
1: messy.
0: mess는 형용사고,
1: mess.
0: mess입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아, 진짜 엉망진창이다, 막. 이러면 어떡할까요?
1: What a mess.
0: 그렇죠. What a mess.
1: 와.
0: 이러면 정말 방이 지저분한 게될 수도 있고,
1: 네.
0: 상황이 난리가 난게될 수도
1: 아.
0: 있어요. 자, 그리고, 날씨, 그러니까 뭐 어떤 하루가 있었어요. 오늘의
1: 예.
0: 하루가,
1: 예.
0: 굉장히 힘든 하루였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하게 좋은 일들이 있거나, 이런 좀 특별한 날이다.
1: 네.
0: 그때 스페셜 굳이 안 써도 그냥 정말 엄청난 날이군. 어떻게 할까요?
1: What special?
0: 아니야 스페셜 안 쓰고요.
1: 안 쓰고?
0: What a 날이 뭐예요?
1: What
0: 날.
1: a day.
0: What a day.
1: 아.
0: 이상하죠?
1: 네.
0: 근데 그렇게 써요.
1: 그래요?
0: 네.
1: 와, 진짜
0: What a
1: 특별한
0: day.
1: 날이군.
0: 그렇죠. 그래서 둘다 그러니까 꼭 좋은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힘든 날일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죠.
0: 그냥 강조를 해주는.

0: 것뿐입니다. 엄청나다고.
1: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0: That's 네. right. Okay, 그래서 일이 너무 꼬였다. What a mess. 이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 오늘따라 너무 일이 힘든 날이었던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 what a day. 이렇게 하면 뭐 tough 이런 거 안 써도 그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1: 근데 wonderful, beautiful도 쓸 수 있지 않아요?
0: 어, 효용서 넣을 수 있죠.
1: 아, 그래요?
0: 더 꾸며주는 거죠, 그럼.
1: 그럼 그거는 어 없이 쓰는 건가요?
0: What a beautiful day. 아니요, 넣어야
1: 써요?
0: 돼요. 네,
1: 어,
0: 그럼요. 효용사를 넣을 수, 요 사이에다가 효용사 원하는 걸 넣어도 돼요. 네, 그런 건 옵션이고, 걔가 없어도 이미 와, 이런 느낌.
1: 그 wonderful, beautiful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이렇게 명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어, 예, 예.
0: Right, right. So, what a mess. What a day. 이렇게 약간 감탄사이기 때문에 what a mess.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느낌 살릴게요.
1: 네.
0: What a mess.
1: What a mess.
0: What a day.
1: What a day.
0: What a day.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 네.
0: 형용사 방금 얘기했었죠?
1: 예.
0: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누가 노래를 했는데 뭔가 매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1: 있는
0: 거예요.
1: 아니, 근데 형편없는데.
0: 아, 이 정도 괜찮잖아요.
1: 아니, 농담입니다. 예,
0: 자,
1: 예.
0: 매끄러운 거, S로 시작하는 거 혹시?
1: 슬라이드.
0: 걔는 미끄러지는 거.
1: 미끄러진 거.
0: 스무드.
1: 예.
0: 아. 목소리는 뭐예요?
1: 보이스.
0: 보이스. 보이스 셀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와, 엄청 매끄러운 목소리네요.
1: What a smooth voice.
0: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형용사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네,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 a bit은 a little bit이랑 같습니다.
1: 네.
0: 약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1: 오.
0: 와, 선생님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1: 오~
0: 왜냐면 아이들은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1: 그렇죠.
0: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게 되는 거죠.
1: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칭찬을 해달라. Give him plenty of 칭찬.
0: 칭찬.
1: 오, 칭찬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0: 네.
1: 칭찬.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들려도 됩니다.
1: 저는 그거 칭찬이 항상 헷갈리는 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0: 네. 그냥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보세요. 틀리면 오히려 좋아요.
1: 아니다.
0: 아니다. 통해서
1: P로 시작해요. Prais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오케이.
1: 네, praise.
0: 네.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him plenty of praise. 나쁘진 않은데
1: 이런 거 있죠.
0: 대부분 이걸 쓰세요. 사실.
1: 그래요?
0: 네.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그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compliments라는 단어를 대부분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Don't worry, don't worry. 오케이. 자, compliment라고 하는 거가 아유 잘했어. 야 역시 너는 잘하는구나.
1: 네.
0: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칭찬이란 뜻이에요. Praise도 남을 칭찬해 주는 거긴 한데요. 너무 얘는 공식적인 칭찬 아니면 거의 막 뭐 누군가를 찬양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슬기 씨가
1: 네.
0: 굉장히 이런 MC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실력에 대해서 막 미디어에서 막 칭찬을 한 거예요.
1: 극찬이 나왔구나.
0: 맞아요. 그 정도는 이제 보통 praise 같은 것도 쓰게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종교적인 쪽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칭찬해준다. 캐주얼하게 쓸 때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1: 네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여기 강세가 가면서 입 모양이 벌려져요. 대부분. 오케이.
1: 네.
0: O는 O의 강세가 면 대부분이 모양 벌려집니다.
1: 네.
0: 자, compliment. So, not 콤, 이렇게, 콤, 이러면 안 돼요.
1: 아, 콤 안 되고.
0: 안 되고. 두 번 들려드릴게요. compliment. compliment.
1: compliment. compliment.
0: There you go. 자, so, 칭찬. 근데, 명사 백날 알아봤자, 동사를, 뭐를 같이 쓸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여기서 지금, 동사 뭐 보여요?
1: give.
0: Give.
1: Yeah.
0: So, give someone a compliment. 이러면 칭찬을 주는 게 결국에는 칭찬해주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나와요.
1: 아, 네.
0: Give 모르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마유가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이거는 마유가 나한테 칭찬 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마유 gave me
0: 뭐를요?
1: Compliment.
0: A compliment.
1: A compliment.
0: Right? Mayu gave me a compliment. 영어 잘한다고 오늘 칭찬해줬어. 이런 식이 되는
1: 예.
0: 거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그들에게 칭찬을 해줘. 제가 이거 직역해드릴게요.
1: 네.
0: 그들에게 주는데 some 칭찬들 여러 개를 해줬나 봐요.
1: 네.

0: 그들에게 줘 일단은.
1: Give them.
0: Give them some 칭찬들 복수로.
1: Some compliments.
0: Some compliments. Okay. So compliment는 그냥 오 잘했어 이게 될 수도 있고 네. compliments로 쓰면 뭐 다양한 칭찬이 될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0: That's right. 그래서 직역으로 느껴주는 거 충분히 좋습니다.
1: 오호.
0: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Mayu gave me a compliment.
1: Mayu gave me a compliment.
0: Give them some compliments.
1: Give them some compliments.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1: Well?
0: 그에게 주는데, compliments 주는데 얼만큼 준다고 돼 있어요?
1: Plenty.
0: 이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1: 꽤 이런 거 아니에요?
0: 아, 꽤가 아니라 충분한,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1: 아.
0: Plenty of라는 덩어리 표현. 이거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1: 네.
0: 많은, 충분한.
1: 음흠.
0: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plenty 대신에 t를 약화시켜서 발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plenty of.
1: Plenty of.
0: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발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plenty of는 충분한 많은인데 주의할 게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얘는 긍정문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아, 우리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이렇게 부정문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아하.
0: 자, 그럴 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예요. We have plenty of time. 이런 뭐예요?
1: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0: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근데 we don't have plenty of time. 얼핏 보면 우린 충분한 시간이 없네 라는 뜻이겠네.
1: 네.
0: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했죠. 부정문에서 쓸 수 있다 없다?
1: 없다.
0: 못 씁니다.
1: 아.
0: 이럴 때는
1: enough.
0: Enough. Yes.
1: 아.
0: Enough를 여러분 쓰시면 돼요.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인데 긍정에서도 쓸 수 있고 부정에서도 쓸 수가
1: 네.
0: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All right. 아우,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2: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3: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요. How is or how are 주어 doing?
1: Yes.
0: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고 있어?
1: Mm-hmm.
0: 라는 패턴이었는데요. 목소리 키워서 가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걔는, 그는, okay? Mm-hmm. 그는 어떻게 지내?
1: How's he doing?
0: 그죠? How's he doing? Or yeah. how is he doing?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Like this. 자, 이번에.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그쵸, 복수죠. So how is 아니라 how are your parents doing? 자, 세 번째입니다.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자, 일단은 어떻게 제 아이 하고 있죠, 잭슨 선생님?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Alright, Mrs. Jackson, Mr. Jackson, 이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w is he doing?
3: How are your parents doing?
4: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Good, good.
1: 네.
0: 자, 다음은요. 놀라줘야 돼요.
1: 어허, 그렇죠.
0: What 명사.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다행이네요. 안도네요, 안도.
1: What a relief.
0: What a relief. 저는 이거 암기 추천할게요.
1: 그러게요.
0: 아, 자, 두 번째. 아, 엄청 엉망이네.
1: What a mess.
0: What a mess. 형용사 굳이 안 써도요.
1: 예.
0: 자,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날이네. 의역을 좀 하면 엄청 힘든, 엄청 좋은 날이네.
1: What a day.
0: What a d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 relief. What a mess. What a day. Okay,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5: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2: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Okay.
2: Okay.
1: Oh, my son. Wow.
0: Yes. Well done,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0: On the menu.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1: 네.
0: What 쓰고 나서 명사. 이래서 뭔가 감탄사 같은 느낌을 살려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엄청난 아이디어군. 오, 대단한 아이디어야.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여러분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오케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직업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성인과 중학생 자전거 대여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과 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를 돌 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전거 빌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면 운치 있고 너무 좋잖아요.
0: 느낌 좋죠. 네. 자, 이거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네, 이거는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대여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0: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어야 될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이렇게
1: 아.
0: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1: 왜냐면
0: 거예요.
1: 성인이랑 또 학생이랑 뭐 어린이
0: 그렇죠.
1: 요금이 다
0: 다
1: 다르니까요.
0: 다르니까.
1: 예.
0: 오케이,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1: 네.
0: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만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자전거 대여하는데 그 얼마예요?
2: Are you interested?
1: 바이크.
2: You want a
1: 바이크.
2: bike?
1: I want to rent a bike.
2: Okay, yeah.
1: How much? How much? Yes.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How many?
2: Yeah, it's $5 an hour. How many bikes do you need?
1: 아, 그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1: Two. 아,
2: Two.
1: 그 adult one, 12 years old. Four student, one.
2: Okay, student and one adult.
1: Yes.
2: Okay,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Assign.
2: Sign this form.
1: Yes,
2: Yes.
1: assign. Okay.
0: 아이고, 결국 오토바이로 잘못 빌렸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어떡해요.
1: 조금 더 속도를 내야죠.
0: 라이센스는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1: 네.
0: 제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처음 나와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Yeah.
0: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How much is it to rent a 자전거? 겠네요. 근데 how much is it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던 거라
0: 맞아요.
1: 왠지
0: How much
1: 이렇게
0: is it?
1: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To rent, 하는데 얼마냐 이건데 자전거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Bicycle.
0: Bicycle이요?
1: Bicycle.
0: Okay.
1: Call.
0: Oh, okay. Bicycle.
1: Yeah.
0: I don't know. Okay, let's see.
1: Circle.
0: So, how much is it to rent a? 그 다음에 자전거가
1: 아,
0: 들어가야겠죠?
1: 이게 아닌 것
0: 자.
1: 같죠?
0: 네. 자, 일단 이건데, don't worry.
1: 네.
0: 요것도 쓸 겁니다. 지금 바이세클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Bicycle, right?
1: Bicycle.
0: 근데 by라고 하고 cicle, right? 이두 개를 반대로 쓰신 거예요. 이런 실수가 없다라고 절대 말을 못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면 둘다 I가 될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자, 바이크는 일단은 바이크는 바이시클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바이크는 이 문맥에 따라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오토바이,
1: 오토바이도
0: 모터사이클이 될
1: 되죠.
0: 수도 있어요. 자, 바이크 다시 한번
1: 네.
0: 제가
1: 아까 아이랑 이렇게
0: Right.
1: 바이시클. 아, 이거군요.
0: 맞습니다.
1: 아.
0: BI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1: 아,
0: Right.
1: 바퀴가 두 개니까.
0: Yes. 그래서 두개 달린 사이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 네.
0: 돼요. Okay, so bicycle.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개 달린 거?
1: 트리플 시클.
0: 굉장히 비슷해요.
1: 오, 그래요?
0: 자. 네.
1: 아, 트라이스클.
0: 사실 triple에서 그 부분만 딴
1: 네.
0: 거예요. 그래서 tricycle.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는 이거 애기 지금 있어요.
0: Yeah?
1: 저희 애기 3살이니까.
0: 오, 너무 귀여워.
1: 예.
0: So, tricycle or 줄여서 그것도 가끔 trike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데
1: 네.
0: bicycle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Okay.
1: tricycle.
0: So,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1: 네.
0: 그래서 triangl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1: 맞아요. 오.
0: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대여하다라는 동사로 뭘 썼을까요?
1: rent.
0: rent를 썼습니다.
1: 네.
0: 전에 제가 rent 하는 거랑 borrow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해요.
0: 그렇죠. 예. 빌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1: Rent는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오. Borrow는 그냥 eraser 같은 거.
0: 오케이.
1: 펜 같은 거.
0: 예. 이거 빌려도 되겠니?
1: 그렇죠.
0: 꼭 금전적인 지불이 당장 없어도 빌릴 네. 수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borrow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맞습니다.
0: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은 어떤 명사가 얼마냐라는 건 많이 해봤어요.
1: 네.
0: 그렇죠? So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그리고 심지어

0: 거기에 how much is the shirt? How much is the skirt? How
1: 맞아요.
0: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뭔가 바꿔가면서도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냐
1: 와,
0: 이거예요.
1: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0: 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바이크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1: 네네.
0: 대여하는 게 얼마냐?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So, how much is it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얼마죠?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이걸 보내는데 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는데
1: 아,
0: 왔다던가 뭐
1: 포스트
0: 우체국
1: 오피스군요.
0: 예스
1: 아하.
0: 가서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1: 우와!
0: Send this.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 How much is it to send this? Right? 오케이.
1: 네.
0: Okay. 자, 이거 해볼게요.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Rent a car. 레니버카.
1: 오!
0: 오, 잘하시네, 오늘. 너무
1: 기분 마치
0: 좋아요.
1: 원어민.
0: Okay, very,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 앞으로는, how much is it까지 그냥 똑같이 쓰고, to do
1: 와,
0: something을 바꾸면
1: 네.
0: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겁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Alright.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시간당 받나 봐요. 자전거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시간당 5달러예요. 그래서
1: 예.
0: 몇대 필요하세요? 같이.
1: Oh, it's $5 시간당. How many do you need? 얼만큼 필요하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당.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냐 이거니까요. 그러면 all hour 할게요. 예.
0: 오,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1: 왜요? 아!
0: 그렇습니다. An hour.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자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음 앞에서는 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이다 이렇게
1: 언이고.
0: 배웠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H는 자음이면 어잖아요.
1: 하지만 묵음이죠.
0: 그죠. 이게 hour 묵음이 아니라
1: 예. 네.
0: h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발음 자체가 모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인지 언인지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1: 발음으로
0: 네.
1: hour이기 때문에
0: 그래서
1: 언이 들어가야
0: 그렇죠.
1: 되군요.
0: H가 아무리 스펠링이 자음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아이기 때문에 모음 취급하는 겁니다.
1: 그러면 hour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0: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1: 예,
0: 안
1: 헷갈리니까요.
0: 됩니다. 네. So an hour가 맞고요. Oh, but
1: 네.
0: that's a great idea.
1: 예.
0: But it's $5 an hour 시간당
1: An hour.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면 원래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1: 네.
0: 뭐뭐 하나 당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a minute.
1: 예.
0: 이렇게 하면 1분당이 되겠고, a second. 그러면 1초당이 되겠죠. So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여기서 how many라고 하는 거는 how
1: 얼마나
0: many,
1: 많은?
0: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ow many,
1: How many? How many?
0: 뭐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걸까요? How
1: How
0: many,
1: many bike?
0: 그렇죠. How
1: 아하.
0: many bikes,
1: Yes.
0: right? How many bikes를 받아주는 이
1: Bikes.
0: many가 대명사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돼요. So, how many,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1: 네.
0: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how many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넣으면 얘가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거죠. 얘 자체가.
1: 네.
0: 그래서 몇 개를 뭐뭐 하죠? 여기서는
1: 예.
0: 몇 개를 당신은 필요로 하죠?
1: 네.
0: 이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How many do you need는 몇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몇 개를 너는 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How many do you want?
0: Do you want?
1: 오.
0: 조금만 바꾸면 되죠.
1: 네.
0: How many do you want?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몇개 먹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쿠키 모자라지? 그러면서 몇 개를 하면 일단
1: How many
0: how many? 자, 넌 먹었니? 과거로.
1: did you eat?
0: 그렇죠.
1: 와우.
0: How many did you eat? 이거는 결국에는 뭐 how many cookies did you eat이라든가
1: Yes.
0: how many of them? 그것 중에 몇 개를 먹었냐? 뭐 이런
1: 네.
0: 것들이 이제 many로 다 받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제 many를 쓰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것이 얘기되는 대상이 셀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아까 네. 바이크 같은 거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many를 쓴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 수 없는 거면 뭘 쓸까요?
1: much?
0: 그렇죠. 오호. How much do you need?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 I need money. 돈이 필요해요. Right?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How much do you need? 이런 식이 되겠죠.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many do you want?
1: How many do you want?
0: Hey, how many did you eat?
1: How many did you eat?
0: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5 dollars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들어볼게요.
1: One for an and 여기서 끊어볼까요?
0: Okay.
1: 그리고 one for a 12-year-old. 12살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성인이네요. 여기 성인이니까 adult. An adult. A니까 on 잘 쓰셨네요.
0: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죠. 예, 예, 예. All right, so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kay, 정답 맞습니다. 오. 성인이라는 단어. Adult, right?
1: 네.
0: 자, 강세를요. U에다가 찍고 발음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네.
0: Adult, adult.
1: Adult, adult.
0: 이 adult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지금 제가 adult 하라고 했었잖아요. Adult.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adult라고 하는 곳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오, 진짜 adult. 만약에 adult라고 했으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있겠어요.
0: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야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강세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 주세요. adult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세요. 12살짜리를 위해서. 네. 일단은 이거는 complete sent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we need one for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된
1: 네,
0: 겁니다.
1: 네, 네, 네.
0: 지금 보면 12살짜리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그 사람은 me 이렇게 탈 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a 12-year-old가 나와 있죠.
1: 네.
0: 그리고 그러면 12살짜리 사람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소년, 뭐 소녀 이런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1: 그쵸.
0: 원래 그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걔를 없애도 그 나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저 자체가.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열둘 저거만 빼고 그 응용할 수 있게 이렇게
1: 네.
0: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몇 살 쓰고 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a 12-year-old boy, right?
1: 네.
0: a 12-year-old 뭐 student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걸 빼도 이미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살인 거예요.
1: 네.
0: 저 두 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예.
0: baby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I have
0: 두 살짜리
1: a 2-year-old.
0: That's it.
1: 오.
0: I have a 2-year-old. 엄청 많이 쓰게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뭐 여자 아이 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1: 그쵸.
0: 아니에요.
1: 오.
0: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다, 세이브했다.
1: 오.
0: 자 그러면은 5살짜리 아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A 5-year-old.
0: That's it.
1: Wow.
0: A 5-year-old.
1: Old.
0: 자 구했다.
1: Saved.
0: Saved. 그 개를
1: the dog.
0: The dog. 이런 거는 특히 있잖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지만 뉴스 같은 데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몇 세 누가
1: 네.
0: 뭐 했습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1: 원래라면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5살인데 그 애가 개를 구했어요.
0: 아, 너무 복잡해요.
1: 세무장까지 갔어야 됐는데 right.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군요.
0: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뭐 2-year-old boy 이게 나온 것처럼 네. 걔 꾸며줄 때 단수를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 형사와 네. 명사를 좀 섞은 듯한 느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1: I have a 2-year-old.
0: A 5-year-old saved the dog.
1: A 5-year-old saved the dog.
0: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 완전 접수예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별 얘기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All 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계약서 써야 돼요.
0: 그런 거 써야 되고 네. 뭐 다쳤을 때 뭐 기타 등등
1: 맞아요.
0: 뭐 분실 도난 뭐 써야 되거든요.
1: 거창하진 않지만 뭐 고장 났을 때의
0: right.
1: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니까 우리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Form.
0: Form.
1: Yes. Please sign this form.
0: 오. 그렇죠. 이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많이 듣죠.
1: 네.
0: F-O-R-M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Very good. So form, 양식. 발음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트레이닝 시켜드리죠. 그냥 form. form은 더 안 됩니다.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돼요.
1: 네.
0: 거기에서 R 먼저 혀로 당겨주고 닫아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form 하지 마시고 form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form. Form.
1: Form. Form.
0: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Very nice. 자, 참고로 같이 항상 우리가 양식하며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죠. 신청서.
1: 어, 그래요? 요거. 이거 알아, 꼭 알아야
0: 꼭
1: 될까요?
0: 꼭 알아야 돼요.
1: 네. 모르겠네요. 예. 아!
0: 에이로 시작해요.
1: 그쵸. 어플리케이션.
0: Go ahead. 틀려도 돼요.
1: 아, applicate. Application. Yes.
0: 네. Alright. 여기 CA인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보니까.
1: CA.
0: 맞습니다. Application. All보다는 application. 라고 해서 이건 신청서가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form을 뭐하라 그랬어요?
1: Sign이요.
0: Sign해달라.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0: 그래서 sign이 서명하다, sign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형을 알아야 돼요.
1: 네.
0: 서명이라고 하는 명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Signature.
0: 오.
1: 예. Sign 먼저 쓰고요. Signature. 아, 단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못 쓰고 싶, 안 쓰고 싶거든요.
0: 근데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0: 거의 맞았어요.
1: Signature.
0: A가 빠졌죠.
1: 아,
0: I가 아니라
1: A군요.
0: Signature.
1: Signature.
0: Right. Signature.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이지 무슨 뭐 연예인의 사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1: 네.
0: Okay. Signature. 그래서 앞쪽 I의 강세를 좀 주면서 사실은 signature 그러니까 살짝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빠르게 들으면 거의 signature. 거의 A 발음이 거의 안 나오게
1: 네, 그러니까
0: signature,
1: 헷갈려요.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ign도 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때 sign은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1: 맞아.
0: 뭔가 계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this is a sign.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서명의 뜻은 아닙니다.
1: 네.
0: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ign this form. 그냥 이래버리면 너무 거친 느낌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를 넣었죠? 앞에?
1: Please.
0: Please 넣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please를 진짜 많이 쓰나요? 원어민들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귀찮더라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0: right?
1: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거잖아요.
0: Yes, yes.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 네.
0: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just to be safe, you
1: yeah,
0: know?
1: Yeah, yeah.
0: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1: 자,
0: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거? 걸음을
1: Please.
0: 뒤로 해라라고 하거든요.
1: Please back.
0: 아, back. step back입니다.
1: 아, step back.
0: 네, 그래서 그럴 때도 step back 이러면 너무 강해요.
1: 무서워.
0: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Please step back.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Please be careful.
0: Right? 이게 빠지면 상황 혹은 억양에 따라 거의 경고라든가 협박 수준. Be careful. 약간 뭔가, you know, okay?

0: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자,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네, 이거 좀 길긴 합니다. 네. 자, 미션 기억하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Ne,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2: 네.
1: Alright.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2: 네.
1: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1: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2: To rent a bike.
1: 그렇죠.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뒤에 to 동사원형 왔습니다.
2: 네.
1: 자, 이거 보내는데 얼마죠? 지금 포스트 오피스예요.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그렇죠. How much is it to send this? We'll send this. Box, send this pack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2: 네.
1: 자, 차 대여하는데 얼마죠?
2: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오,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2: 예.
1: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send this?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2: 네.
1: 숫자 year old. 이러면 몇 살짜리 사람.
2: 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2: Oh, I have a 2-year-old.
1: 그렇죠. I have a 2-year-old. 뭐 아들이면 뒤에 son 붙여도 되고 뭐 딸이면 뭐 girl 뭐 이런 거 넣어도
2: 예.
1: 되고요. 자, 다음. 5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어.
2: A 5-year-old saved the dog.
1: 오, 너무 좋습니다. Very, very nice. 그래서 이거를 주어로 삼았네요. 그렇죠?
2: 네.
1: 자, 하나 더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자, 성인을 위한 거 하나.
2: One for an adult.
1: 그리고 어떻게 하죠?
2: And.
1: 오케이, 12살짜리 하나.
2: One for a 12-year-old.
1: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A 5-year-old saved a dog.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Very nice.
2: Oh.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빈칸 채워진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5: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4: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5: Please sign this form.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Oh,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Oh,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Please sign this form.
2: This form?
0: Okay.
2: Okay.
0: Yeah.
1: Wow.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우리 마유쌤의 문장이었죠?
1: 그렇죠.
2: 난 먹는 걸 잘해. 였는데요. I'm good at eating.
1: I'm

0: really good at eating. Oka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1: 오.
0: Right?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요, 아, 그 음식이 그쵸, 질리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게 이제 아, 이제 질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sick of 하고 나서 eating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음식 먹는 게 질렸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이제 정말 닭가슴살 물린다, 질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am sick of eating 음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체 왜 sick이 나왔는지 이러한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때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sick,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 am sick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sick 뒤에 of를 붙여주시면은요, 아프다라는 의미가 아닌

0: 질리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진절머리가 나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ick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진절머리가 날 때는요, 여기처럼 sick of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먹는 것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오늘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ing에 eating을 넣어서 I am sick of eating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어떠한 것이 음식만 봐도 막 아우 이제 물린다 정말 질려버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I am sick of eating 음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이제 정말 물려버렸다, 질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음식들 다양하게 넣어서 오늘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요, 닭가슴살 이제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I am sick of eating 하고 나서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은요, chicken breasts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닭가슴살이 질려요.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해서 닭가슴살 먹는 게 정말 질려버렸습니다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정말 이제는 중국 음식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중국 음식은 뭐죠? 그렇죠. 바로 Chinese food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제 중국 음식 먹는 거 이제 질렸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해서 중국 음식 먹는 거 이제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 정말 물려요. 질려버렸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은 food인데 건강하는, 그쵸? health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질려버립니다. healthy food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해서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같은 것만 먹으니까 정말 물린다, 질린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같은 음식이니까 same food 넣어서요.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같은 것만 먹으니까 정말 질린다, 물린다 라는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해서 같은 음식만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는 문장까지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질려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sick of eating 음식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I'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I'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I'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I'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I'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I'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0: 아, 전 이제 닭가슴살이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는 거.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 라고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 저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해서 그거의 반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음식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ick of eating 무엇에서 I am not sick of eating 무엇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어우, 닭가슴살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am not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리지가 않았다. 질리지 않습니다. I am not sick of ing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질려버렸다. 질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정말 질리네요. 라는 표현. 그쵸?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 표현 한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그거 안 질리세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쵸? Are you sick of eat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음식 이제 질렸나 봐요. 질리셨어요? 라는 질문이 된다면은, 그거 안 질리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are you가? 그쵸? are 뒤에 not을 붙여서 Aren't you sick of eat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거 막 먹을 때 그거 안 질리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ren't you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렇게 물어봐야 같은 음식 먹는 거 그거 안 질리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ren't you sick of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n't you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럴 때, 아니요, 저는 같은 음식 먹는 거안 질려요. 그쵸?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I am not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질리십니까? 안 질려요. 혹은, 안 질리세요? 네, 안 질려요. 혹은, 질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오늘 sick of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ing를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질려버렸다라는 표현으로 I am sick of eating 음식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sick of 질려버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more than ecstatic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트라이아긴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for example, you are driving down to Busan from Seoul. 서울에서 부산으로 지금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이러면은 정말 괴롭죠, 운전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주위를 보니까 경치도 보이고 beautiful scenery, right? 그 다음에 beautiful skies, 파란 하늘도 보이고요. 즐기기 시작하면 예, 바로 그 운전하는 기간이 모두 다 여행처럼 느껴지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도 10분 동안 예,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여러분 함께 도전해보고 얼만큼 아나 모르나를 파악해보는 시간이죠.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를 영어로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뭐예요? What kind of situation is it? 그렇죠? 여러분이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죠. You are asking for help. 그런데 그 어떤 정보든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어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뭐뭐 도움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will be a great help. 아시겠죠?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네, 어떤 문장들로 응용할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짧은 문장 4개인데 사실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오, 도움이 커다랗게 될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도움이 될 거다 보다는 그 정도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식으로 동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죠. 한국어입니다. 명사 중심이 바로 영어고요. 자, 그래서 큰 지도가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커다랗게 되죠. 늘 바꾸면 큰 도움이 되다. Will be a great help. 근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가 The map will be a great help. 아, 앞에 대사만 쓰면 되는 거군요. 내 말이 나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 바로 your words. 아시겠죠?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니까 예, 여러 마디의 말을 하는 거니까 your words will be a great help. 물론 great 대신에 big help, huge help 이런 식으로 big이나 다른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H-U-G-E, 엄청난 이란 뜻이니까요. 내가 태워다 주는 게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태워다 주는 게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너가 나를 데리고 간다. 태워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합해가 제가 데리고라고 했나요? 그래서 your ride예요. Your ride. 네가 나한테 you are giving me a ride. 네가 나한테 태워다 주는데 그걸 합하면 your ride will be a great help. 너가 태워다 주는 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This book will be a great help. 어렵지 않습니다. 책, 그 다음에 태워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말,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지도까지 떠올려 보세요. 자, 여기 읽지 마시고 이제는 다 습관이 되셨죠? Now is your habit, right? 자, 그렇다면 ready? Here we go with your imagination. The first sentence 가보겠습니다. 지도가 커다란 도움이 될 거예요. 보지 마시고요. 저보고 해보세요. 직접. Your turn. 맞습니다. The map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해주는 말이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our turn. 맞습니다. Your words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절 금붕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금붕어 말. 저는 지금 조용히 해야 되죠. I need to keep silent, right? While you're speaking out loud. 커다랗게 말씀하신 동안에는 저는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커다랗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당신이 태워다 주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돼요. Your 맞습니다. Your ride will be a great help. 됐고요. 네 번째는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요. Your turn. 맞습니다. This book will be a great help. 됐죠? 이거 살짝 늘려보는 시간. Step 2. 자,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는 will be a great help잖아요. 그러면 지도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정보는 information. 어떤 거니까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아까 나왔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to us죠. 예, 나한테는 to me. 우리들한테는 to us.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to us. 어렵지 않습니다. 동작 떠올리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너의 충고가 나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아까 words 자리에 충고의 말 뭘까요? 바로 your advice will be a great help 누구한테요? To me. 됐죠, 여러분? 그래서 your advice will be a great help

to me, to him, to her, to them. 이렇게 리듬만 타도 여러분 벌써 응용이 한 5~6가지가 나오네요. 맨 마지막으로 내가 공항 가서 태워다 주는 거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your ride죠. 어디까지? To the airport. 그래서 your ride to the airport will be a real help. 그렇죠? 뒤에다가 to me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to him 네, 그 남자한테는 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시죠? 네, 요거 두 가지 버전으로 갑니다.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지도를 드릴게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B는요. 예, 이 지역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든 도움이 된다.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그렇죠? To us. 이때 great 대신에 이 자리에 big이나 진짜 도움이 됩니다. Real.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huge, big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eat 말고도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이 지역에 지도가 있어요. Here's the map of this area. 아니면 this town도 다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은요, 다시 여기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And your comments will be a great help to me. 아마 좀 이렇게 마음아, 그 다음에 더불어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

0: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나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나는 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0: 들을 단어는 바로 존댓말. 존댓말이에요. 존댓말이 무슨 뜻이지?
1: 저희보다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쓰는 높임말 같은 말이에요.
0: 딩동댕동! 존댓말은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란 뜻이에요. 얼음개는 존댓말을 써야 해요. 존댓말을 바르게 쓰는 것은 어려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친구들은 평소에 존댓말을 자주 쓰나요?
2: 제가 모르는 남? 그러신 분들한테만